살다 보면 문득 무엇 할까봐, 혹 이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 또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누차 여러 번 강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해지시나요? 오늘 오프닝 이야기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 할까봐. 여러분이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하십니까? 오늘 첫 문을 여는 주제, 여러분의 까봐의 실체는 무엇인지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할까봐 늘 불안해요. 저는 어떤 일이 있을까봐 늘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네, 여러분들의 불안의 실체를 오늘 한번 살짝 엿보고 그 불안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샬롬 사랑방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여러분의 까봐 이야기 들려주세요.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창을 통해서는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My Jesus I Love Thee, 토미 워커 찬양이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브루스 브라더스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어요.

생방송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 다시 보기. 지난 월요일에는 룻기를 살펴봤습니다. 두 달간의 서머 스페셜 긴 여정을 마치고 룻기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성경을 함께 공부해가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들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성경 공부라 더 설레고 기분 좋은 시간 갖고 있습니다. 성경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함께 들으면서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과 밀접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룻기 1장을 살펴봤어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결단의 1장. 이 비련한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다는 아주 놀라운 구속사적인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화요일엔 어떤 본문이었을까요? 화요일엔 사무엘상 살펴봤죠. 다윗과 골리앗 전투 이야기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간 소년 다윗. 골리앗의 키가 무려 3미터나 됐다고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평소 양치던 목동 소년 다윗의 물매 실력이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수요일엔 사무엘 하 함께 봤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이 체면도 내려놓고 힘차게 춤을 추는데요. 그리고 그 모습을 업신여기던 아내 미갈과의 날선 이 전쟁.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는 무엇인지,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엿볼 수 있는 명장면이었죠. 어젠 열왕기 상을 살펴봤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 대 1로 엘리야가 전투를 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역사적인 대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참된 신이 누구인지 선포됐던 압도적인 명장면 함께 하셨어요.

네. 아, 이렇게 한 주간의 성경 공부 돌아봤는데요. 여러분 그 감동의 순간들 다 기억나시죠? 이제는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 한 주간 한 번 더 복습하고요. 아, 금요일엔 진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인물들 그리고 그 삶의 여정들 못지않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또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고민과 또 어떤 걱정, 근심 속에서 살고 있나 제가 질문 드렸는데요. 여러분, 무엇 할까봐 불안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런 드라마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모자 무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시리즈물인데요. 불안과 무가치함, 그 감정의 실체를 어떻게 주인공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 감정을 해석해내고 돌파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자무사 열풍이 한참 불어왔는데요. 거기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무가치함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성공과 불안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주인공들이요, 자신의 감정을 읽어주는 손목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이 감정은 지금 극도의 불안입니다. 이 감정은 극도의 슬픔이에요. 라고 하는 해석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주인공, 청년들이 자신의 불안한 삶을 직접 대면하고 해석하며 마주하는 그런 시리즈물이었습니다. 성경도요, 오죽하면 365번이나 불안이나 걱정, 두려움에 대한 안심하라, 또 위로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무엇 할까봐 때로 불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안의 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더 중요한 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줘야 할까요? 우리도 불안하지만요, 우리 아이들은 더 불안하죠. 우리 어린 청년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들도 불안을 안고 삽니다. 우리는 이 불안을 어떻게 마주하고, 그리고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오늘은 불안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불안의 이름을 붙이는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온 윤준 작가님과의 만남 잠시 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2809님, 오늘 이야기 미션에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봐 두려워요. 사업장에서도 거래처가 연락이 없으면요, 내가 뭐 실수한 건 아닌지, 그래서 연락이 없을까봐, 네, 생각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부딪히는 불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5843님은요. 샬롬 사랑빵 오늘 첫 시간 응원합니다. 무언무언 할까봐. 저는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서 건강한데 조기 은퇴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대전 말씀한 바람 많이 붑니다. 그래도 선선함이 좋으네요. 라고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불안 문제들, 사실은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 참 많아요. 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인생의 근원적인 불안에 대해 짚어주시기도 했죠. 9509님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장수시대 건강과 경제적인 궁핍이 걱정이 돼요.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천국 가는 날까지 늘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이 불안에 대한 직면을 제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4일간의 성경 공부 정리도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트하트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오늘 만나뵐 윤준 작가님은요, 이 성인들뿐 아니라 특히 우리 아이들, 아동들의 불안 문제를 오늘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일 텐데요. 1차 까바, 2차 까바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다가오는 까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까바가 심화되면 또 두 번째 까바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아, 수명이 긴데 어떡하지? 네. 과연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까바가 1차, 2차, 3차, 4차로 깊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윤주은 작가와 함께하는 샬롬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의 실체, 그리고 우리 불안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해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 아이들의 불안까지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 내적 자아,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그 심리까지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면 윤 작가님 가지고 오신 선물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흔히 아이들의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바로 생각을 다루는 법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의 내면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교계와 교육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윤준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했습니다. 작가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2024년 첫 저서였죠.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에 이어서 올해 따끈한 최신간을 가지고 오셨어요. 감정에 이름 붙이기.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 그리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은 작가로서 인사드리는데요. 감정에 이름 붙이기의 저자 윤주은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마음지킴이라고요. 생명존중은 선제적 예방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사단법인 마음지킴이 이사장을 하고 있고 부산 대연동에요. 유엔평화로 평화공원 맞은편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심리상담센터, 마음보험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비영리 사단법인 마음지킴.

0: 또 이사장으로서 오늘은 문학 박사이자 작가로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학부모님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아이들 이제 또 막 등교시켜주고 또 등원시키기도 하고 또 방송을 편안하게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생각을 다루는 방법을 전파하면서 남다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윤주은 작가님 주요 이력, 경력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소개 먼저 부탁드리죠.
1: 예, 그 학부모님들 많이 들으시는 시간이라고 해서 정말 다행한 일인데요. 저는 지금 학부모 연수, 교원 연수, 상담 교원 연수, 그리고 전국 교육청, 교육지원청에도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저희 특별한 이력보다도 이 일에 뛰어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2014년이었죠.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이제 동일시가 많이 되어가지고요. 아,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안전한 사회, 심리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고, 그때 당시는 고민만 했었고 결의만 있었거든요. 물리적으로 안전한 사회, 심리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만겠다라는 결의만 있었는데, 저희 센터 안에서 까바라는 것이 유행어였습니다. 이때 이 까바는 실수할까봐, 잘못할까봐, 성적이 떨어질까봐, 우리 아이 아플까봐, 우리 아이 학교 가서 뭐 언따나 왕따 당할까봐, 사회생활 못할까봐, 내가 아파서 실직할까봐 등등의 까바이죠. 오시는 내담자분들은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에게 우리 어떤 까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일주일 내내 알아차리고 오세요 해서 까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유행어였는데, 이것이 2017년 되면서 이제 제품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까바 카드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인 카드 40장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보편적인 카드이고, 나의 막연한 불안을 알아차리게 시각화해서 돕는 도구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전국에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한 방에 그 자해하거나 자살을 생각했던 친구들이 깨어나서 이제 눈이 개안된다라는 말들도 하고, 한 방에 교실로 들어보내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접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매일 느끼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사단법인 마음지킴이에도 강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이제 이 현장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늘 느끼는 일이니까요. 즉, 이제 계속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1차 까바는 오케이, 2차 까바는 not okay라고 하면서, 즉 실수할까봐는 오케이지만 실수해서 성적이 떨어져서 엄마한테 미움받으면 어떻게 해 이러면 2차 까바, 3차 까바로 가는 거잖아요. 2차 까바부터는 not okay라고 하는 교육으로 아이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아이를 학교를 보내면서 아 우리 잘할까 이런 걱정들 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큰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이가 또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돼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이 지필 활동과 더불어서 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다양한 저서 활동 그리고 수상 경력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실까요?
1: 아유, 공로라고 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데요. 한국에서 석박사하고 일본에서 아동문학으로 박사과정을 한 번 더 하고 귀국하면서 2007년도에 이종 아동문학연구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기능올림픽 선수들이 아랍에미리트에 나가서 이제 그 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세계 2위를 하는 멘탈 코칭을 제가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1차 까바는 오케이고 2차 까바는 not okay라고 걷어차면서 1차 까바, 즉 실수할까봐에 집중하는 훈련을 시켜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세계 2위를 했다라는 그런 부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실제 연구한 것을 또 현장에 접목을 시키시면서 임상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이 저서도 벌써 두 번째 출간을 맞았는데요. 마음에 안 부른 분의 시간에 이어서

0: 감정에 이름 붙이기라는 저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것이 교육 분야의 구체적인 또 성과나 또 감동적인 사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인데요. 이 생각과 마음을 다룸으로써 아이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참 뭉클합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나 가정에 일어난 구체적 변화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죠.
1: 예, 사례에 앞서서 감정, 마음, 이것은 살피면 우리가 어디를 살피게 되나요? 이 가슴 언저리를 살피게 되죠. 오늘 차유미 PD님의 마음의 날씨는 어떠신가요?
0: 아주 좋습니다. 맑음.
1: 네. 네, 좋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차유미 PD님께 마음의 날씨가 어떠신가요? 하고 여쭈니까 어디를 살피셨나요?
0: 가슴 언저리를 딱 살피게 되는 것 같은데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 답답하다, 화가 그렇죠. 난다, 뭉클하다, 이 전부 다 감정의 역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편안할 때도 감정의 역동은 아니더라도 아니라고 하는 뭐 비약적으로 역동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가슴 언저리를 살피게 되는데요. 이미 뇌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가슴 언저리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오는 역동은 무엇이냐? 뇌에서 가슴으로 보내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정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뇌에서 가슴으로 신경전달 물질을 주는 것이니까요. 생각이 감정을 일으킬 때도 있지만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힐링한다고 산에 가거나 대자연 속에 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감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평강을 찾을 때 마음이 또 편안하잖아요. 주님이 오롯이 성령으로서 저에게 임하시니까는요. 편안합니다. 믿으니까는요. 이렇게 나의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때도 있고 나의 생각이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 상황, 자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상황, 자극을 내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부정이 되었다가 긍정이 되었다가 또는 편안해졌다가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생각은 감정일 때도 있고 감정이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또는 학부모 교육의 모든 연수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감정이 생각이다라고요. 감정이 일어났음을 먼저 역동적이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있어서 감정은 생각이다. 감정은 뇌에 있다라고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풉니다. 사건, 상황, 자극이 내가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편한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고 편안한 감정이, 좋은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알려드리는 카테고리고요. 이제 두 번째 알려드리는 카테고리가 과거를 반추해서 후회하면 우울한 감정이 일어나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감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또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그럼 지금 내 감정이 우울하면 과거를 또 반추했구나, 후회라는 걸 또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아차릴 수 있고요. 감정이 먼저 역동적이기 때문에요. 자, 또 미래, 불안하면 아, 내가 또 미래를 알아, 내가 지금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구나라고 또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 카테고리에서 내가 또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불안하다라고 하면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내가 어떤 땡땡 까발을 했나, 이렇게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성적이 떨어질까 봐이고요.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뭐 실직할까 봐, 아플까 봐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유치원 학부모 연수를 매달 뭐 5번에서 10번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 또래의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 사회생활 못 할까 봐, 아이들하고 못 어울릴까 봐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에서는 벌어졌냐? 벌어지지 않았죠. 벌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을 또 명명하였습니다. 이름 붙였습니다. 망상소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차 까바는 오케이 하면서 2차 까바, 3차 까바를 쓰는 걸 망상소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터널에 들어가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 앞에 가면 당연히 터널에서 사고 날까 봐가 있겠지요. 이것은 미래에 내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보호기제입니다.

0: 방어기제, 나를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과거에 결핍의 경험이 많거나 과거에 실직의 경험이 많거나 과거에 다친 경험이 많으면 당연히 다칠까봐 실직할까봐의 미래의 소설을 쓰는 건 응당, 인간의 방어기제라는 것이지요. 응당 그렇지만서도 이것이 이런 생각을 공감하지만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생각을 공감하지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의 소설을 쓰는 게 너무도 당연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응원해야 돼. 너희들이 나를 공감해야 돼. 이 생각을 동의해야 돼. 해버리는 순간 이야기는 늪으로 빠지는 거죠.
1: 전 학부모님들 사례를 또 예를 들어 주시면서 이 까바에 대한 또 개념, 또 2차, 3차로 넘어가면서 이게 망상 소설화 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아마 오늘 들으시는 우리 유치원 학부모님들은 너무 무릎을 탁 치시면서 공감을 크게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일어나자니 불안을 또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부모님들이 아, 불안하다. 우리 아이 잘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또 불안에 시달릴 때 지금 들려주시는 이 윤주은 작가님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버팀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또 내신 최신간이죠. 감정의 이름 붙이기라고 이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최근 SNS상에서 그리고 최근 또 발표된 드라마 이 작품들을 통해서 감정의 이름을 붙인다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교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0: 예, 아주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 너무 때마침인 것 같아요.
0: 예.
1: 네. 그래서인지 이 감정의 이름 붙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요. 이번 저서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 부모님들, 이 아이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0: 일단은 1차 까바는 오케이, 2차 까바는 not 오케이, 2차 까바가 망상임을 알아차리는 문화를 만들면 이것이 운동이 되고 이것이 캠페인이 되면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자살 1위, 청년 자살률이라고 하는 OECD 국가의 불명예에서 우리나라가 탈할 수 있다라는 사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동안이 사례 닉네임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의 동안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까바카드 워크숍을 하니까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성적이 떨어질까 봐 불안이 있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엄마가 미워할 것 같고 계속 떨어지면 엄마가 나에게 실망할 것만 같아요. 라고 하면서 눈가가 시뻘겋게 되면서 울컥울컥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동안이한테 그랬습니다. 동안아, 너의 2차 까바는 너의 까바가 아니란다. 우리 세대가 우리 윗세대에게 막연한 불안을 학습했고 그것을 우리 세대가 못 알아차려서 너희한테 묻힌 까바란다. 동안이는 오늘 선생님하고 까바카드 워크숍 했으니까 2차 까바 알아차릴 수 있지. 그리고 선생님이 2차 까바는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2차 까바를 뻥 하고 걷어차렴. 알아차리면 걷어차릴 수 있지. 그리고 동안이와 2차 까바, 3차 까바를 만들게 한 기성세대로서 선생님이 동안이한테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라고 하니까 동안이가 눈물을 주르륵 하고 흘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동안이를 만나러 갔죠. 동안아, 2차 까바 알아차리니까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동안이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 2차 까바 알아차리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2차 까바 알아차리고 뻥 하고 걷어차니까요 공부에 집중이 잘 됐어요. 공부에 집중이 잘 되니까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거든요. 망상의 생각을 많이 쓰면은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되고요. 이 생각을 계속 쓰면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공포라는 감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정에 이름 붙이기는 결국 이거인 것이지요. 내가 불안이라는 생각을 계속 썼구나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고요. 계속 이 감정에 이 생각에 내가 계속 돌려와서 계속 이 생각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면 이것이 공포라는 감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알아차리면 그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이름 붙이는 것이 바로 즉 감정에 이름 붙이기라고도 큰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니까는요. 이렇게 또 부산의 땡땡동의 땡땡초등학교 앞에는요. 이런 현수막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2학년이라면 내년은 늦습니다. 이 광고는 나쁜 광고이지요. 우리 어른들이 못 알아

0: 차려서 우리 아이들한테 불안을 야기시키는 문화를 만들었고,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미래는 불안할 거야 로부터 디폴트 값을 가지고 가니까는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감정이 두려운 감정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점점 깊어져서 공포라는 감정으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돼? 그럼 나 놀 수밖에 없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 이차 가바는 망상을 알아차리는 문화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PD님께서 여쭤보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가장 감동적인 성과, 동안이 성과도 있었고요. 한 두어 개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1: 네, 오늘 들으시는 분들께서 또 사례를 들으면서 또 본인에게 적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있나요? 그럼 두어 개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초등학교 지한이의 사례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이혼할 것만 같아요. 이혼하는데 오빠한테 이야기하니까요. 오빠가 엄마한테 간대요. 저도 엄마한테 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남겨진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이제 우는 거예요. 미리 이제 지한이하고는 라퍼 형성이 충분히 됐었고요. 운다와 vs 거짓 눈물에 대해서 이미 알려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어진 것은 운다. 벌어지지 않은 것에서 소설을 쓰면서 우는 것은 거짓 눈물, 거짓 울음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지한이가 이제 실컷 울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왜 자꾸 가짜 눈물을 흘릴까요? 가짜 눈물 맞죠? 벌어지지 않았죠? 싸운다 이코르는 이혼할 것만 같다. 아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생각이기 때문에 과잉 일반화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과잉 일반화했고, 그리고 이제 오빠가 엄마한테 간다라는 소설을 썼죠.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엄마한테 간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남겨진 아빠에 대해서 상상하여 울었죠. 상상하면서 운 것을 거짓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한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자꾸 저는 가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그 질문이 너무도 기특했어요. 그래서 지한아, 네가 울었잖아. 네가 울었으니까 네가 대답해봐. 지한이가 이러는 거예요. 헤헤헤. 선생님, 실은 저 비련의 여주인공 놀이 즐겨요. 아이가 유치원 엄마이든 경우에 아이가 아직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안 갔는데 급식을 조금 늦게 먹는다라고 추정을 해봅시다. 이제 오늘 천천히 밥을 먹는 거는 늘 천천히 밥 먹어라고 해놓고는 만약에 학교 갔는데도 천천히 밥 먹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빨리 밥 먹고 운동 좀 가서 뛰어노는데 우리 아이는 계속 천천히 밥 먹어서 아이들하고 못 놀다가 사회상 떨어져서 사회상 떨어지면 애들이 얘를 싫어하고 소외돼서 우리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어쩌지? 라고 해서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은 거에 소설 이야기를 만들죠. 그 순간에 내가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차려도 비련의 여주인공,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아주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또 이제 근자에 4년 동안 교실에 못 들어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거절당해서 교실로 못 들어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학교에 겨우 선생님들이 데리고 오고 학교에 와서도 겨우 교실에 들어가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한테 네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거절당했으니까 거절당할까 봐 이야기를 만드는 건 너무도 당연해. 선생님은 그 생각에 공감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땡땡아, 이제 네가 너를 구조해내야 되는데 미래에 네가 거절당할지 안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거절당할까 봐에 갇혀가지고 친구들한테 다가가지 않는 것은 not okay가 아닐까라고 이제 설득을 하면서 에피테투스의 철학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가갔는데 친구의 반응,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2차 까바, 3차 까바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카테고리화하였습니다.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우리 모든 인간이 끄달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통제할 수 있는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고 있다.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나눴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45분 수업에 논의 시간에 바로 교실로 들어갔다라는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런 기적 같은 감동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감동적인 성과를 말씀하라고 하시면은요. 지금 한 3박 4일도 모자랍니다.
1: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마음이 시원해지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도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0: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너무 다행인 건또 기관들을 통해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데다가 이번엔 또 따끈한 신간까지 출간을 하셨습니다. 감정의 이름 붙이기 어떤 맥락으로 구성하셨어요?
1: 예, 첫 번째 책이 문예춘추사에서 마음의 이름, 아니,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 이제 나오고 나서 출판사 측에서 속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독자들의 반응이 있다. 그래서 윤 작가님, 어떻게 하면은 속편이 될까요? 라고 해서 이제 출판사하고 같이 구성 기획하여 나온 책이 감정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사례 위주로 되어 있고요. 어느 파트든지 열면은 읽을 수 있게끔 지하철 안이나 간단한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릴 때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아니면 잠자기 전에 간단하게 한 파트씩,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한 파트씩만 그 제목을 보고 와닿는 곳을 읽으시면 소프트하게 읽으실 수 있게끔 이제 구성했고요. 그리고 생각의 흐름에 따라 감정이 일어나는 걸 제가 일일이 표현해 놨습니다. 책에. 나의 생각의 흐름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어쩌지라고 하는 불안이, 그러면 어쩌지, 그러면 어쩌지, 그러면 어쩌지, 그러면 어쩌지, 같은 생각만 반복해도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된다. 계속 그러면 어쩌지, 그러면 어쩌지, 계속 반복하면 이것이 공포라는 감정이 된다. 즉, 인지도시.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감정이 어떻게 파생되는 것까지 아주 책에 구체적으로 잘 적어놨습니다. 교과서라고 보셔도 됩니다.
0: 이 생각의 흐름이 이 감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명쾌하게 기술을 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사실 이 드라마의 큰 맥락에도 이 감정에 이름 붙이는 내용이
1: 네,
0: 나오거든요.
1: 맞습니다.
0: 아마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다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나의 감정의 실체가 무엇이고 이것이 연거푸 어떻게 반복되어질 때 불안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또한 공포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가족 분들에게 또 우리 윤준 작가님이 직접 이 신간 서적을 선물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1: 네.
0: 네, 직접 서명하셔서 사인하셔서
1: 예.
0: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하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특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1: 네.
0: 아이들이라든지 또 어머니의 불안이 너무 커서 이게 감당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간 감정의 이름 붙이기 저자 사인북 10권을 선물해 주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정이라고 키워드 두 글자를 남기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받고 싶은 이유를 짤막하게 남겨주시면 총 10분을 추첨해서 우리 저자 되시는 우리 윤준 박사님, 우리 작가님께서 사인하셔서 선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직접 다 이렇게 서적을 또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1: 예, 제 택배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0: 직접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주소, 성함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끝으로요, 우리 작가님께서 또 일본에서 또 학문을 하실 때 신앙생활을 또 시작을 하셨고, 또 이제 막또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삶의 기쁜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신 소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펼쳐가실 행보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일본 유학 시절에 한국어가 그리워서 그때 애들 데리고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가 그리워서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때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그 따뜻함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고요. 이번 기회에 또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집사님들 대상으로 또 까바카드 워크숍도 또 코로나 직전에 활발하게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을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한테 내맡기라, 내맡기라고 하는데, 우리 이 믿는 자들이 무엇을 내맡기라고 라고 할때좀 뾰족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로 까바카드. 그래서 시각화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의식화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내맡길 때 우리가 모두가 다 평안, 하나님의 평안 속에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라고 하는 늘 마음에 한구석에 빛 아닌 빛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갚

0: 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연구에 오신 또 학문으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렇게 다짐을 전해주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감정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고 오늘 이 저서를 꼭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남겨주시면 10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전해주시죠.
0: 아유, 오늘 이렇게 기회되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고 이착가바는 망상임을 알아차리고 우리 모두가 막연한 불안에서 뾰족한 시각화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내맡기고 내가 이착가바 삼착가바 궁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길을 펼쳐주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잖아요. 오늘 작가님 들려주신 내가 이럴까 봐 저럴까 봐가 계속 망상이 소설을 낳는 이런 결과들을 자연하게 끊어내고 내 감정을 바르게 알고 생각을 다스릴 때 우리의 삶과 영혼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오늘 윤준 작가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막 또 신앙생활을 출발하신 작가님의 아름다운 신앙 여정 그리고 교육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문학 박사이자 작가이신 윤준 작가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서머 스페셜 이후에 오늘도 샬롬 금요 사랑방 오늘 처음으로 윤준 작가님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문자가 도착했네요. 위에 두 명은 입양했습니다. 막내딸이 고3이 되면서 불안과 염려가 커지는 제 모습과 또 아이를 보면서 오늘 사연 남겨요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1127님은요. 비행 청소년을 돕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매우 고립돼 있는데요. 아이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고 계십니다. 전해주는 말씀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4527님, 5720님은요. 감정의 시각화라는 표현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다고 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 앞으로도 크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책 받으실 분은 개별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11기 하 성경 공부로 돌아오기로 하고요. 성가 합창제 다음 주부터 티켓 오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티켓 선점하셔서 자리 빨리빨리 확보하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샬롬.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차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저는 즐거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화연 집사로 갑니다. 지역 작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모시는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8월 달에 1년이 됩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르신들을 섬기고 계신 이화연 집사님을 만납니다.
0: 제가 여기 직장을 기도하고 선택하고 들어간 곳인데 한 3개월 정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다녔거든요. 그때 새벽기도 아니었으면 제가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제일 많이 주셨고요. 일단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라 인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이 집사님은 결혼 후 교회를 멀리했고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0: 그 어린 시절에 교회가 좋아가지고 들락날락하는 신앙 그러고 다니다가 제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여수로 왔는데 쉬었어요, 교회를. 쉬는 도중에 육아랑 이제 타지에서 생활을 하는데 우울증이 엄청 심하게 왔었거든요. 정말 너무 심하게 왔었는데 그때 지금 섬기고 있는 즐거운 교회 사모님하고 그 집사님께서 전도를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근데 제가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 다니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우울감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1: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그냥 놔두시지 않죠.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0: 제 무기력함과 우울증에 빠져서 살고 있던 도중에 저희 친정 자매 둘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친정 엄마가 언니가 걱정되니까 한번 가보라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 근데 언니, 지금 하나님께서 언니 지금 빨리 오라고 때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머리에 전기불처럼 뭔가가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배척했던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제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 다시 그 교회를 섬긴다는 게. 그래서 이제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를 찾으러 갔어요. 저에게 맞는 교회를 동네 근처로. 근데 마음에 너무 와닿지 않는 거예요.
1: 이화연 집사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비하신 교회로 인도하시지요.
0: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설거지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0: 그냥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거짓말 전 다음날 사모님께서 전도를 다시 오셨어요, 저희 집에. 아, 그날 제가 띵동 소리에, 교회라는 소리에 예전에는 문을 닫고 제가 없는 척을 했거든요. 문을 활짝 열어드렸어요.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사모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간의 얘기를 이제 이래 이래 해서 오늘 이렇게 문을 열어드렸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실은 집사님이 오지 말라 그래서 그동안 동네만 배회하고 집엔 들어오지 않고 오늘은 집사님 막아도 전도로 오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었다. 그래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제가 즐거운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1: 즐거운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잠깐 전합니다.
0: 저희 강정인 목사님, 아빠 같은 정말 든든한 저희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사모님은 정말 저희 영적 엄마 같은 존재인데 사모님 부족하고 너무 모자란 저를 지금까지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지금 이 시간 혹시 교회 차량 내에서 극동방송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차 뒤에는 빨간색 주파수 스티커가 붙어 있겠지요? 극동방송을 늘 애청해 주시고 또 듣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은 제가 교회 라디오에서 교회 이제 차량을 타면서 이동하는 중에 한 번씩 듣기도 하고 빨간 스티커 차량 뒤에 빨간 스티커를 이제 보면서 저 스티커는 과연 어느 스티커기를 저렇게 차들마다 붙이고 다닐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보니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이제 제 차량에 맞춰놓고 듣고 다니고 있어요.
1: 극동방송의 애청자가 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는 전파 선교사가 됩니다. 이화연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0: 아침에 출근할 때 차량에서 찬양하고 이제 또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가 직장 근무하기 전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비전을 약간 제시해주고요. 또 퇴근길에 듣거든요. 그땐 찬양으로 이제 하루에 힘들었던 일과를 위로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양가 부모님하고 가족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제 큰 기도 제목인데 이제 저희 가족들 이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제가 선교 이제 헌금 물질 조금 드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이 전파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큰 힘,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파 선교사님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0: 나의 반쪽 박정도 집사님, 올해로 결혼생활 19년 차인데 정말 부족하고 못난 나를 한결같이 처음 사랑으로 지금까지 사랑해줘서 고맙고 이해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랑 당신에게 베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이들, 우리 아인이, 서인이, 시온이, 노아야 이렇게 건강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잘 커져서 너무 고마워.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이겨보자. 그리고 사랑하는 막내 동생 진나나, 결혼을 앞두고 지금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 또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걱정과 근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결혼생활 잘할 수 있게 기도할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
1: 남편을 향한 사랑의 편지에 이어 이화연 집사님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양가 가족 모두 다 예수 영접해서 믿음 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 남편 박종도 집사님이 지금 직장 생활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0: 하나님이 형편을 좋게 만져주셔서 저희 가족이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 저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이화연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 중앙, 사송 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우리는 지금 기적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여주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20번째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병자들이 나오지요. 모든 병자들에게는 그 질병 때문에 겪어야만 되는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병자들은 그 질병 때문에 겪는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까지 겪어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고통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외로움이라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던 이 여인은 자신을 늘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다니면서 사람들과 격리되고 가족과 격리되고 또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단절된 외로움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 병자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심지어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앞서서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원망하면서 낙심하고 또 외로움 가운데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몸이 아픈 것도 참 문제였지만 그것보다 소회와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성경에 나온 여러 병자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병자는 사실은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걸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문둥병, 나병이 딱 발병이 되면은 마치 사형선고와 같은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피부병으로 시작해서 온몸이 썩어서 들어가지요. 그래서 옛날에 나환자촌에 한 번씩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코가 떨어져 없기도 하고 귀가 떨어져 없기도 하고 관절이 이렇게 막 녹아져 내리기로 하는 엄청난 고통, 그런 끔찍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은, 이 병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은 아주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일단 진단이 내려지면 즉시 가족과 단절되고 사회와 격리되어서 집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광야에서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하고 정들었던 친구를 떠나야 하고 이웃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기록에 보면 이런 그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있지 못하고 저 멀리서 사람들이 보면은 보이면은 소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치도록 이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걸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죠.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나는 더럽다 이 말이, 나는 더럽다. 부정하다, 정하지 않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치면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 돌을 던져서 던졌습니다. 돌을 잡아서 막 던지고 그는 다시 도망가야만 했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참 외롭고 슬픈 병이었죠. 여러분 아마도 이들에게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훨씬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이 외로움이라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고통입니다. 최근에 한 정신과 의사가 기록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외로움이 사람의 몸을 얼마나 해롭게 하냐면 하루에 17번 담배를 핀 것과 같이 몸을 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여러분이 담배를 한 개피도 피지 않는데 그냥 혼자 방에서 외로이 그 외로움을 느끼며 고통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루에 17번 담배를 핀 것처럼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상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 만드셨죠. 제 태초에 보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았어요?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 사람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안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왜? 외롭게 지내는 게 너무 좋지 않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해주십니다. 가정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정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 어땠기 때문에? 외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있어야 될 이유, 가정,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이유,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 자식이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가족을 외롭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게 깨어지죠. 남편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줬습니다. 야,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주고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래 이야기를 해요.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저도 아내가 집에서 어떻게 되면? 외로우면. 그거는요, 남편이 다할 도리를 못한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집에서 외로우면, 그러면 아내 역할을 다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로워서는 살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이런 외로움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편견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병이 딱, 결정이 딱 나고 나면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체의 신앙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이 든 것은 저주를 받은 것도 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봐봐, 예배도 못 드리잖아 하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그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외로움 가운데 지쳐 있고 거기다가 그들의 영혼까지 깊은 상처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삼중 고통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삼중 고통에 살아가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갑자기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절입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길을 가는데 한 문둥병 환자가 갑자기 자기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을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를 딱 바라보자마자 제일 먼저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의 고통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내장이 막 뒤틀리는 고통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통 겪어보셨어요? 막 내장이 막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걸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그분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갓난아이를 이제 막 키우고 있는 엄마가 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보니까 얘가 그냥 나을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원해서 링거를 맞아야 된대요. 이제 여러분, 이제 갓 돌도 이제 지나지 않는 애를 링거를 이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조그만한 그 아이 팔에 그 어떻게 핏줄을 찾아가지고 주사를 주면은요, 아이가 더 아플까요? 보고 있는 엄마가 더 아플까요? 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아이가 아프겠죠? 왜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있는 누가 더 아파요? 엄마가 훨씬 더 아파요. 그냥 그래서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내장이 뒤틀리는 거예요. 자기 팔이 아닌데도 말이 팔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다라는 거.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막 속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의 고통에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다가가시더니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도 같은 나병 환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한것 중에 여러분 율법에 보면 여러분 시체를 손에 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도 너와 같이 나병 환자가 되겠다. 나도 너와 같이 부정 환자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아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너무너무 중요한 대속의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무슨 원리요?
대소

회복의 원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든 몸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질병을, 그의 아픔을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동물들을 가져와가지고 한 손은 자기 머리에, 한 손은 동물의 머리에 이렇게 대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저주가 이 동물에게 옮겨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아픔과 여러분 그 사람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선지자니까 사람들의 병을 쉽게 고치는 거야, 아픈 사람을 쉽게 고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을 그분이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거기에다 우리의 모든 외로움도 다 짊어지시고 홀로 나무에 묶여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 치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뭐가 사라져요?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다.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를 내가 봤는데 신기하게 내 고통이 사라졌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나의 고통을 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가져온 모든 슬픔, 고통, 아픔, 질병 모든 것들을 여러분 대신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41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했던 말을 예수님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세밀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가 듣기 원했던 말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가지고 했던 말이 뭐예요? 40절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40절을 보니까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딱 엎드려서 했던 말은 이 말이에요.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다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치셨냐면 내가 뭐 하노니?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말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이 사람을 고칠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있어요. 자 멀리

해서 여러분 뭐 문둥병자가 갑자기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저 같으면요. 스톱! 어구 떨어지라 떨어지라 저 멀리서라. 내가 고쳐줄게. 가까이 오지 말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나가라 고침 받으라 이래 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가 했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아마 이제 배탈도 나고 좀 쏘가리가 그 속이 안 좋아가지고 또 뭐 하여튼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2, 30분 기다려가 제 순서가 와서 딱 들어갔는데 한참 앉기도 전에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어디 아파 왔냐고 그래 배가 아파서 왔다고 아 그래요 그러더니 뭐 제 말을 안 듣고 요새 그 장염이 유행하는데 그건 것 같다고 그러더니 뭐 적어가지고 한 20초 만에 바로 해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왔으면 그래도 한 1분 정도는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 요즘 장염이 유행해가지고 뭐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옛날에 그 위내시경을 하니까 뭐 이런 거 아 그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욕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저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뭉쳐가지고 나왔죠. 아니 이 사람 내가 그래도 20분을 기다렸으면 내 말 한마디라도 좀 들어주지 그 말 한마디도 안 듣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적어주나 이래가지고 열받아가 왔어요. 그래 며칠 먹으니까 안 아파요. 그분 참 명이구나 내 생각을 해서.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가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뭐 해주면 좋겠어요.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죠?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그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말 안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 속에 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의 마음에 아직 희망이 있구나. 나도 뭐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사람들만 만나면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될 이 사람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장벽을 다 뚫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 그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근데 무엇이 여러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구하게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도 뭐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안에는 뭐가 있었구나? 희망이 있었구나. 여러분,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희망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그를 이 앞에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냐. 그대로 한번 띄워두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궁금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시고 소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소원, 희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해보고 싶다 이거 할 수 있겠네라는 소망을 주시고 신기하게도 내가 그 소원을 따라가면은 내가 그 희망을 따라서 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 속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희망이 사라진 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 안에서 아,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도 발견하셨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라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거는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고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기적에 관한 성경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야 그거는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야 2000년 전에 있는 이야기야 그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야 불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그걸 믿는 것은 21세기에 그걸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여러분 치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아마 제가 지금 오늘 그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뭐 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20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0번째 하고 있는데 매주 이렇게 듣지만은 뭐 그게 뭐 되겠나. 그냥 예수님이니까 저 하신 일이고 성경이니까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불가능한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지만 의사들도 할 수 없었지만 내 주변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지만은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하여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누구는 아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나병 환자의 말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희망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의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원하시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라는 걸 내가 믿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은 내가 회복된다는 걸 내가 믿지만 그런데 내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무슨 확신이 없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형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는 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확신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가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는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아.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는 수도 없이 들었어. 옆에 있는 사람들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 고쳐주실 것 같으면 벌써 했지. 라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 내가 알겠어. 하나님이 실력이 있다는 것도 내가 알겠어. 하나님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 내가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이런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병이 났는데 너무 오래 됐는데도 잘 안 돼요.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잘 안 돼요. 자식이 속을 썩여서 막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잘 안 돼요. 뭘 조금 하려고 하면 이것도 막히고 이걸 조금 하려고 하면 저것도 막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흔들리는 그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0: 그러니 깨끗함을 받아라. 자, 이 사람이 제일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앞에 원한다. 하나님은 네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네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네가 신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네가 외롭게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너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 너를 정죄하는 사탄의 말을 듣지 마.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해, 건강하기를 원해, 일어서기를 원해.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그 손을 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에 위치한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6111번 부니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함께 기도하는 라디오 기도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샵 0933번으로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일교회 소진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샬롬.
0: 네, 목사님 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저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요. 매일 성경이 9월 들어서면서 사사기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9월 1일 큐티 본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사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있는데, 사사기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듯 했거든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물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모습.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유다손이 형제들에게 시몬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형제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 협동, 순종, 승리. 이 순서가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한켠에 남아있어서 소망의 기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형제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음을 감사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 그래서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영광들이, 또 축복들이, 간증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과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신이 이 소망의 기도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찬양 들으시는 동안 기도 제목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려주십시오. 샵 0933번으로 50원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9월 4일 금요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9223님 보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권사님, 지금 폐암으로 힘든 투병 생활 중입니다.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방집사님은 수술하시고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주의 일을 계속 잘 감당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셨어요. 목사님, 이분들 외에도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듣고 계시는 한우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함께 기도했으면

0: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병실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아멘. 여러분의 아픔의 눈물 알고 계십니다.
1: 아멘. 하나님, 우리 9223님의 그 지체되는 우리 정권사님 또 방집사님, 한 분은 폐암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수술 이후에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또한 기도의 동기들을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며 또 기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정권사님의 폐암 하나님 치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그의 아픔 자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순이 도둑과 같이 새 피부와 또한 새로운 세포들을 왕성하게 일하게 하셔서 능히 이 암의 세포로부터 이겨내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방집사님도 또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며 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아멘. 건강 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역사, 기도 응답의 축복을 이 공동체에 허락하셔서 큰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시고 또 능력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계속해서 950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오는 11일까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의욕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에 힘을 얻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에는 갱년기 증상으로 열이 날 때 기도해 주셨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뭐 어려운 세상이다 보니 네. 이렇게 이런 증상으로 의욕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또 10월 11월이 되면 감사 주간도 찾아오는데요.
0: 네.
1: 우리 9507님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매일 하루에 한 세 가지 정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의지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열게 하고 아멘. 감사는 근심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고
0: 아멘.
1: 감사는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기도와 함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9507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일 남았습니다. 9월 11일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9507님이 한 주간 동안 매일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의 제사를 주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9507님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기적의 문을 열게 하시고 감사로 인해서 마음의 심령의 근심을 이겨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감사의 능력을 힘입고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생애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9507님을 주님께 의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계속해서 0680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허리 수술한 지 1년 됐는데요. 최근에 무리를 했는지 염증이 심해서 오늘 다시 입원합니다. 깨끗하게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아직 술을 끊지 못하고 그 술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도 끊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실 뭐 술은 본론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0: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면 술은 반드시 바로 끊게 되리라 믿습니다.
1: 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술도 기호식품이기도 하고요. 네. 하나님.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0680님의 남편 허리 수술 이후에 1년이 되었는데 최근 또 무리를 했는지 염증이 심해서 오늘 입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순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유증이 없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음주나 흡연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믿음, 온전한 아멘. 믿음을 가둘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1: 아멘.
0: 그것이 또한 간증이 되고 영적인 이정표가 되어져서 남은 생애 동안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 잘 남편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이어가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아멘. 가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0680님의 남편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친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막힌 길이 열리는 아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708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말기 암 환자이십니다.
0: 네.
1: 그리고 또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0: 네. 하나님 우리 또 7087님 두 분 친정 부모님이 말기 암이셔서 참 노심초사하며 또 주님께 긍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두 분 친정 부모님 그 연약한 육체의 질병과 씨름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의 마음의 또 영이 더욱더 맑아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병관 아버님 그의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은총 복음의 빛이 스며들 수 있는 여백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신병관 아버님의 심령 속에 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은총을 아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샬롬의 평강이 부모님의 심령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또 아버지의 사랑이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계속해서 7576님 기도 제목입니다. 이분 큰딸 결혼식이 내년 1월 달인데 기도 제목 벌써 올리셨어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필요한 경제적인 여건들 또 축하 하객들도 다 준비되어서 순탄하게 결혼식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작은 딸은 호주 케인즈 식당에서 주방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은 딸의 건강과 안전이 날마다 염려됩니다. 지켜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하셨어요.
0: 하나님 우리 7576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1: 아멘.
0: 두 딸을 축복합니다.
1: 아멘.
0: 또 부모님의 돌봄과 기도 속에서 잘 자라 큰딸이 내년 1월 30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이루는 그 모든 여정과 준비 과정 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 때를 만나 믿음의 후손을 허락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또 이렇게 코치가 되어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또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의 열매들을 많이 많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여건들과 또한 모든 그 준비와 또한 진행하는 식순의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의뢰합니다.
1: 아멘.
0: 또한 작은 딸 이 그 호주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건강 주시고

0: 오늘 저희 회사 제품 인증 관련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제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회사 사정이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심사도 잘 통과되고 또 저희 회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경영하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직원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한 회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재능관사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제품이 또 오늘 또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우리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잘 판단하고 또 인정받고 또 그 회사의 제품이 출시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또한 나아가서 선교하는 기업으로 세워져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경영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심려를 기루어서 이 제품들을 잘 이렇게 출시해내고 또 경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기업을 통해서 제품을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목사님 이번 여름은 정말 너무나 무더운 폭염이었고요.
1: 그렇죠.
0: 또 비 피해가 너무나 커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여름이었는데 힘든 여름이었는데요. 어느덧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이 있습니다. 제가 추석일 날짜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의 기도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겠구나. 시원한 추석이 다가오는 것처럼 계절이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저마다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샵 093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5님의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어제 아버지가 사다리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머리가 아닌 허리와 목을 부딪혔는데요. 검사 결과 어제 입원했고 오늘 아침 7시 수술을 하셨고요. 방금 수술이 끝나서 회복 중입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아버지가 다시 건강이 두 배, 세 배로 잘 회복되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유.
1: 아, 네. 네. 큰 위기 속에서도 네. 하나님 돌보시고 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 오이 사모님의 아버님. 하나님 이른 아침에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배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연약한 회복되어져야 할 육체적인 어떤 살과 뼈와 근육들이 잘 살아나서 회복되고 강건케 되어줄 수 있도록
0: 아멘.
1: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의술의 힘뿐만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 오이 사모님의 아버님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정이 또한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다음은 371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서 대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 네.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1: 하나님 3711님의 경제적인 어려움

0: 로 인해서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대출 신청이 잘 통과되어져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대출이 마중물과 같은 종자와 같은 씨앗이 되어져서 우리 3711님이 계획하고 있는 또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 기업과 산업을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또한 이윤을 내고 또 이 대출까지 갚아낼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에 소득을 누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을
1: 아멘.
0: 하나님 허락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축복의 씨앗으로 삼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3711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 사연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예일교회 소진석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할렐루야.
1: 네, 문제가 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까? 문제 때문에 저희가 더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2: 아멘.
1: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을 볼 때에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 보면은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잘 못하고 실수하고 또 쓰러질 때도 있지만 마음만은 아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저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을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근데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히고 죽이고 짓밟고 이럴까 하는 생각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보지도 못한 사람이래. 마음속에 선이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사도 요한이 요한 삼서는 세 번째 편지 그랬고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써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했죠. 두어 자를 먼저 써보냈다는 건 어떤 분은 요한 이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요한 이서가 아니고 다른 편지를 보냈는데 분실되었을 거다.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디오 더베라는 사람이 없앴을 거다.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 이서라기보다 또 다른 편지를 보냈을 거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더 보세요. 그런데 스스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자니. 근데 그 가이오가 다니는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시끄러운 문제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되기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아 디오드레베가 제일 영향력이 있고 뭐든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이런 정도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름은 디오스라는 말이고 여기 보니까 트레포라는데 뭐냐면 디오스라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일 출신이 뭐예요? 제우스지요. 여기서 나온 이름이 디오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냉장고도 디오스라는 이름이 있죠. 그게 아마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그 단어를 따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 말은 첫째 되기를 사모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막 그게 막 사람들이 으뜸이 안 되면 막 견디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든지 세일교회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이웃이든지 꼭 자기가 첫째가 돼야 될 사람이죠. 으뜸이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 그럼 자기보다 좀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모함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짓밟고 이래서라도 자기는 꼭 으뜸되고 싶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이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게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로 뭐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 그 사도 요한 사도가 아니야. 그 인정할 필요 없어. 그 아주 나쁜 사람이야. 바울이라는 사람도 갈 때 사도권의 시비. 아, 사도가 인정 못해. 그 사람 원래 열두 제자 아니잖아. 이런 사람. 성경에 보면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없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고 베드로의 권위가 초대교회 굉장히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 있죠. 여러분도 꼭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다 어떤 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가요? 세례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러면 이제 남을 미워하게 되고 모함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에게 언젠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도다. 잘하는도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샀고 주의 종을 세우고 성도는 그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까지 좋았어요. 네, 주님이 저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음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랑한 같이 그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한다. 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생각이 아 그러네요 주님. 그룩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해서 주의 종으로 성도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축복하셨는데 내 같은 죄인이 나같이 못난 사람이 무슨 공로로 무슨 고난으로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소소하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이후로 어떤 게 목사님이든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든지 성도든지 비판 안 합니다. 잘 거의 제가 거의 계세요. 완전하게 안 하고 나도 모르게 할 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꼭 너무 이상하면 아, 그 목사 좀 심하다 이런 정도지 막 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주님이 구원한 성도를 내 같은 죄인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고난으로 비판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그건 악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성도를 비판하고 내가 어뜸이 되고자 그러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악한 것에서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세요. 악한 일을 잊지요. 저기 요한이가 내가 그 사람 안을 잊지 않고 내가 잊지 않단 말을 기억하면서 잘못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아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이 악한 말이라는 것은 흠담입니다. 흠담. 헐뜯는 거,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비방하고 헐뜯고 밟고 이래야 내가 그 사람 모양한테 높이 올라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흔해요. 사업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이 뭐 연예, 무슨 사람이든지 모함에서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는 생각.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얼마 안 있어가지고 광화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소고기 먹으면 병이 걸려가 머리가 뿡뿡 떨려지고 거짓말이었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정권을 흔들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때요? 무당을 불러서 청와에서 구다고 이래서 기독교인들 다 넘어갔어요. 저 구다는 대통령이구나. 그리고 무슨 호텔에서 비아그라 가지고 뭐 남자 어떻고 다 거짓말이에요. 정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밀어난 백성들은 그걸 다 믿고 국정농단이다. 혹시 여러분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 그게 거짓말이 드러나 버렸어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기어 드레베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을 모함해서 저 나쁜 놈이다, 갈취했다, 도둑질했다, 뭐 여기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헐떡과 악한 말로 모함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도를 짓밟고 자기가 어뜸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게 형제가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복음을 여는 순회 전도자들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이 와서 성도에게 은혜가 끼치면 자기 위상이 흔들리니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 우리 당신 필요 없다 오지 마라. 그리고 순회 전도들을 대접하는 사람 하지 마라. 그런 사람 부르지 말고 대접도 하지 마라. 대접하면 쫓아낸다. 교회에 출교시켜. 오지 마라.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혼자 그랬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 또 거기 같이 붙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래 하고 평갈.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평갈라 시끄럽고 사탄의 통로가 되고 선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길을 못 펴고 쫓겨나고. 한국교회 중에 어떤 교회들이 막 다투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권사파. 뭐 때문에 그래요? 어뜸되고자 했어. 목사가 힘세다? 장로가 더 힘세다? 어떤 분은 그러다대.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장로가 주니다 목사 나가라 이랬다며. 그래서 제가 가끔 목사가 장로다 이런 말을 하니까 혹시 그런 분도 없지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사고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어뜸되고자 했어. 그러다 보면 교회가 시끄럽고 분리되고 전도는 안 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때 복음을 전하고 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이웃이나 직장에서 오랫동안 10년, 20년 근무했는데 나 교회 가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뭐 봐도 불신자고 구분이 절대로 말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구분이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잘못이죠.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었다. 먹는 것도 구별돼야 되고 목사님 다 소고기 먹지 마라 말 그런 게 아니고 구별돼야 되는 게 있잖아. 이 헐쩍하는 게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배 안 부르는 거 연기도 뭐 이상한 기적을 입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구분 차츰차츰 처음 믿을 때는 모르니까 그러다가 은혜가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소금이구나.

나를 사람들이 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구나, 전도가 안 되겠구나. 그럼 차츰차츰 기도하면서 그 끊어나가야 변화되어야 되는 거지요. 아멘을 안 하니.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비방하고, 부족하여서 여위에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요한이, 너희는 그러지 마라. 사랑하는 자여,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악한 게 뭐요? 디오드어 드르베 같은 사람들. 이 교만하고, 비방하고, 어뜸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거기서 다 악이 나오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이 명예욕입니다. 네 하나님 되라 이거야. 하나님의 성도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더 큰 가치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안에서 열매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한 거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배우지 못해. 선. 하나님이 선하잖아요. 선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쁜 말을 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질 때도 있어요. 한 번도 안 그런단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중심만큼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정말 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도 기도하고 선하고 사랑하고 겸손해서 정말 전도자로 살아가기,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지. 선한 소원이 있어야 되지. 내가 한번 보자, 악하게 해가지고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게 아니다는 거지. 악한 것 가지고 악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자꾸 솟아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왜? 사단의 지배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그게 반대되고 비교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인데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누구에게도? 무사람에게도 증거돼. 많은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보니까 믿음이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말 선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 보면 너무너무 예수님 보는 같이 느낌이 그래.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으며, 진리가 뭐예요? 말씀.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해 살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겸손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복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말씀이 저 사람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진리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데메드리오. 이 편 안에서 언제 어떤 성도가 처음 우리에게 왔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지나가는데, 아, 오늘의 성도들이 전부 다 행복해 보이더래요, 얼굴이. 그래서 자기도 좀 행복하고 싶어 왔대요. 그 말 듣고요. 야, 감사하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온누리의 성도들 인상이 왜 전부 다 그 모양이야? 이러면 얼마나 못 되겠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찬양할 때 좀 얼굴 웃으면서 하세요. 찬송하시네. 이렇게 하지 말고 찬송하셔도 돼요. 좋은 사람 만나러 갈 때 그냥 가요? 그걸 안 보고 가요? 그걸 안 보고 웃을 때 어떻지? 얼굴 보고 표정 연습하세요. 찬송할 때 웃으면서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그것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2부 찬양하는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기뻐해, 기뻐해. 너무나 우리는 기쁜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에게도 증거가 많고

우리도 정말 요한도 사도들도 전도자들도 교육자들도 아, 그 성도 정말 진실하고 믿음이 정말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하게 하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지 아, 그 사람에게 인정돼 이래야 되지. 아, 그 사람 좀 의심스러워. 안 돼, 안 돼.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고 진리에게도 증거가 되고 요한과 전도자들에게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 증거가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이 거짓말 아니다. 이게 진짜다. 디오드레베에게 한 말도 다 진짜고 데메드리오 향기도 다 우리 말이 사실이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진실한 참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말마다 거짓말이다. 근데 그 사람 교회 다닌다 돼.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 사람 진짜 말 믿어도 돼. 그 사람 예수 믿는데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돼야 돼. 세상엔 거짓말이 더 많아. 유튜브 많이 보죠? 아무 듣고 막 퍼날리지 말고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사실인가 확인하셔요. 확인. 아니면 여러분 자꾸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거짓말. 그럼 사람들이 다른 말도 안 믿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도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면 거짓말이 너무 많아. 한쪽만 계속 거짓말을 듣고 그게 진지한 줄 알고 그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한 사람 말 듣고 두 사람 말 듣고 한편 말 듣고 다 믿는 말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 되어서 사실을 보고 사실을 말하고 우리도 진실해서 사실을 말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우리 말이 참인 줄 믿는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값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자, 이러한 말을 글자 몇 자 써서 편지 써서 어떻게 다 얘기하겠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도 가서 내가 자세히 말하겠다. 그리고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도 진실하고 참된 걸 자세히 말하고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해서 내가 군증을 할 것이고 잘한 것은 구원할 것이고 그래서 요한이 내가 직접 가서 말하겠다. 그 말을 하는 거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냐.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요한이 성도들에게 친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친근감이 있다. 예수님도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랬죠? 세상에 친구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차라 마시지. 이런 것도 내 모든 걸 말할 때 아프고 힘든 건 비밀로 지켜주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친구 있으면 너무 좋지. 그런데 쉽지 않아요. 참된 친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믿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돌아섰는데 다 소문해가지고 상처가 되고 그럴 줄 몰랐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쉽게 나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정말 말해도 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말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이오가 다니는 교회에 친구들하고 교제가 됐어.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한 친구. 세일교회에서 정말 친구. 여러분 세일교회에서 있는 어떤 가정이나 허물이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세일교회만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의 잘못을 온 천지로 떠벌리고 다녀요. 가족만 합니까? 여러분은 좋겠다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아, 반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가족만 아는 게 주지. 가족만 알아요. 떠벌리고 다녀요.

0: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조심하세요. 선생님, 왜? 어젯밤에 우리 아빠 엄마 싸웠어요. 우리 아빠가 한 대 때려서 이겼어요.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무서운 건 애들입니다. 철이 들면 그 얘기 안 하지만 철 안 들 때는요, 얘기 다 꼭 싸우고 싶거든. 문 닫고 화장실 들어가서 싸웠어요. 조용하게. 아이들이 다 듣고 또 배우고, 그 애들 놀 때도 보면, 그래, 놀이 중에 싸우는 놀이 있어요. 우리 싸우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른 거 배워가지고. 우리 잘못이지. 그래서 가요에게도 좋은 친구 한 사람 하면서 무난하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일교회에서 다 가족끼리 있는 흠을 덮어주고, 그래서 세일교회가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세례 막 불과하면은 뭐요? 절대로 말 안 하죠. 그럼 거기서 세례에서 마음을 못 열면 함께 기도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세일교회가 깨져버립니다. 세일교회는 사랑을 알아내고 세일교회의 비밀을 서로 알치고 함께 공유하고, 정말 내가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세리 되어야 그 세리교회가 자꾸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세일, 총동원 세일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안 오다가 한번 왔더니 막 어스먹하고 불편하고, 그럼 절대로 안 옵니다. 다음에 갔더니 너무 편하고 진실하고, 내가 무슨 걸 다 해도 다 품어주고 이러면 나 또 와야지, 또 가야지, 이런 세일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 가만 처음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욕하고 남 비판하고 이러면, 와, 이거 오다가 사람 큰일 나겠다,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럼 세일교회가 그러면 세일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놓고 왜 목사님 우리는 안 보내줍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세일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되고.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서 마음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내놓지만 사람은 사람이라서 눈에 보이는 친구들과 성도와 교제하면서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믿음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꼭 그런 성도, 친구가 되고 세례에서 우리가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고 선한 것을 본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초인부와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에 위치한 양산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386-0091 양산 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발표하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1: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장관 직위는 국가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만들어갈 능력과 식견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생활 동반자 관계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군 형법상 동성 간 성행위 처벌조항 폐지안 등 그간의 입법활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관련 법안 발의 등 현금을 배당하는 정책 방향과 장관 지명 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장관 인선에 제대로 된 임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일보가 어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교회 환대의 공동체를 주제로 2026 국민 미션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이재열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대인 신뢰도가 27.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추로서 사회적 처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교회가 주차장을 마당으로 개방하는 등 공간적 담장을 낮춰 배타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박영호 포항제일교회 목사는 환대를 일시적 선행이 아닌 교회 구성원의 문화와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호 목사는 이어 경청을 통해 환대 문화의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교회가 갖춰야 할 핵심 목회적 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최근 서울 중흥교회에서 장로교 총회 창립 114주년 및 코람데오 부흥협의회 설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선 대표 회장은 한국 장로교회가 연합하여 한국교회를 더 깊이 섬기길 원한다고 밝혔으며 설교를 맡은 엄신영 목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1885년 선교 시작 이후 1912년 9월 1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창립되며 본격적인 교단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1회 총회에서는 목사와 선교사, 장로 등 대의원 2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초대 총회장으로 길선주 목사가 부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서울 YMCA가 어제 한국 사회의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 미래 플랫폼을 신설하고 오는 16일 월남 시민문화연구소에서 첫 강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플랫폼에서는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 교수가 강사로 나서 오는 12월까지 자본주의와 미중 패권 경쟁, 북한 및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총 4차례 강연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서울 YMCA는 매월 진행되는 강연과 토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시민운동 블로그에 공개하고 자료집으로 제작해 미래 세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일 공동체가 독거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에게 전달한 밥상이 1,500만 그릇을 넘어서며 오는 18일 서울 청량리역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감사축제를 개최합니다. 1988년 시작된 밥퍼사역은 지난 38년간 소외이웃을 섬겨왔으며 2022년 동대문구청과의 증축건물 법적 분쟁 속에서도 사역을 이어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감사 축제는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감사를 전하고 김동호 에스겔 선교회 대표의 설교와 비빔밥 퍼포먼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차유미입니다. FEBC.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스며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시간, 예수로 스며들다.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예상 못한 기쁨을 만날 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을 만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입에서는 자동으로 감사가 술술 나옵니다. 행복 주심의 감사, 채워주심의 감사, 그리고 함께 하심의 감사. 하지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땐 어땠나요? 감사보단 불평이, 감사보단 탄식이 먼저 나왔던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아뢰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함께 살아봅시다. 예수로 스며들다, 두 글자로 줄여서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나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셨나요? 오늘은 특별히요,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감사, 감사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만든 오늘의 말씀 카드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 받고 싶은 분들은 감사, 감사라고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클래식 콰이어의 감사하세 찬양하세,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손경민의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4분 28초 29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와 관련된 찬양이 또 떠오르신다면 계속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하시고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오늘 직접 만든 말씀 카드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카드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감사라고 샵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504번님께서 감사라고 보내주셨고요. 3874번님께서도 감사 감사 감사 다 감사드리세 주님 감사해요 라고 또 찬양이 떠오른다고도 보내주셨네요. 1333번님께서도 감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와 관련된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떠올랐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있으셨나요? 물론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도 좋고요. 너무나도 주님 주신 은혜가 주님 주시는 축복이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도 좋습니다. 어떤 감사도 좋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했던 순간들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채팅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겪으셨던 감사의 고백들 이 시간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김윤진이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초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27분을 막 지나고 있네요. 오늘의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이 시간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으로 감사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감사를 주제로 계속해서 릴레이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의 순간이 있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감사의 마음이 드신다면 어떤 감사가 있으셨나요? 이 시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서의 감사, 그리고 감사한 은혜, 그리고 감사한 축복을 받았을 때 나오는 감사, 그리고 소소한 삶에서의 감사까지, 그 어떤 감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감사의 순간들을 이 시간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멋지신 피디님, 목소리만 멋진 줄 알았더니 그림 재능도 뛰어나시네요. 축복합니다. 라고 3874번님께서 바로 또 우리 오늘의 말씀 카드도 받으셨나 보네요. 오늘 말씀 카드 제가 특별히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이 시간 말씀 카드도 보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옹기장이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10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의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감사. 감사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도 감사, 그리고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감사. 이 시간 오늘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감사의 릴레이가 이어집니다. 3874번님이십니다. 어제부터인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어제 차에 에어컨 안 켜고 운행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 커피 전도하는데 너무 시원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조용금 어머니를 만났는데 절에 가는 사람이 귀오기가 쉽나요? 차차 그분을 교회로 나오게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해주던 집사님 아들이 검사 결과 뇌수막염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지금 마른 새우를 사러 나갔어야 했는데요. 또 교회 집사님이 막 갖다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거리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0220번님께서요. 샬롬 감사. 그렇게 더웠는데 이제 시원한 바람.

바람이 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444번님께서는요,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릴레이를 이어가 봤는데요.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장 오늘의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었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고백을 5절과 11절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속의 불안과 낙심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기억하려면 첫째, 나의 유월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고 해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요? 이는 아비보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고 하지요. 신앙은 결국 내가 어떤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는지 곧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순간순간 기념하고 기억해야 주의 규례와 법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결국 의무로 하게 되고 절기와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기 쉽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 두신 곳,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자리에서 구원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 하필 고난의 떡입니까? 그 힘들었던 애굽 종살이를 떠올리며 그곳에서 급히 나왔음을 평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기억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속성이지요. 그러니 내가 어떤 고난에서 건진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내가 붙들 것이 많으면 말씀을 듣기보다 자꾸 따지려 들지요. 그러나 정말 길이 없는 사람은 따질 겨를이 없으니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긴급한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복된 환경입니다. 4절에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재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부분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전부 먹어야 합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조금만 취하고 나머지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 5절과 6절에 유월절 제사를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해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은혜 받고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7절에서는 유월절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없이 일상만 살다 보면 다시 애굽의 방식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도 쉽지요. 8절에는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고 해요. 죄 때문에 노동과 수고의 세계에 갇힌 우리를 다시 안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노동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같은 삶도 예배가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나요? 지금도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합니까? 피하고 싶은 고난의 떡은 무엇이고 그것을 먹으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기억하려면 둘째, 받은 복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9절부터는 칠칠절이 나와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하나님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칠칠절은 구원받은 뒤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돌아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억지로 비교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오래 누릴수록 점점 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마땅하지요. 그래서 11절이 참 중요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레위인 객 고아 과부처럼 힘든 사람까지 함께 즐거워해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됩니다. 내 삶이 편해졌다고 약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의 종이던 때를 기억하며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결국 나눔의 출발도 구원입니다. 내가 원래 종이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면 자랑할 것도 움켜쥘 것도 없지요. 그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뿐입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자녀도 직분도 모두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가족만을 위해 쌓아둘 것이 아니라 힘든 지체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쓰고 있진 않나요? 함께 즐거워하도록 내게 붙여주신 연약한 지체는 누구인가요? 받은 은혜를 자원하여 흘려보냅니까? 축복이라 기대한 결혼 생활이 고난의 떡처럼 느껴졌지만 자기 삶을 유월절 제물로 드리며 그 떡을 즐겁게 먹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는 시댁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떡을 주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이곳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맞나 싶었어요. 젊은 시절 홀로 되신 시어머님과 네 명의 누이와 함께 100평짜리 한옥에서 살아온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저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남편을 보며 괴로웠고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평범한 가정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처럼 성실 하고 성격도 무난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며 윽박질렀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잘 다녀온 아들이 언젠가부터 게임에 빠져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어요. 3절 말씀처럼 마치 하나님이 제게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야 저는 공예배와 교회 소그룹 모임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며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현실감 없는 남편의 말은 들을 게 없다며 무시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남편을 격동시켜 술을 마시게 했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후 남편은 제게 아파트를 팔고 재래시장에 있는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살자고 했어요. 저는 교만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에 따랐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10년째 단열도 안 되는 세트장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망한 것 같은 이 환경이 남편 때문이야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의 떡을 먹고 있지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큐티 말씀을 다시 보며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남편과 아들 때문에 힘들 때제 속에 누룩처럼 퍼진 교만은 없는지 다시 살피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떡을 먹으며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건짐 받았는지를 기억하면 오늘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연약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인생인데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고난의 떡은 피하고만 싶고 힘든 환경은 죄다 남 탓으로 돌리며 원망 속에 지옥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애굽에서 건짐 받았는지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힘든 사건 가운데서 원망을 그치고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누룩 같은 교만과 자기의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움켜쥐지 않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조롭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한 후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살아가게 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나 자신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 로이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온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이치다.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죽느냐?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사람, 일련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자기 뜻이 아닌데 정면 충돌해서 죽었다. 또 어떠한 뭐 변화에 있어서 뭐 수용하다 죽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70이고 또 하나님이 더 적게 해주시면 80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생명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과음을 하고 과식을 하고 정상으로 삶을 안 할 때 일찍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있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하고 풍부하게 살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뜻인데 우리 먹지 말아야 할 술 너무 많이 먹고 피지 말아야 할 담배 너무 많이 피고 도박하는데 밤새도록 자지 않고 이런 게 이제 루틴이 깨지면은 자기 생각지도 않는 암이 찾아오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뜻대로 살면은 내 명을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가는 거죠.
0: 아멘. 항상 기뻐하면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계신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봉현이라고 하고요. 35년 동안의 그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김정은 목사님의 그 초청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3: 김봉현 대사님 하시면은 호주 대사도 하시고 유엔 차석 대사도 하시고 반기문 총장님을 지금 은퇴하시기도 같이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대사님 모신 이유는 첫째, 유엔에서 제정한 기후변화. 두 번째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의 인격, 인품, 10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뜻 있는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사님이 대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믿음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사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하고 접속할 때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사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느껴졌는데요. 첫째로 네팔 대홍수에 어저께 신문에 1,225명이 역시 죽었고 4천여 명에 4,700명이라고 나왔어요.
2: 실종자.
3: 아직 확인 미상인데 네. 대사님이 왜 네팔에 이런 게 일어났어요?
2: 네. 사실 그 네팔에 그 일어난 이번에 대홍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도처에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네팔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네팔이 이제 저게 됐는데 지금 중국 지역에도 티벳 지역에 한 25 정도의 위험이 있는 그런 댐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인도에도 지금 그런 댐이 형성이 돼 있고 네팔에도 아직 한 23, 24개 정도가 그 위험한 그 댐이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댐이 이제 우리가 빙하호라고 하는데 빙하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서 자연적으로 댐이 형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눈이 크게 녹아서 빙하가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빙하호에 충격을 주고 그게 댐이 이제 무너지면서 엄청난 물이 이제 쏟아져 내려가서
3: 사람들
2: 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번에 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거의 실종자 포함해서 거의 5천 명 이상의 분들이 이제
3: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사님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네팔 여자가 앉아서 이런 징후, 기후변화의 징후를 왜 우리만 당해야 됩니까?
2: 그렇습니다.
3: 그렇게 애원하며 호소하는 걸 들어봐

0: 갔을 때에 기후 변화를 유엔에서 시작했죠.
1: 네.
0: 그럼 각국이 돈을 좀 내서 이 탄산소 좀 줄여보고 그런 거 하는 건데,
1: 네.
0: 뭐 제가 알기는 저 반기문 총장님이 덴마크 수도에서 그러한 회의를 하는데 미국은 탈퇴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1: 그 반기문 총장님의 그 커다란 업적이 이제 기후 그 협정을 체결을 하신 건데요. 그게 이제 파리에서 최종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파리에서.
0: 그렇죠. 예.
1: 2015년 12월에 저 체결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197개의 그 국가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정상들이 모였죠. 대통령, 뭐 총리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기 이제 서명을 해서 그게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보는 그 기간이 반기문 총장님이 거의 한 10년을 매달렸어. 파리에서 그때 예. 2015년. 그래서 그때 전 인류가 이제 만세 부르고 인류 지성이 이제 승리했다고 이제 할 때 그렇게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참석을 하셨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그 파리 기후 협정을 이제 지지를 하고 그랬는데 2015년에 그게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이 되고 2016년에 그게 이제 그 발효가 됩니다. 비로소 효력이 이제 발생하게 됐죠.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몇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 나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 그래가지고 2017년 1월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2017년 1월 22일 날 취임을 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많은 양을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0: 거기하고 중국하고요.
1: 중국하고 두 나라가.
0: 우리는 많이 변했죠. 한국은.
1: 한국도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희도 뭐 세계에서 7번째, 8번째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대통령들이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했죠. 국제기구에, 국제사회에다가 우리 파리 기후 협정을 철저하게 잘 준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지켜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지켜나가려면은 우리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 CO2를 배출하는 게 대개 우리 산업계입니다.
0: 그렇죠.
1: 그 철강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쓰거든요. 그 석탄에서 그 막대한 이제 CO2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계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는 말로 그치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파리에서 기후 협정을 체결해서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이제 합의를 한 건데 그걸 안 지키면은 의미가 없는데 이게 안 지키니까 점점점 기온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네팔 같이 이렇게 빙하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이렇게
0: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저 종종 뉴스에 해수 온도가 올라간다.
1: 네. 네.
0: 또 남극, 북극에 있는 빙상들이 녹으면은
1: 네.
0: 이게 높아지면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네. 물에 잠긴다.
1: 네.
0: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1: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해수면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거 한 10년 전보다 해수면이 한 3mm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요. 3mm 정도 올라가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뭐 키리바시, 뭐 나우루 뭐 이런 도서 국가들은 벌써 이게 침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리바시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위협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 근데 그 태평양 국가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닥칩니다.
0: 그렇죠.
1: 항구 도시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항구가 기능을 못 하게 되고 뉴욕 거기도 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거기도 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는 남태평양 국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올라갑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뉴욕도 올라가요. 그 뉴욕 올라가게 되면 뉴욕도 결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미국도.
0: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럼 반기문 총장님 재단이 생겼다는데
1: 네.
0: 그 재단은 어떻게 운영을? 재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그 재단에서 이제 재단은 후원을 저희들이 주로 받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또 국가의 또 이제

0: 간섭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국가의 지원은 전혀 안 받고 우리 일반 국민들 그리고 세계 시민들 이런 분들한테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으시고 또 기후 변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후원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 점점점 후원들이 이제 약해지고 있고요. 그 후원이 약해지는 게왜 그러냐면은 이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쟁 비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일에 써야 되는 이 후원들이 전쟁 비용으로 이게 흡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점 사람들이 후원을 좀 못하는 이런 저 현상이
1: 유엔에서도 돈이 안 나오고
0: 유엔도 지금 미국이 유엔에 돈을 이제
1: 안 내고
0: 그러니까 유엔에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 국가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내도록 정해졌는데 그걸 안 내요, 미국이. 그러니까 유엔도 지금 그 돈이 없는 상태. 그래서 최근에 유엔이 직원들도 많이 이제 그만두게 했고요.
1: 그러면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0: 가능성은 뭐
1: 없죠.
0: 가능성은 이제 그한 2500년 뒤면은 나올 수가 있죠. 2500년 뒤에. 그 2500년 전에는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우리 그 반기문 재단의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1: 반기문
0: 반기문 재단.
1: 재단,
0: 예.
1: 그거 찍으면 나와요?
0: 반기문 재단 찍으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후원하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후원을 하시게 되는데 뭐
1: 아니, 저는
0: 예, 조금
1: 청취자들이
0: 네.
1: 뭐 반기문 재단이 있다는데 뭐그 사람 유엔 사무총장 했으니까 돈이 넘치게 들어올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죠.
0: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0: 그렇지
1: 뜻
0: 않습니다.
1: 있는 분들이.
0: 예, 거기는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일정한 돈을 이제 출연을 하셨고 저도 물론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전적으로 후원에 의존해서 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원이 이제 잘안 되면은 결국 활동을 이제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후원이라는 게 반기문 총장님이 그 재단에서 하시는 게 우리 청년들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청년 기후 운동가들. 우리 국내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디 그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후원이 그렇게 잘안 들어오고 저희는 그래도 반기문이라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후원이 조금 들어오지만은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은 정말 뜻은 고귀한데 후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 일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또그 저희들이 후원 받으면 그거를 청년 운동가들을 또 육성하고 양성하고 하는데 또 이제 저희들이 그걸
1: 아니,
0: 사용합니다.
1: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님 10년을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저 그거 끝마치 그냥 극동방송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별로 못하고 있는데 참 사무총장님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참 각국 나라에서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해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질 텐데 뭐 저는 저 믿는 목사로서 이게 계속 진행되면 말세의 징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대사님을 모신 것도 사실 제일 지근 거리에서 반기문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양반 인품에 대해서 대사님이 알고 계신 인품 뭐 강압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사적으로 모든 거 처리하시더라고. 그러면 김 대사님이 보신 반기문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0: 저 반기문 총장님은 제가 그 외무고시 합격하고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외무고시 합격하고 외교부에 처음 들어갔더니 첫 번째 과장님이 반기문 과장님이었어요.
1: 외부부에.
0: 외무부에. 그러니까 1982년도였죠. 1982년도에 첫 번째 과장으로 반기문 과장님을 뵙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뭐 사회 경험도 없고 전혀 뭐이 사회에 대한 그 인식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첫 번째 모시는 상사로 반기문 과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한

0: 3개월쯤 지나니까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어떤 면에서? 네.
0: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요.
1: 합리적이고.
0: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뭐 이렇게 결정을 딱 하면 그게 항상 옳은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0: 그리고 이분이 그 승진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여기 보면서 정말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과장으로 모시면서 처음에 딱 봐서 야, 정말 놀랍게 이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구나 했던 그 느낌이 윗분들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진을 빨리 한 거죠. 굉장히 빨리 승진을 했어요. 근데 승진을 할 때마다 자기 동료들도 제치고 선배들도 제치고 승진을 하면은 굉장히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편지로 다그 선배들한테 동료들한테 편지로 써서 아 자기가 이번에 승진하게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어? 당신이 먼저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승진하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게 저는 이렇게 할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저 인품을 가지셨는데요.
1: 나는 뭐, 제왕번이 사무총장 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가 먼저 만날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가신다고 그러기에, LA를 가세요. 거기 릭 워런 목사님이 오바마도 잘 알고, 거기 한 2,000명을 그 사람이 모아놓고 남북관계 강연을 좀 하고 가세요. 미국 갈 때. 그걸 내가 자신있게 권면했는데,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 운동회로 서쪽, 핀란드, 노르웨이 그쪽으로 가야 된대요. 선거 운동회로. 나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사실 뭐그 양반이 나는 반기문 총장님을 김영삼 대통령 때그 양반이 의전 수석을 했어요. 그 양반이 이제 대통령이 장로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하고 나더러 수시로 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감언은 반기문
0: 의정수석이
1: 의정수석이
0: 영접을
1: 앞으로
0: 하셨군요.
1: 나와서 기다리겠다. 우리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인연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양반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 목사로서 우리는 물론 대통령이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의전수석이 우리보다 더 겸손해. 나 그걸 보면서 배워야 되겠다. 사람이 사무총장이 돼서 뭐 거기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연락을 해서 해마다 12월 둘째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기도회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계 다니면서 건강하셔야 되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하니까 그걸 또 수락을 하시더라고. 11번을 갔다 와서 뉴욕에.
0: 글쎄 말이죠.
1: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뭐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간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제가 좀 식사도 좀 모셔보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청년한테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무총장 엄마들이야 너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래요. 그걸 꼭또 찍어주세요 사진도. 그런 거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참 똑같하게 그 양반도 그냥 변함이 없어. 나한테 맨날 죄 졌다고 그러시면서 신세 넘어졌다고 그러시면서 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벌써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지금도 기후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기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0: 사실은 그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거는 진짜 저는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 그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라. 앞으로 기후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라. 그걸 맡기신 사명이 반기문
1: 반기문
0: 사무총장님께,
1: 총장님에게 있다.
0: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 되신 거는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스럽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물리쳐 주시더라고요. 정말 국내에서 그 후보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 보니까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는데 다안 되더라. 당신밖에 안 되겠다. 당신이 후보자로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후보자가 되신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의 국가에서 경쟁자들이 또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경쟁자들을

0: 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이제 태국의 수라키아 씨라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교장관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 태국은 아세안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아세안 10개국이 집단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 힘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반대를 하죠. 그리고 이게 중국도 반대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뛰는데 아, 수라키아 태국 외교장관은 벌써 10개국이 지원을 해주니까 굉장히 힘을 얻고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라키아 씨 저절로 안 되게 되더라고요. 거기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수라키아 씨. 쿠데타가 일어났으면은 쿠데타의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지지를 하면 반민주적인 사람이 되고, 지지를 안 하면 그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 결국 이분이 지지하는 거를 택했어요. 그랬더니 국제사회에서 아니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어떻게 그 비민주적인
1: 그
0: 그런
1: 지지
0: 걸
1: 않는
0: 지지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지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1: 그런
0: 그래.
1: 신묘박측한 상황이 또 있었군요.
0: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다 해쳐서 되시고 그러고 파리 기후 협약을 10년 동안을 해서 성사를 시킨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위해서 인류의 그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그게 반기문 총장이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이 애청하시는 그동안 애청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은
1: 네.
0: 큰 힘이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 후원은 결국은 다 우리 청년 그 기후 운동가들 이 운동가들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저기 하는 데 이제
2: 그래서 우리 김보현 대사님을 다음 달에 모시려고 그러다가 그 산에서 흘러내오는데 우리 국민들도 뭐 거기 묻혀가지고 아직
0: 아홉 분이 아직도
2: 소식이 없는데 야, 빨리 모시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좀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들 머리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 오늘 김 대사님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는데, 뭐 감사드리고, 또 대사님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니까 그 양반 밑에서 지금
0: 네,
2: 일하는 거지.
0: 그렇습니다.
1: 네.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된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교관으로 또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셨는데요.

0: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예, 제가 맨 처음에 외교관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뭐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국민들도 여유가 많았고, 제가 일본에 가서 아주 참, 우리가 언제 일본을 저기를 할수 있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일본, 그 다음에 제가 간게 소련을 갔습니다. 소련.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거든요.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외교관으로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소련이라는 나라에 근무했던 사람은 몇명안 됩니다. 진짜 몇명안 되고요. 그 소련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번에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그 소련에 가서 느낀 거는 이 소련의 이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그 2장에 나오는 2장 44절에 나오는 그 공동체를 칼 마크스가 생각을 해가지고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기라는 거고 소련이라는 체제는 이제 총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질 않아요. 결국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역시 이게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 인간이 자기가 무슨 힘을 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게 실패로 끝난다 하는 거를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0: 청취자 사연도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임집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복음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임집사. 올림. 참 고맙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0: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나누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1: 기도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평화 지금 너무 제가 이제 외교관을 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보는 그런 게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 전쟁으로 또그 죽어가는 많은 그 영혼들 그래서 이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손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손주 아이가 쉐어링과 케어링, 쉐어링 앤 케어링, 쉐어링하고 케어링하는 그 마음을 정착을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 아이의 그 엄마, 제 딸이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저희들이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손주 아이 아직 그 믿음이나 이런 게 전혀 이제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쉐어링과 케어링을 마음속에 정착을 시키고 체화를 시키면은 커서도 그 잠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쉐어링과 케어링을 얘가 몸에 체화가 되면은 나중에 커서 진짜 공동체의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도와주고 같이 나누고
2: 기도대로 될 거예요. 네.

0: 대사님이 하시는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1: 아멘.
2: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들도 함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대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1: FEBC 초대석.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EBC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을 안내할 특별한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구약의 역사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면서 탁월한 말씀 사역으로 이 시대의 영적 도전을 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류웅열 목사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유흥열입니다.
1: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와 소개 또 근황 부탁드립니다.
2: 네, 우리 FEBC 극동방송의 우리 애청자분들 또 전파선교사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원래

0: 70주년을 맞이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조국 땅에 복음 확산 그리고 한국 땅을 넘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으신 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교수 생활 10년 동안 하다가 미국에서 목회한 지가 14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감격스럽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매일 목회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1: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서울에 있는 두란노 서원 1층 이 서빙고역 1번 출구에 있는 블레싱홀에서 더 프로피츠 스토리라고 하는 세미나를 특별하게 또 일을 개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오늘 류홍렬 목사님 한국 오시는구나 라고 아주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 소식 좀 전해주시죠.
0: 네, 선지자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봄에 왔을 때 제가 왕들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이를 특강을 했습니다. 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왕들 이야기,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너무너무 헷갈리고 또 복잡한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풀어서 왕들이 어떤 왕이었으며 또 어떤 메시지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지 왕들 이야기를 다루고, 이번에는 선지서를 중심으로 선지자들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사실 선지자가 선지서 스토리가 성경 전체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또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인용의 약 60% 가까이가 거의 선지서에서 나와요. 그러나 선지서는 여전히 읽기 어려운 책처럼 보이는데, 구약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스토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심장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세미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두란노 서원 1층 블레싱 홀에서 유홍렬 목사님의 특강이 펼쳐진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서 중에서도 특별히 목사님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 초점을 맞추셨다라고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방대한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선지서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왜 그토록 강조하시는지, 특별히 바른 목회와 또 목사님들의 이 설교 안에서 이 내용들이 더 잘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0: 그렇죠.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선지자들의 목소리, 선지서는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적실한 목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씀은 말씀 율법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이 시대가 십자가를 걸고는 있지만 진리에서 점점 경도되어가는, 벗어나는 이런 현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외쳤던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라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선지서를 읽다 보면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달픈 그 목소리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고 막 심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결국에는 심판당해서 포로 잡혀가게 되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하는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 이런 선지자들의 가슴을 품는다면 이 시대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따스하게 품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런 목소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이런 선지자들의 가슴을 품는다면 어려운 또는 어두워진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다면 이번 세미나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하시면 좋을까요?
0: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생들 평신도들 다 가능합니다. 사실 쉽게 본문을 쉽게 성경 전체 중에 선지자들에 대한 스토리를 나누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환영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검색창에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검색하셔서 유홍렬 목사님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서빙고역 1번

0: 출구에 위치한 두란노 서원 1층 블레싱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목사님의 1일 특강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 또 따끈따끈한 신간 소식도 있네요.
1: 네, 최근에 제가 두란노에서 하나의 기쁨으로 천 개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는 제목의 시와 에세이를 묶은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0: 네, 목사님 이 책의 집필 계기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어떤 것들입니까?
1: 많은 사람이 참 눈물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사실 잔잔한 날보다 파도 이는 날이 더 많고 명확하게 항구의 불빛을 보고 가는 것보다 때로는 어두운 밤바다를 외롭게 항해해야 될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아파하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길 잃은 내일이 보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또 목사들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많은 아픔들, 눈물들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평소에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녹아낸 그런 시와 에세이들입니다.
0: 네. 성경에서도 욥기 10편 잠언 전도사가서, 네, 이 시가서들이 깊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의 이번 저서 또한 에세이 그리고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목사님들께서 책을 출간하시면 강해집이라든지 이 설교집이라든지 이렇게 출간을 하시는데요. 형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1: 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분들의 흐르는 눈물, 또 남들에게 나누기 어려운 내면의 고통들, 그런 것들 대하면서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이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씻겨질 눈물이지만 땅 위에서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그 눈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순간순간 때론 그들에게 보낸 편지, 때로는 시, 그리고 때론 제가 쓴 칼럼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삶 속에서 가져온 아픔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좀 극복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시와 에세이들입니다.
0: 네, 살다 보면 이 천 개의 아픔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위로의 한 말씀 전해주시죠.
1: 아, 목사에게도 이런 아픔이 오기란 참 똑같죠, 그죠?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 참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같은 삶은 매일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가지고 묵상해야 될 것은 그런 아픔들, 어둠이 아니고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의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 나 같은 죄인과도 함께 그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찬란한 소망, 그것 하나 있으면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아픔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들께서 때로 이런 눈물 흐르는 순간에 참참하게 누가 나와 함께하는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있는다 해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의 기쁨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유흥렬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두란노 서원에서 목사님의 특강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프로피트 스토리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 당분간 계시죠, 목사님?
1: 네네, 두 주간 왔어요.
0: 네, 한국에 계시는 일정 동안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 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부산도 방문하신다면서요?
1: 네, 부산에 몇몇 교회 방문하고, 네, 집회 그리고 강의하러 가게 됩니다.
0: 네, 여러분 또 만나시면 우리 류용렬 목사님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류용렬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학문으로서 이성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김질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성경을 띄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온묘한 음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절대로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9절을 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와 더불어 살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만이 조금 아는 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도운 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육신에서 그들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영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어떻게 알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로 구별해서 생명이 묻어나갈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문을 알 때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밝히 밝혀주는 도구요. 받쳐주는 도구.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에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힐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교회사, 조직신학 다 알아야 배워야 돼. 이 아는 거 배우는 거 그 자체가 아는 지식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요. 왜?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겸손하며 섬긴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섬기느냐 이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학문이 발달함으로써 그 학자들이 하나의 이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 말씀을 받쳐준 거예요.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혜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3장 4절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보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과 슬픔의 파도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 이와의 이별, 경제적인 파산,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이나 절망적인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룻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던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의 고백은 쓰디쓴 탄식 그 자체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괴로움에 사로잡혔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며느리 룻의 헌신적인 사랑과 순종 그리고 보아스의 관대함을 통해 나오미의 꺾인 삶 속에 은혜의 싹스를 다시 틔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선하심을 몸소 경험한 나오미의 마음은 부드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적 실망감과 쓴뿌리는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내 안의 고통과 상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곧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보게 합니다. 마음이 회복된 나오미는 비로소 자신과 함께 고생하는 며느리 룻의 필요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고된 이삭줍기로 생계를 이어가던 룻에게 진정한 안식처와 미래가 필요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홀로 된 이방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기업물을 친족인 보아스에게 찾아갈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줍니다. 추수가 끝난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먹고 마신 후 곡식단 더미 끝에 누울 때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는 지시였습니다. 인간의 눈이나 세상의 도덕적 잣대로만 보면 이 조언은 매우 위험하고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꾀나 정욕에 끌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규정한 기업물을 자의 제도와 계수원의 정신에 근거한 거룩하고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룻기 3장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에 룻은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있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 보아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는 행위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버려진 자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이시며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언약적 행위를 상징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단순히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거나 법적 의무를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보아스에게는 룻과 반드시 결혼해야 할 강제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만약 법적 의무가 명확했다면 굳이 이런 한밤의 호소가 아니라 낮에 성문 앞 재판정에서 당당히 요구했을 것입니다. 룻이 요구한 것은 법적 강제가 아니라 법의 정신을 뛰어넘는 보아스의 선의와 자발적 희생, 즉 헤세드였습니다. 룻 자신의 무력함과 가난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나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0: 엽순이 당신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목숨을 건 호소였습니다. 그곳의 절박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앙은 내 힘, 내 공로, 내 자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내 삶과 미래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의 허물과 가난함을 덮어주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위험천만한 방문과 청혼에 화를 내거나 그녀를 정욕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순결함과 현숙함을 인정하며 도리어 그녀를 축복합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더 가까운 친척, 즉 1순위 기업무를 자가 있음을 솔직히 밝힙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만약 그가 손해나 부담을 이유로 포기한다면 자신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반드시 룻의 기업을 무르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보아스에게 이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사들인 땅을 훗날 태어날 아이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손실과 사회적 평판의 위험을 온전히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 조문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룻과 나오미 가문을 향해 자발적인 희생과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 이토록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 배후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사랑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속자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안식할 곳조차 없는 베들레헴의 마옥간 구유라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보아스는 약간의 재산적 손실과 명예의 위험을 감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 전체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허감 가운데 참혹한 고통을 온몸으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빛을 청산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언약적 신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난함과 추위, 텅 빈 마음 속에서 안식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풍성한 사랑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에 위치한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0: 원하시는 분은 대구전화 053-283-0675번 대구 달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 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 집회 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 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문의 전화는 051-893-01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가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영로 교회에서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 9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 박주정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6616-3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연합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사상교회 본당에서 소금 소금 콘서트를 주최합니다. 찬양사역자 제로와 호림 그리고 팀룩 워십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257-68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페이지 하단 시청자 센터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이 coming out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영어로 coming out the closet이라고 하는 이 클로셋이 옛날 집에 벽장들이 좀 있었잖아요. 기중한 거 숨겨놓는다든지 벽장이 있었는데 coming out the closet 그러면 벽장에서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coming out이라는 용어를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게이라든지 또 여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레즈비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 동성애자입니다 밝힐 때 이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마치 커밍아웃이 동성애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들 또는 내가 추구하는 것들 또는 나의 신앙이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동안 밝히기 어려웠었는데 이제 용기를 내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밝힐 때 쓰는 용어가 coming out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에는 두 사람의 coming out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마데라는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커밍 아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커밍 아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니고데모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나와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잠깐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언제요? 시간이 나와요. 밤에.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문제나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어보니까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를 그 예수라면은 해결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문제는 이 니고데모의 신분이 산헤드린 멤버입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 전체 중에 딱 70명만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지도를 받으면서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도는데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참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어요. 때문에 사내들인 멤버인 이 예수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니고데모는 입장이 아주 곤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진리를 정말 알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줄줄 예우고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영적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니고데모가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답답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니고데모의 고민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야, 참 답답하지. 네가 하나님을 더잘 알고 싶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싶은 너의 마음은 아는데 너에게 한계가 있구나. 육적인 관점에서 영적 세계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란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너의 머리의 지식과 성경의 상식이나 육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3절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 유명한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높임말 캠페인을 자꾸 쓰는데 말을 함부로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회 오신 지 얼마 안된 분들의 입장에서 자기들끼리 막 반말하면서 하는 모습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좀 소외되는 느낌도 느낄 것 같고 그래서 높임말 캠페인을 쓰는데 이건 인격적인 존재들만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짖는데 멍멍님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냥 멍멍이에요. 우리만 선생님, 목사님, 집사님, 님자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인격적 교제로 그렇게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100% 거룩한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죄로 인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이 죽은 채 사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은 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끝은 공허함만 찾아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어도 인생의 끝은 허무함밖에는 못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사람들은 육적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너의 심리적인 문제야, 너의 마음의 문제야, 과거의 어떤 경험의 문제야, 그렇게 말하지만 인생에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 공허함,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데에 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구약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내들인 멤버라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 모든 문제는 영적 세계의 문제야. 그걸 해결하려면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세요. 그 이후에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조근조근 니고데모에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의 그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외우고 계시지요? 한번 암송해 봅니다. 손가락으로 표현해도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심판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이유를 18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내 삶의 여건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천국을 누리며 살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상태가 이미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근심, 걱정, 염려, 특별히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생명의 문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것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방해 가지고 과학 행위를 할수 있지만 사람들이 콩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만들어진 콩을 유전자 조작은 할수 있지만 바닷물을 만들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가 못 살아요. 이 꽃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예쁘게 이렇게 꽃꽂이를 할수 있지만 살아있는 꽃을 사람은 만들지 못하는 거지요. 때문에 인간의 이 한계,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것은 오직 영적 세계의 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문제들, 근본적인 죽음과 생명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여기서 딱 끝나버려요. 18절, 19절, 20절로 넘어가면 그 대화 이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떠났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든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예수님의 일 때문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거론될 때까지 니고데모는 많은 갈등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기는 한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용기가 니고데모에게 없었어요. 커밍 아웃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 자기의 신분 때문에.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의 멤버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게 드러나는 순간
어쩌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추방될 수 있어요.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들은 것도 있고 그 사람의 성향상 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예수의 세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 시켜서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못 잡아왔어요. 왜못 잡아왔냐? 아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듣던 말이 아니던데요. 그분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던데요. 우리가 잡으려고 했다간 예수님 따르는 사람한테 맞아 죽겠던데요. 그리고 그냥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야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도 그 예수한테 미혹됐느냐? 미혹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기친다는 뜻이에요.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갈 때에 거기에 있던 니고데모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예수님을 변론하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데 요즘 우리가 한참 유행했었던 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간접 변호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입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야,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어떤 혐의가 있을 때에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너희들이 예수의 말도 듣지 않고 예수를 사기꾼으로 이렇게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으로 몰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그 산헤드린 멤버들이 그렇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5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야, 니고데모야, 정신 차려! 너 갈릴리 출신이야? 너 갈릴리 출신인 저 예수와 한패야? 야, 너 그런 사람이었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 나와? 말도 안 되지? 조롱하고 비아냥한 거예요. 이때에 바로 여기에서 끝나요, 대화가.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구절인 53절이 툭 튀어나와요. 53절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니고데모가 아니야, 너네들 틀렸어. 내가 알아봤는데, 내가 공부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랬었어야 되는데, 커밍아웃 못했어요. 왜? 두려워서. 잃을 게 많아서. 그런데 왜 성경에 요한복음 7장 마지막 구절에, 굳이 이 짧은 구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구절을 끼어 넣었을까? 굳이 안 해도 될 구절인데, 왜 넣었을까?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볼때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때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그렇게 예수를 편들려고 하다가 조롱당하고 비웃음 받았던 그 니고데모가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말 속에 이때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니고데모의 심정이 어땠을 건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심경이 복잡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이 옳다라고 믿으면서 그걸 더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는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우리가 누가 떠오를까요?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그 어깨가 축 처져서 자기 스스로를 막 책하면서 책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어깨 축 처진 뒤에서 보이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언제까지 숨은 제자로 살 것인가? 신앙은 결단이에요. 신앙은 믿음의 근거에서 용기를 가지고

커밍 아웃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고 자기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커밍 아웃 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장례식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 왕에게만 쓸 수 있는 이러한 장례용품을 니고데모가 갖고 나옵니다. 이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라고 이제는 까발리는 시간이에요. 커밍아웃 하는 순간이에요. 이러다가 내가 사내들인 신분을 빼앗길 수도 있고 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공동체에서 왕따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이다. 이 모든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하는 순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가정에서 술잔이 돌아가고 있는 친구들과 만나는 그 동창 모임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우리는 이제 커밍아웃 할 때가 되었어요. 왕따 당할 수 있고 조롱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죄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통계가 확실하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메인스트림, 주류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조롱당하고 놀림감이 되는 그 환경을 내가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당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손해봐도 해야 됩니다. 커밍아웃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니고데모의 커밍아웃입니다. 이 모습이 혹시 숨은 제자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는 당당히 커밍아웃 해야지.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대연순교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게 죄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쪽팔리는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커밍아웃 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에요. 예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에요. 지금 커밍아웃 한 것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기 전에 장례식장에서 커밍아웃 한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적 관점에서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믿음은 쪼그라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믿음은 쪼그라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관점에서 볼 때에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지금 저러는 거니까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저한테 다 뒤집어 씌워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저 믿음은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저 고백을 할 수 없다. 저 믿음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천국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는 그 경험 있게 저 십자가 죽음을 저렇게 당당하게 맞이한다면 저게 진짜다. 그래서 그 순간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 십자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오히려 커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쫄아들고 믿음이 쫄아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커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커밍아웃을 하게 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십자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산믿음, 100% 완벽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진짜 믿음으로 커밍아웃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그러한 신분에 있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십자가 앞에서 신앙 고백은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너무 잘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은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너네 사장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놀리는 네 고등학교 동창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너를 시인할 거야. 아버지 보세요. 제 믿음 정말 대단하지요. 저렇게 놀림당하면서도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네요. 제 믿음 대단하지요. 나도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그런데 32절, 33절 보세요. 누구든지 아무리 세상에서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존경받고 부자라고 대단하다고 그런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나를 쪽팔려 하면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창피하게 여긴다면 나를 부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창피하게 여길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제 엉터리 제자네요. 제 가짜네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렇게 듣는 그것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쏙닥쏙닥하는 너희의 신앙 고백을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메가폰 들고 크게 외쳐라. 그러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육신적인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육신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건들지 못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눈에만 비유가 맞으면은 사람 비유 맞추려고 쩔쩔 맬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직 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면 부활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커밍아웃 할 수 있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커밍아웃 한다? 부활했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미 드러냈는데 그걸 믿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더 큰 믿음은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막 버리지처럼 밟혀서 뭉개지는 그 순간에도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반드시 역전해서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밍아웃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밍아웃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커밍아웃부터 해야 전...

0: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642-0747번 대연 성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잔다, 자고 있다 이런 표현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잔다는 것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다시 깨어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죠. 예수님 자신도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신 게 아닌 거죠.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건데 영혼의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더라고요. 제가 묵상한 말씀에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자지 않게, 영혼이 죽지 않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 죽으면 지옥이고 영혼이 깨어있으면 천국입니다. 자, 영혼을 깨우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942번님께서 맞아요. 자고 있는 거 같이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분들 깨워드리는 방송 새끼랍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9144번님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9022번님도 앱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를 주셨네요. 문자 주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그리고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잠깐 안내 방송을 좀 드릴게요. 조금 이제 갑작스럽긴 한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끼라가 좀 축소되는 방송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전국 방송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송 권역이 조금 절반으로 축소돼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울, 경기, 그다음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 이렇게 여섯 개 권역은 자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예.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진행자가 이 오후 3시 시간대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양해해 주시고 그 외 지역은 새끼라는 계속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6942번님, 네. 샬롬 할렐루야. 또 이렇게 또 8858번님도 우리 2523번님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곡 제가 이 곡 골랐는데 영어 찬양 우리 극동방송에서 가끔 흐르잖아요. 가이 벤로드 힘찬 목소리 참 저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이 곡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Draw me nearer. 예, 함께 찬양하시죠.

Sky Penrod, Throw Me Nearer.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어 버전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사연 주셨는데 사연 가운데서 좋은 사모 세미나 소개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

0: 제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다고요. 회비 무료고 선착순 100명. 문의는 일산 든든한 교회로 031-977-8383번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시 11분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전도 요청이 와 있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지금은 같은 교인이었는데 안 다니고 계신다고 해서요. 이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전도 요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 박영숙 집사님, 그 라디오는 조금 줄여주시거나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울리니까 꺼주시거나 줄이시면 되고, 자, 제가 이제 자, 전도 대상자 박찬호님께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아, 이름이 아주 익숙하네요. 우리 박찬호님.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하고 제가 전화번호를 지금 받았습니다. 박영숙님에게. 자, 신호 갑니다.
1: 예, 맞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박찬호님
1: 예.
0: 되시죠?
1: 예.
0: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예.
0: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지금 통화가 좀 그런데.
0: 잠깐이면 되는데,
1: 예?
0: 잠깐이면 되는데,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아니요. 운전을 안 해도 그냥 버스 타가래요.
0: 버스 지금 타시려고 해요?
1: 예. 타면 좋지요, 뭐.
0: 예, 전화만 되면
1: 예.
0: 되니까, 그, 우리
1: 예.
0: 박영숙님이 전화 갈 거라고 혹시 얘기했던가요?
1: 예.
0: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어느 지역?
1: 저요?
0: 어느 지역이세요?
1: 좀 신림이요.
0: 예?
1: 신림.
0: 신림,
1: 예.
0: 서울 신림동,
1: 아니. 원주 신림.
0: 원주
1: 거기 근래
0: 신림,
1: 사는데.
0: 강원도 원주에 신림이 있구나. 예. 강원도 원주에 계시는 분, 우리 박찬호님. 박영숙 이분이 저희 극동방송에 우리 박찬호님에 대한 사연을 보내가지고 당첨이 돼서 선물 좀 드리려고 제가 전화했어요.
1: 그렇죠.
0: 예.
1: 고맙습니다.
0: 지금 버스 타고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1: 지금 저 병원 예약이 있어갖고.
0: 아, 병원에? 아, 그래요. 자, 일단은 제가 선물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실래요? 예.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마스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견과 세트, 그 다음에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1: 처음에 그 뭐라 그랬죠?
0: 처음에, 제일 처음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1: 그게 제일 좋겠는데.
0: 그게 제일 좋겠어요?
1: 예.
0: 알겠습니다. 소곱창 전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호님, 극동방송 아세요?
1: 얘긴 들었어요.
0: 얘기만 들었고 아직 방송은 못 들어보셨죠?
1: 예.
0: 그렇구나. 우리 박영숙님이 예전하고 이제 같이 교회 다니셨던 분이시죠?
1: 예.
0: 지금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교회 안 다니긴 좀 오래됐죠.
0: 오래됐어요?
1: 예.
0: 이거 10년도 넘으신 것
1: 집사람은 아직
0: 같은데.
1: 계속 다니고.
0: 아, 아내는 다니시고.
1: 예, 집사람은 계속 주말만 나가고.
0: 근데 어떻게 본인은 지금 좀 오랫동안 쉬고 계시네요?
1: 예.
0: 그래서
1: 제가 이제 타지 나가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0: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예, 극동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다시 꼭 우리 박찬호님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1: 예.
0: 이렇게 전화 연결했어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박영숙님이 우리
1: 예.
0: 박찬호님을 이렇게 요청했고 엄청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박찬호님 위해서.
1: 예.
0: 우리 그럼 박영숙님한테도 선물 드릴까요?
1: 그럼 좋지요.
0: 그래, 좋죠, 좋죠, 좋죠.
1: 네.
0: 자, 우리 박영숙님?
2: 네.
0: 박영숙님은 선물을 뭐 드릴까요?
2: 저는 감자주세요.
0: 아이,
2: 그분을
0: 빨리, 빨리.
2: 받으셔야 될
0: 자, 빨리.
2: 것까지.
0: 자, 우리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네, 어떤 선물?
2: 아우 그러면 저도 소곱창이
0: 소곱창 알겠습니다. 네네. 자.

0: 우리 박찬호님.
1: 예, 예.
0: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방송 생방송 중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했어요.
1: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0: 생방송 중에 박영숙님이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박영숙님이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1: 네.
0: 박영숙님이 우리 박찬호님한테 꼭 하실 얘기가 있대요. 꼭 하실 얘기가. 자, 우리 박영숙님.
2: 네.
0: 예. 자, 네. 한번 박찬호님께 한번 네. 하십시오. 하실 얘기.
2: 네, 박찬호 집사님.
1: 예, 예.
2: 우리가 이제 온 길보다 갈 길이 더 짧죠.
1: 예,
2: 그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다가 함께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1: 네.
2: 예. 네, 꼭 들어주셔야 돼요.
1: 예, 아, 이거 버스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0: 여보세요? 잘 안 들려요?
1: 예, 예, 버스가 좀.
0: 버스가 시끄러워서?
2: 버스 아닌 것 같아요. 버스 아니.
0: 버스 아니어서 그러면은
1: 예, 예.
0: 자 우리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
2: 네.
0: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고
2: 예.
0: 우리 박찬호님 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하시고자 예. 하는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잘 들어보세요.
2: 박찬호 집사님
1: 예, 예.
2: 우리가 이제 70을 넘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예. 우리가 갈 길은 더 짧으니까
1: 예.
2: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집사님 안 믿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같이 믿고 같이 찬양하고 네. 그러다가 같이 하늘 날아가면 너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2: 네, 감사해요.
0: 박찬호님
2: 예.
0: 이번에 잘 들리셨어요?
1: 예예.
0: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서 우리 아내하고 박영숙님만 만나면 안 되죠. 우리 박찬호님도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1: 예예. 예.
0: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예수님
1: 예.
0: 잘 믿으면서. 다시 꼭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 예,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박찬호님 지금 버스 아니지만
1: 예, 예.
0: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1: 예.
0: 계획을 갖고 이 시간을 지금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1: 아, 예, 예.
0: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짧은 기도예요. 저 따라서
1: 예,
0: 예,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예? 잘 안 됐죠.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예.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주인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네.
0: 아멘.
2: 아멘.
0: 정말 잘하셨고요. 우리 박찬호님.
1: 네.
0: 이번 주부터 아내 다니는 교회 같이 아내하고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0: 약속하시는 거예요?
1: 네.
0: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그러면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나 교회 갔다 왔다고 꼭 문자 한번 꼭 좀 주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예.
0: 자, 우리 박영숙 집사님.
2: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원주에서 지금 호떡 예. 하시는 집사님 맞죠?
2: 네, 맞아요.
0: 우리 극동방송에서 집사님 유명해요.
2: 네.
0: 영상 안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난번 운영위원 수련회 때도 오셨던 분 맞죠?
2: 네, 갔어요.
0: 극동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호떡 우리 많은 분들에게
2: 네.
0: 나누시는 분. 예.
2: 네.
0: 아, 오고 가면서 네. 많은 분들이 거기서 네. 극동방송 들으시겠네요.
2: 네. 예, 그럼요.
0: 예,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찬호님 잘 좀 도와주십시오.
2: 잠깐만요. 예, 알겠어요. 예. 저 지금 손님 때문에.
0: 예. 박영숙님, 박찬호님 고맙습니다.

0: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앤 프렌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5분 지나고 있는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원주 호떡 집사님, 야 정말 거기서 크게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간접 전도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일터에서 이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아,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버스나 택시, 우리 일터에서 들으시는 분들, 여기는 극동방송,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송, 앞으로 꼭 계속 들어주십시오. 5360번님이 전도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같이 있는 분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 같이 있는 분이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봅니다. 자, 5360번님.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지금 라디오가 네. 켜져 있죠, 옆에?
1: 예.
0: 라디오를 좀 줄여주시든지 꺼주셔도 됩니다.
1: 예. 네, 네.
0: 지역이 어디시죠?
1: 여기 대전이에요.
0: 대전.
1: 네.
0: 장현숙님께서 지금 요양보호사.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집을 방문하셔서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죠?
1: 네, 네, 네.
0: 그 대상자분이 지금 옆에 계시고.
1: 네.
0: 그분이 지금 무교시라면서요? 무교.
1: 예, 원래는 예, 이제 원래는 성당 쪽인데요.
0: 천주교. 예, 네, 예, 성당 다니셨고 지금 예, 현재는요?
1: 지금은 이제 무교예요.
0: 지금은 안 다니시고.
1: 네, 네, 네.
0: 근데 그 댁에서 이렇게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신다면서요?
1: 네, 제가 소개를 했죠.

0: 북동방송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듣는 사람이니까.
1: 아.
0: 그래서, 그런데, 예. 처음에는 뭐, 그 일반 방송 FM만 듣던 분인데,
1: 예, 예.
0: 요즘에 제가 방문해보면 하루 종일, 북동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1: 이야, 그렇구나.
0: 네, 그리고 색깔이 너무 좋아서.
1: 아, 진짜요? 자, 네. 옆에 계시죠?
0: 네.
1: 한번 바꿔주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1: 네네.
2: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새깨라 저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예, 고맙습니다.
1: 아유,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영광입니다.
1: 아이고,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성함이 어떻게?
2: 네네. 예. 네, 예, 제 이름은 조선자.
1: 조선자님.
2: 네, 대전시.
1: 네.
2: 예, 지족동에 삽니다.
1: 아, 지족동.
2: 네네.
1: 아, 지족동에 계시는구나.
2: 예,
1: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2: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1: 어디요? 예. 예?
2: 우리 집. 조금 지나서 있는 것 같아요.
1: 대전극동 방송이 네. 그렇죠. 지적동에 있잖아요.
2: 네네네.
1: 네. 그 요양보호사 우리 장현숙님께서 극동 방송을 알려주셔서
2: 네네.
1: 지금 그렇게 잘 들으신다면서요.
2: 네, 듣고 있습니다.
1: 어떤 게 좋으세요? 방송 들으시면?
2: 아니,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서
1: 네.
2: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1: 예, 예.
2: 극동 방송을 듣다 보면 천남도 좋고
1: 예.
2: 또 선생님 목소리도 좋으신 것 같으시고
1: 아유,
2: 또 목사님들 나와서 가끔가다가 예. 말씀하시잖아요.
1: 네네.
2: 네, 그런 것도 좀 귀에 귀담아도 많이 듣게 되고 아니 그 요양보호사는 선생님이
1: 예.
2: 저한테 이제 그 크리스찬에 대한 걸 많이 좀 얘기를 좀 한 편이에요.
1: 네네.
2: 그래서 그런가 보라서 제가
1: 어떤
2: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1: 그래요.
2: 아무튼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1: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2: 감사합니다.
1: 조선자님이 교회를 네. 나가보셨어요? 혹시 어렸을 때라도?
2: 네, 어렸을 때 옛날에 국민학교 때.
1: 국민학교 때?
2: 네.
1: 몇 번 나가보셨구나.
2: 서울에 남대문교회라고 해갖고.
1: 네네.
2: 예, 거기 한번 가보고
1: 아.
2: 저희 집안에 이제 성당을 많이 나가서
1: 그렇군요.
2: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요양보호 선생님이
1: 네네.
2: 북동방송 얘기를 하시고
1: 네네.
2: 크리스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1: 예.
2: 하시니까
1: 예.
2: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북동방송을 듣게 됐죠.
1: 아까 장현수님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는 네. 좀 이렇게 예수님 얘기 별로 안 좋아하셨다면서요?
2: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1: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응? 와.
2: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1: 제 마음을 잘 모르죠?
2: 네.
1: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2: 아, 그래요?
1: 예. 이게 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2: 그렇죠.
1: 그래서 기도하다가 네. 보면은,
2: 네. 네.
1: 제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제 마음을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도 네.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2: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자님 네.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해주시고,
2: 네.
1: 지금 이렇게 딱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렇게 또 네. 전화 연결까지.
2: 글쎄, 아, 영광입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자님을 너무나도 네.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네요.
2: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이번 기회에
2: 네.
1: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네.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선생님하고 요한고보다 선생님만. 사연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1: 예?
2: 예, 예.
1: 뭐라고요?
2: 사연이 좀 들여서
1: 예.
2: 예, 예 저희를 좀 많이 좀 조언을 많이 얻어서
1: 지금 전화기가 좀 계속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예, 잘 전화기 좀 잘 대주시겠어요? 여보세요?
2: 잘 들립니까?
1: 예, 이제 됐습니다. 예, 예.
2: 아, 예, 예.
1: 예. 예. 다시 한번 예. 얘기해 주실래요?
2: 예, 잘 들립
1: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1: 네네
2: 네네
1: 전화가 끊어지네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네.
2: 네.
1: 네.
2: 말씀하세요.
1: 잘 들립니다. 이제 들립니다. 전화가 아까 계속 끊어져가지고요.
2: 아, 예.
1: 예, 예.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극동방송 듣다 보면 들으시죠? 여보세요?
2: 네네, 말씀하세요.
1: 예, 예, 전화기가 좀 이상하네. 지금 끊어지네요. 예?
2: 전화기가 끊어진다고요?
1: 예, 그 말이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극동방송 듣다면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2: 네네.
1: 예수님께서,
2: 네, 예수님.
1: 예, 오늘 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네네. 십자가에서 죽은

0: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에요. 왜 죽었냐면 조선자님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어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사셨어요. 그분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좀
1: 감사합니다.
0: 더 구체적으로 교회 가셔서 듣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를 집에서 가까운 교회, 우리 장현수님 다니시는 교회 가셔도 좋고, 저희가 대전에서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1: 제가 그건 제가 이제 장현수님하고
0: 네. 자,
1: 상의를 해서
0: 그래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방송도 듣지만, 교회까지 가셔서, 말씀도 듣고, 또 이제 교제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1: 알겠습니다.
0: 저 따라서 우리 조선자님 기도 한번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조산자님, 우리가 연결되면 선물 드리는데, 어떤 선물 드릴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1: 말씀 좀 한번
0: 제가 해볼게요,
1: 해줘보시겠어요?
0: 그러면요. 자,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묵 냉면,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초곱창.
0: 소곱창. 오케이. 옆에 계시는 우리, 장현숙님은 뭐 드릴까요?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1: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러세요.
0: 아, 안 주셔도 된다고?
1: 장현수님은
0: 그럼 이따가 전화 드려서 우리 장현숙
1: 안
0: 따로
1: 주셔도
0: 드리도록.
1: 됩니다.
0: 아니,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우리 조선자님 혹시 극동방송 듣다가, 이 찬양 너무 좋았는데 그런 찬양 있으세요?
1: 그거는 기억나요.
0: 어떤 거?
1: 되게 어릴 때 부르던 뭐 네 줄을 가까이
0: 오, 네 줄을 가까이.
1: 그 노래는 내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0: 야, 옛날 국민학교 때 불렀던
1: 국민학교
0: 찬양인데,
1: 때 불렀던 건데.
0: 오, 그 찬양 기억이 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줄을 가까이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방송 계속 들으시잖아요. 이제 교회 가시게 되면은 꼭 알려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1: 제가 감사하죠.
0: 우리 장현숙님께도 감사 인사 전해 주십시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한웅재 내 줄을 가까이 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멜로디로 전해드렸습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하죠. 예수님 이야기 정말 싫어했던 분인데 요양보호사 극동방송 들어보라는 말에 듣다가 이렇게 애청자가 됐고 지금은 마음이 열려서 내 줄을 가까이 찬양도 기억하시고 이제 교회를 나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자님 꼭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0662번님 새싹으로 오늘 처음 오셨네요. 처음 들어요. 앞으로 챙겨 들을게요. 파란 하늘이 반가운데 아직 조금 덥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전주에서도 오셨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듣는데 바빠가지고 참여를 못했다가 오늘 드디어 전파 선교사 후원도 신청하셨다고 8737번님 야 이분 이제 저기 이단에 있다가 10년 방학 후에 새끼라로 계약하신 분 전파 선교사까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막 물어보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끼라 방송 권역이 조금 축소가 됩니다. 예. 서울, 경기, 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 여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 3시에 자체적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만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계속해서 새끼라는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9022번님 어제 저녁에 또 전파선교사 가입해가지고 극동방송 가족 돼가지고 기뻐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지금 방송 청취를 하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이분은 제가 지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이분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8649번님 8649번님 저 전화합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방송 듣고 계시죠?
1: 네.
0: 운전 중 아니시고요?
1: 네, 주차하고 운전.
0: 주차했습니까?
1: 네네.
0: 광주, 맞죠?
1: 네, 맞아요.
0: 근데 1년을 방학했다가 방송 듣고 다시 교회 나간 지 2년이 넘어간다고?
1: 네네.
0: 저랑 연결은 안 됐죠, 전에?
1: 네, 문자 처음 보냈어요.
0: 근데 이제 방송을 듣다가 내가 교회 나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신 거예요?
1: 아, 네.
0: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1: 아, 네, 감사드려요.
0: 새끼라를 들으면서 울고 웃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1: 네, 네. 맞아요. 광주 방송에서 예. 새끼라를 새끼라가 안 들렸는데 예. 제가 들었을 때
0: 예.
1: 전국 방송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0: 그렇죠. 2023년 10월부터 제가 이제 전국 방송을 했으니까.
1: 네, 네.
0: 그때부터 들으셨어요.
1: 그렇게 됐나 봐요. 네.
0: 처음에 우연히 들으신 거예요? 극동 방송은?
1: 그 전부터 극동 방송을 계속 듣고 있었고요.
0: 그렇구나.
1: 전파 선교사도 그때부터 훨씬 오래 전부터
0: 예.
1: 하고 있었는데
0: 예.
1: 여러 가지 사정으로.
0: 예.
1: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서
0: 예.
1: 극동방송도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0: 예.
1: 이제 라디오 채널을 다시 이제 바꿨는데
0: 네네.
1: 이제 피디님의 그 새끼라가 들리는 거예요.
0: 예예.
1: 근데 그걸 들으면서
0: 예.
1: 다른 분들의
0: 예.
1: 방학했다가
0: 그렇죠.
1: 이제 다시 나가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연 들으면서
0: 네네.
1: 나도 다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너무 은혜롭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0: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전화 올 줄 몰랐어요, 근데.
0: 이런 반가운 문자 제가 가만히 있지 않죠. 와,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갔습니까?
1: 아니요, 새로운 교회로요.
0: 새로운 교회 어디로 가셨어요?
1: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데
0: 예.
1: 나주에 있는 단비 내리는 교회로요.
0: 나주에 단비 내리는 교회. 오, 네. 나주까지 가셨구나.
1: 네.
0: 그래서 지금
1: 거리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0: 또 은혜롭게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 봐요.
1: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죠. 날마다 은혜 받고 있고.
0: 이야. 혼자 어떻게 계약하셨습니까?
1: 네, 저희 가족들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서.
0: 예.
1: 이제 남편과 아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늘 예. 기도 제목입니다.
0: 그래요. 우리 8649번님. 네. 우리 네. 가족도 꼭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8649번님이 다시 돌아온 거. 네. 우리 감사하기도 한번 드릴까요? 저 따라서.
1: 네네. 네.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아멘.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해요. 우리 8649번님. 일단은 우리 교회를 나가게 되셨으니까 축계약이라고 네. 써져 있는 꽃바구니 네. 보내드리겠고요.
1: 아, 보내주셔도 괜찮은데.
0: 아닙니다. 예, 일단은 그건 기본이고요. 그다음 네. 제가 아까 불러드린 그 선물에서 하나 고르시죠 또.
1: 아이고 어떻게.
0: 기억나는 선물.
1: 비타민 보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레모나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꽃바구니와 함께 네. 우리 8649번님.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 잘 드리시고 기쁨으로 네. 네. 극동방송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1: 네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인생 찬양 혹시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1: 네, 충만이요.
0: 충만. 네. 왜 좋아하세요? 충만?
1: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고 충만해서 감사하고 그랬어요.
0: 그래요. 앞으로 예수님으로 네. 진짜 충만, 성령 충만 네. 하시는 우리 네. 8649

자, 우리 앱으로 듣고 계시는 5473번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또 이렇게 또 공감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4918번님 또 3874번님 용인에서 벌집 제거하러 오신 우리 8975번님 아유 바쁜 가운데서도 듣고 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4918번님도 오셨고 2191번님 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 오늘 다 소화 못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충만 나누면서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예, 조금 방송 번역이 좀 줄어든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자, 복된 주말 주일 되시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기 위해서는 신학교 공부가 필요해요. 그게 학문이 주가 되면 안 돼. 그게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가르친 교수 논문 쓴 그 신학자들에 더 받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신학이 사변화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런 신학자들. 한국 교회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 기도 운동 속에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 서로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벌리고 논쟁하지 말라, 이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 절대 주의 일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는 자기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 아는 건 지식이야. 지식으로 인해서 목회한다? 아는 거로? 그러면 저분들이 왜 목회 못해? 어? 서울대 나오고 총신 나오고 미국 독일 가서 다 공부한 사람인데. 어?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학교니까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마음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어야 지식에 묻어나는 학생들에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설교집을 한 시간 본다면 성경을 두 시간 읽어야 된다. 본문을 두 시간 되면 기도는 세 시간 해야 된다. 거꾸로 기도는 한 시간 하고 책과 설교집을 다섯 시간 한다면

0: 여기서 생명력이 나가느냐고. 생명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세밀한 음성 듣고 메모해가지고 다시 책임질해서 말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신학계를 하면서 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학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여러분들 막 가르치는 신학자들 가르치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복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팔대 강단에서 학문으로 지식으로다가 성도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요? 학문이냐고. 말씀이요. 하나님 복음의 생명이 말씀이야. 응?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성경을 돌아가자 이게 시작된 것이 교회 내부의 개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개신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개신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개혁했다면 개신교는 생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끝까지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진 것이 이제 507년이 됐어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말틴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를 판매에 대해서 반대하며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부패했느냐?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교황이 있어, 물질이 있어, 이성이 있어,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효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 하나지만 참 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 이미 해결될 걸 아시는 주님이신데도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말없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눈물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

지금 여러분께선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올려드린 첫 찬양, 새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옹기장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찬양에 이어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찬양 대합창제 스팟까지 함께하고 오셨는데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50년 전통의 극동방송 전국 찬양 대합창제가 부산 콘서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전국의 대표 찬양대가 선보이는 하모니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9907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 남겨주셨네요.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늦은 점심 겸 저녁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이 시간 무언가를 먹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배가 많이 고프셨을 것 같은데 이 시간 이른 저녁 겸 늦은 점심 맛있게 드시면서 믿음으로고와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0742님 샬롬, 믿음으로고 주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셨고요. 4549님 믿음으로고 저는 서울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9671님 반갑습니다. 고피디님 일주일이 빠르죠.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곳은 아침 저녁으로 꽤나 신선해요. 가을 이기는 여름 없다는 말, 하지만 모든 천기를 다스리시며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용인입니다. 라고 앱을 통해서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날씨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선선한 것 같습니다. 부산 현재 기온은 28도고요. 어제보다 1.4도가량 낮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밖을 나갔다 왔는데요. 바람이 정말 선선하게 그리고 좀 강하게 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93님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오늘 방송도 기대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5799님 운전하면서 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고피디님 평안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9673님 앱을 통해서 들어와 주셨네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채팅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1527님 새싹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함께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금요일 오늘 코너는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묵상 나눔과 신청곡들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또 오늘은요. 특별한 손님이 믿음으로 고를 찾아와 주셨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아주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이 와 계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23년째 본업이 전도이신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와 신청곡 또 묵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새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오지은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부터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수천 명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또 교회 등록을 완료시키신 전도 왕이십니다. 홍공숙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극동 방송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네. 저희 방송 가족 여러분께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네, 행복관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0: 와. 네. 소개를 행복한 전도자라고 네. 해주셨어요. 네. 아니 장로님의 네. 이 해같이 빛나는 표정을 정말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1: 네.
0: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1: 네, 진짜 행복합니다.
0: 그 행복의 비결이 뭔가요?
1: 전도입니다.
0: 네. 제가 소개를 네. 전도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전도에 대한 귀한 간증과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이십니다.
1: 네.
0: 장로님, 네. 그나저나 제가 너무 송구하게도 네. 광주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네. 초대를 이렇게 죄송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광주에서 부산까지 네. 와주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오늘 저녁에 심야 기도 때 우리 부산 진구에 있는 어디 교회에서 전도 간증 집회가 있어서
0: 네.
1: 부산 오는 길에 한번 출연해 달라고 해서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0: 제가 네.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장로님 꼭 이 자리 빛내주세요 하고 요청을 네. 드렸어요. 네. 오늘 그러면 전도 간증 집회 부산에서 네. 대금교회에서 네. 열리죠.
1: 네네.
0: 네. 네. 어떤 귀한 메시지 준비하셨어요?
1: 저야 뭐 특별한 전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열정적으로 할 것인가? 예, 그거고 제가 여태까지 23년 동안 전도해 오면서 열매들을 아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0: 네, 네, 정말 네. 많은 부산 교계 또 성도님들이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네.
0: 9507님께서 장로님 인사 남겨주셨네요.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남겨주셨어요.
1: 광주 극동방송에서 보던 네, 뒷자리인데요.
0: 번호를 네. 기억하세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매번 화요일마다 방송할 때 이분 많이 사연 주셔서요. 네, 엄청 반갑습니다. 오, 기억하죠?
0: 네, 이 시간 네. 장로님 것도 부산에서도 네. 광주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장로님, 네. 그나저나 광주 극동방송에서도 홍장로가 간다라는 네. 출동 전도 프로그램 무려 네. 13년 동안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야 광주가 개국이 14주년인데 1년 쉬고 13년째 또 극동방송은 영혼을 살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문자로 방송 중에 우리 가족들, 네. 친척들,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 주세요. 네. 이렇게 문자 남겨주면 제가 기도하고 대한민국 어디든지 와. 출동하는 출동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냥 말만 출동이 아니라 정말 전국 네. 각지로 출동을 하고 계시죠.
1: 예, 그렇습니다.
0: 와,

0: 그러면
1: 네.
0: 전국 각지로 다니실 때 무리는 안 되시나요? 체력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진짜 아무리 먼 곳에 가서
0: 네.
1: 한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이렇게 딱 하면 돌아올 때는 그 행복감, 그 기쁨, 감사함이 이루 말을

0: 네, 맞습니다.
1: 그 체력적으로 지친 그 힘듦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때 채워지는 그 기쁨이 더욱더 크다.
0: 네,
1: 이렇게
0: 위로
1: 말씀해
0: 말할 수 없어요.
1: 주셨어요.
0: 계산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 행복이
1: 네.
0: 있습니다. 네.
1: 아마 방송 가족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통해서도 느끼실 텐데요. 장로님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셔요.
0: 네, 방송은 좀더 어렵습니다. 네, 덜 행복합니다.
1: 정말
0: 네.
1: 지친 기색이 하나도 안 보이시고요.
0: 네.
1: 얼마나 영혼이 기쁘시고 행복하신지가 이렇게 목소리로도 또 표정으로도 저한테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것
0: 아우, 네, 우리
1: 같습니다.
0: 고PD님이 대단하십니다.
1: 네, 정말 많은 전도 대상자분들을 또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셨을 텐데,
0: 네.
1: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전도 대상자나 전도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참 많죠. 네, 코로나 기간 때도 쉬지 않고 만날 수 없어서, 전화 전도로 사실 많은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연결시켜드렸어요. 근데 특별히 얼마 전에 중앙사의 운영위원이라신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경기에 파주에 있는 우리 친척이 있는데 꼭 전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장로님 파주는 너무 멀어서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있죠. 잘 아는 전화 전도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사연 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전화하면 좀 억지로 받으신 분들 별로 반가워하시는 안 하신 분들 있지만 저는 끝까지 복음 전화 영접기도 하는데
1: 와,
0: 이분은 너무너무 반가워하셔서 제가 더 당황할
1: 아,
0: 정도로 네
1: 정말요?
0: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친정에 가면 친정 엄마가 반가워하는 그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어서 이분이 정말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에 제가 확인했는데 교회 출석했다고. 네,
1: 정말요?
0: 너무 감사하죠.
1: 감사하네요, 정말.
0: 네.
1: 와, 장로님께서 이런 표현 쓰셨어요. 친정
0: 네.
1: 엄마를 보는 기분으로.
0: 네.
1: 사실 장로님, 누군가가 날 위해서 정말 간절히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0: 네.
1: 사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리신 분들은 더 활짝 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예, 제가 많이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방문도 하고 만나보지만 뒤에서 중보하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달라요. 네,
1: 그쵸.
0: 마음 열린 것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1: 맞습니다.
0: 많이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1: 네, 저희 방송 가족분들 가운데서도 특히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3874님께서는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막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희 남편까지도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 구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다면요.
0: 그렇죠. 사실 가족관 쉽지 않죠.
1: 정말 어려워요.
0: 그렇지만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1: 그쵸.
0: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가족을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기 때문에 엄청나지만 첫 번째로는 가족권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사실 삶을 보여주는 게 사실 전도거든요.
1: 그쵸.
0: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족들이 알기 때문에 아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하고 또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긍휼히 여기듯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마음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1: 아멘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가족 구원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0: 아멘.
1: 장로님, 또 제가 귀한 정보를 좀 수집을 했어요.
0: 네.
1: 항상 수첩 두 개를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0: 네.
1: 기도 수첩과 태신자 수첩 지니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이 수첩 정체가 뭔가요?
0: 네.

0: 태신자 수첩에는 제가 노방전도 나갈 때 현장에 나갈 때 항상 가지고 다녀요.
1: 네.
0: 바로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 만날 때 기도해 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메모하지 않고 이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수첩을 바로 꺼내면서 기도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수첩을 꼭 가지고 다니고요.
1: 네.
0: 저 또 기도 수첩이 있어요. 제가 네, 수첩에 올리면서 기도 수첩하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태신자 수첩, 총 태신자 수첩 있고 수첩이 몇 개 있거든요.
1: 네.
0: 근데 현장 수첩은 반드시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메모하는 수첩이 있습니다.
1: 와, 제가 네. 듣기로는 이 네. 태신자 수첩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이렇게 적어두셨다고.
0: 네네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면 그분들 네. 현재 몇 명을 두고 기도 중이신가요?
0: 네, 제가 그 앞에가 절대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제가 이제 여름이 너무 더워서 현장을 나가지 못했지만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카나다 순으로 제가 태신자를 다 정리를 했거든요.
1: 네.
0: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름을 바로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1: 네.
0: 그랬는데 이번에 160명 정도 지금 네,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입니다. 네.
1: 그러면 정말 그 이름 하나하나를 정말 간절히 두고 기도를 하고
0: 네네.
1: 계신 거네요.
0: 네.
1: 그러면 네. 지금 23년 동안 전도를 하고 계신데
0: 네.
1: 누적 인원도 좀 궁금해져요.
0: 아, 제가 태신자 수첩이 한 7, 8곳 있는데 한 4천 명 정도. 그중에서 이제 수첩 보면 빨간 동그라미 친 사람은 등록한 사람들.
1: 오.
0: 그리고 또 세모 처지고 또 이사 간 사람들, 그 안에 천국 간 사람들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수첩이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수첩에 이름을 다 적어 두신 후에
0: 네.
1: 이제 교회 등록까지 완료가 되면
0: 네.
1: 빨간색 동그라미를 치시는
0: 네.
1: 전도가 완료가 된 분들.
0: 네. 아. 그런데 이제 네. 또 등록만 하면 그게 끝이 아니고
1: 네.
0: 6개월 이후에 세례 받을 때까지
1: 와.
0: 6개월 됐습니다. 세례 받으시게요 하고 신청해 주셔서
1: 네.
0: 또 세례 받은 날 개인적으로 다 꽃다발 선물까지 다 해 주고요.
1: 정말
0: 네.
1: 장로님의 그 열정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게
0: 네.
1: 아까 가족구원 이야기 하실 때도 기도를 끝까지 해야 한다 강조를 하셨는데
0: 네.
1: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끝까지
0: 네.
1: 놓지 않고
0: 네.
1: 세례 받을 때까지
0: 네.
1: 이렇게 꼭 확인하시는
0: 네. 지금은 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새가족 양육 또 전도 국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요.
1: 네.
0: 4주 되면 양육 제가 마지막에 만나서 이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반드시 영접기도와 또 확인을 하는 구원의 확신, 확신 시리즈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사실 교회에서 전도 캠페인 혹은 전도 주일도 있고요.
0: 네.
1: 저희 영남구 전도대회 할 때도 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1대1 캠페인을 진행했었어요.
0: 네.
1: 사실 장로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0: 네.
1: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전도하실 수 있는지 비결이 있으시다면요.
0: 그러니까요. 전도에 뭔 비결이 있겠습니까?
1: 네,
0: 특별한 네. 비결은 없고요. 저는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태신자들은 제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네, 끝까지 책임진다는 올 때까지 한다는
1: 네.
0: 이런 좀 인내와 끈기가 있고요. 태신자를 품게 되면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물 갖다 주고
1: 네.
0: 그러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1: 인내와 끈기 그리고
0: 네.
1: 사랑 이렇게
0: 네.
1: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장로님 사실
0: 네.
1: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분들도 분명 많을 텐데요.
0: 네.
1: 가장 늦게 마음을 여신 분은 얼마 만에 여셨나요?
0: 그분이 교회 와서 그랬어요. 제가 장로님을 만난 지 20년 됐는데 20년 만에 교회 왔습니다.
1: 와.
0: 아, 그리고 17년 만에 왔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10년 만에 온 사람들은 많습니다.
1: 아, 정말요?
0: 네, 네.
1: 그 긴 시간 동안 기도를 네.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0: 네, 그러니까
1: 장로님.
0: 기도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20년, 17년, 10년 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까요.
1: 아멘.
0: 방송 가정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태신자

0: 품고 몇 년씩 이렇게 안 오고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0: 아멘.
1: 네, 장로님 태신자 수첩에 적힌 그리고 앞으로도 적힐 그 모든 분들의 이름이 하늘 나라 생명책에 새겨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0: 아멘.
1: 장로님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0: 네.
1: 방송 가족분들 가운데 아, 나도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해봐야겠다 하는 마음 생긴 분들 계실 것 같아요.
0: 네.
1: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방송 가족분들께 그리고 아직 전도를 시작하지 못한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0: 네, 이제 가을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잖아요. 추수의 계절인데요. 지금까지 전도에 하고 싶어서 품고 있으신 분들,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 이올 가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예요.
1: 아멘.
0: 나는 태신자가 없어, 전도할 사람이 없어. 아닙니다. 조금만 옆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 살려달라고, 나 전도해달라고 기다리는 영혼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여러분 가을에 꼭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1: 네.
0: 있습니다.
1: 아멘. 네, 장로님 말씀처럼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품게 하신 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장로님 귀한 간증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4177님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0: 네, 출동 전도 장로님 귀한 사역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1: 9507님도요.
0: 장로님 귀한 사역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1: 9507님은 직접
0: 네.
1: 지금 노방 전도를 하고 계신가 봐요. 이렇게
0: 네.
1: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0: 네, 장로님 제가 화요 새벽 기도 양평 역전 전도할 때 특히 새벽 일찍 나오셔서 인력 아저씨들에게 계시는데요. 교회에서 만든 스콘 드리면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와보세요라고 그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아, 한번 와보세요보다도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1: 바로.
0: 저희는 와보세요 하면 안 되고 또 이분들이 하나님이 다음에 귀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거든요. 저는 나갈 때마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네. 이렇게,
1: 아멘.
0: 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보다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하실 수 있으면 영접 기도까지 해드리면 아주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1: 이렇게 전도의 팁도 나눠주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0: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1: 천국에서 만납시다.
0: 네.
1: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선포하시고 꼭이 가을에 추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원히 구원받는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9507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시고 귀한 전도 이야기 또 도전의 말씀 홍공숙 장로님께서 나눠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장로님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장로님께서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귀한 열매 맺어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님과 함께 전도에 대한 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수많은 태신자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품으시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전도는 내가 누군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두고 기도 중이신 3874님의 신청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김명식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왔는데요. 찬양으로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찬양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마음과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찬양

5799님께서 보혈을 지나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9507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틀어주세요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8527님께서 큐티 중에 말씀 묵상한 내용들을 보내주셨어요. 이사야 36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침묵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명령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모든 백성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공격과 조롱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기는 침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라고 묵상을 나눠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이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799님께서 신청해 주신 보혈을 지나 소리를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청곡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찬양들은 다음 주 믿음으로 고 시간에 함께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귀한 신청곡과 묵상은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믿음으로 고가 2부로 확대 편성됩니다. 지금까지 오후 4시부터 5시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더 풍성하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부에서는 힘찬 찬양과 함께 부산 지역 성도들의 믿음 이야기 또 복음과 전도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2부에서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익숙한 믿음으로 고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부에서는 여러분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과 함께 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롭게 시작되는 3시의 믿음으로 고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갈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유주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8527님께서 신청해 주신 잠잠히 주를 바랄 때 창조의 목적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5: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얼마 전 교회 학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지도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조선 땅에 표류했던 하멜의 기록부터 국토의 모든 산맥과 물줄기를 정밀하게 새겨넣은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까지 지도의 역사를 한눈에 돌아보는데 참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위성도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 미지의 땅을 직접 발로 딛고 눈으로 확인하며 한 획 한 획 지도를 그려낸 선조들의 집념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편리하고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 거겠죠.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종종 인생의 전체 내비게이션이 당장 눈앞에 펼쳐지기를 바란 채 멈춰서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전체가 다 보여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내딛은 순종의 발걸음,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 뒤의 지도를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셔도 오늘 당장 내딛어야 할 발걸음 앞에 가장 정확한 등불을 비춰주십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훗날 누군가에게 가장 안전한 은혜의 지도가 될 것을 믿으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쿠스틱 월십이 찬양하는 Thy Word, 주의 말씀은 이었습니다. 지도를 만든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들은 한 번에 완성된 지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천리 길을 비바람 맞으며 걷고 가파른 고개를 오르내리며 그날 그날 눈앞에 보이는 능선과 마을을 종이에 꾹꾹 눌러 담았을 뿐이겠죠. 그 수많은 오늘의 수고가 모여 마침내 온 나라의 길이 담긴 위대한 지도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내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제도 전체를 다 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오늘 하루라는 작은 퍼즐 조각과 지금 당장 디뎌야 할 한 걸음만큼의 빛만 보여주실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등불은 비록 멀리까지 비추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기에는 가장 완벽한 빛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오늘 정직하게 땀 흘린 시간, 믿음으로 감당한 작은 순종,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친절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지도 완성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메들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메들리, 내쉬빌 스트링 머신의 곡이었고요. 앞서 보내드린 곡은 테너 구균종의 극동방송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으로 찬양의 심포니 전해드렸습니다. 9205님,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아이 앞길을 잘못 인도하는 건 아닐까? 늘 조바심이 났습니다. 인생 전체 내비게이션을 욕심내기보다 오늘 아이 손꼭 잡아주고 따뜻한 밥한끼 차려주는 오늘의 등불부터 밝혀야겠네요. 큰 위로 받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저는 아직 사춘기가 아닌데도 초등학생만 된 아이만 봐도 그런 조바심이 납니다. 늘 떨리고 조심스럽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또 생각해보면 아이에게 가장 든든한 빛은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눈빛 하나, 표정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엄마 뭐 화났어?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는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묻는 아이를 보면, 정말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표정 하나, 눈빛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9205님, 주님께서 매일매일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 따라서 아이들에게 사랑의 빛 듬뿍 주시길 저도 응원할게요. 8329님, 항상 만원 지하철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신다고요.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 어디로 향하는 건지 무기력할 때가 많았는데, 옛 선조들이 비바람 맞으며 지도 그리던 하루하루 이야기 듣고 왠지 정신이 듭니다. 저도 오늘 제 인생의 한 획을 긋고 오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지도 박물관에 가서 놀랐다니까요. 그때는 위성에서 본 것도 아니고, 뭐 지구의 모습을 밖에서 바라본 사진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떤 집념이 그를 그렇게 지도를 그리게 했을까.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정말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누군가의 지도가 되어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석 같은 하루라는 점 기억하면서 정성스럽게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고대 팔레스타인의 어두운 밤길을 지날 때 여행자들은 신발 끝이나 지팡이에 작은 등잔을 매달고 걸었다고 합니다. 그 등잔은 자동차 전조등처럼 수십 미터 앞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딱 내가 지금 내딛는 발 한 걸음 앞,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작은 불빛이었죠.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께 자꾸만 강력한 탐조등을 비춰달라고 조릅니다. 1년 뒤, 10년 뒤의 지도를 대낮처럼 훤히 펼쳐 보여주셔야 안심하고 출발하겠다고 때를 쓰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등 대신

발등상에 작은 등을 건네십니다. 전체 길을 다 알지 못해도 당신의 손을 잡고 오늘 내딛는 딱 한 걸음의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걷는 매일의 동행이 곧 우리의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일의 염려로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너무 멀리 보려 하지 말자고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딛고 서야 할 딱 한 걸음의 그 자리에 가장 정확한 말씀의 빛을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작은 빛을 따라 믿음으로 내딛는 오늘 하루,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내 발의 등이자 내 길의 빛 되시는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실 분들 계시다면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말씀 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립니다.

히즈윌의 견눈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지도 위에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짙은 안개를 만나거나 가파른 오르막길 앞에서 멈춰서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일의 여정이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내딛는 바로 그 걸음마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빛을 이미 비추고 계시니까요. 우리 믿음의 한 걸음 같이 내딛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해운대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 안에 잘 안 바뀐다는 건 바뀌긴 바뀌는데 바뀌기가 어렵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뀌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를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하수에로 이야기를 몇 주째 듣고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스더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잔치를 벌였는데 며칠 동안 했다 그랬죠? 180일.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근데 그 잔치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부한품과 자신의 능력 있음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게다가 그가 누구를 또 자랑하고 싶었냐면 그의 아름다운 아내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대단한 사람이었던지, 나는 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도 데리고 살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 와스디를 폐위시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라면서 명령 하나를 내리는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받아 마땅한 내용이 아니라,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속이 좁을 수가 있냐,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만 사용해야 된다, 남성 중심 사회로 딱 묶어두는 그 모습이 결코 사람들에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큰 리더의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격에 맞게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영역이 좀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가장 큰 어른의 노릇을 해야 할 사람이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유아기적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는 아기 같은 어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철부지 같은 인생, 분명히 겉으로 보면 어른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과 행동은 아이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다 컸는데 애처럼 행동한다. 다 컸는데 여러분, 엄마가 손잡고 화장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뭔가 장애가 있는 거죠. 근데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계속 살지 않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것처럼 아하수에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시작.
4: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3: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참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에스더서 1장에서도 잔치를 벌였고 지금 에스더서 2장에서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잔치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스더서 1장의 잔치는 6개월 동안 자기의 자신, 부함과 자기의 능력 있음과 자기 아내를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기만을 위한 잔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잔치는 완전히 그 성격이 달라서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잔치를 벌이냐면 새 왕후 에스더를 뽑아준 신하들, 지방 관리들을 위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게다가 잔치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 미슈테 에스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가 다 명사인데 히브리어에서 명사와 명사가 연속이 되면 두 번째 명사는 소유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정확한 번역은 에스더의 잔치예요. 다시 말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만을 위한 그의 이름을 건 잔치, 옛날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잔치를 했거든요. 사람이 달라진 게 에스더를 위한 잔치, 에스더를 뽑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지방 관리들과 신하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잔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후반절을 볼게요. 뭘 했냐면 그가 각 지방에 뭘 면제해줬어요?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잖아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과한 세금을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전쟁에 나가는 걸 즐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물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쟁 준비비, 국가 운영비 별도로 전쟁 준비비도 있었고 또 연회 베푸는 일을 막 즐거워했으니까 잔치 벌이면 다 그 누구 돈으로 했을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새 왕후를 뽑는데 그 왕후의 후보자들을 12개월 동안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누구 돈으로 했을까요? 다 세금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백성들은 이 세금의 부담이 매우 컸던지라 늘 세금 때문에 허덕이고 또 허덕이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전에는 그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왕이고 백성들이 날 섬겨줘야 내가 왕로를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과한 세금, 아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금 면제를 선포합니다. 달라졌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사람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베풀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전에는 백성들이 자기를 섬겨주고 세금 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 이것도 뭐 당연히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거구나.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로 왕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상을 주므로 자기의 고마움을 온전히 표현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분명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를 위해 잔치를 벌였으며 잔치도 180일 동안 허영심에 가득해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마구 살았어요. 왕후 와스디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폐위시키고 수백 명의 왕후 후보자들을 1년 동안 관리하느냐고 어마어마한 비용도 다 지출하고 다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를 보면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고 에스더의 잔치, 잔치 이름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를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 아니 아하수에로가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죠?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상황에서 바뀐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왕실에 새 왕후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 한 사람이 왕실에 딱 들어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 철부지 같던 인생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새 인생을 사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바꿔 쓰는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를 바꾸도록 하고 고치도록 하는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 살기만 하면 그가

누구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달라진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보자.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왜 달라졌냐? 왕실 안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들어가자 그를 통하여 아하수에로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일.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달라지셨나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고 보니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다 보면 내 삶의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안 달라진다는 건 그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둘이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히죠? 포도가 열리는 건 당연하다.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면, 붙어 살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치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일. 과연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고 오히려 반대로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육체의 일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요. 뭐냐? 그것은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어색과.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건 성적인 관계 안에서 법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이 있고 맺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지셨냐? 지금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뭐 이전엔 몰랐다 쳐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는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 황실에 갔더니 제국의 왕이 달라졌다니까요. 옛날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 이제는 백성들이 보여요. 신하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유일한 이유는 에스더.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그 왕실에 들어가자 완전히 달라졌더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분명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달라지고 있나? 오늘 설교 제목 달라졌나요? 뭐가 달라지고 있나? 목사님, 저는 부산 온누리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많이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이야기. 근데 사실 이건 자기 고백이 돼서는 안 되고 옆 사람이 해줘야 되는 이야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달라졌다. 부산 온누리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 교회 나갔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 누구한테 칭찬을 들어야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이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달라졌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살기만 하면 나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를 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복음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끼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오네시모가 종의 인생을 살면서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를 징벌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로마

0: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빌레몬의 영적 스승님이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오네시모가 분명히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가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나 사도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와 너에게 모두에게 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 주는 힘과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가 요한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가 요한도 무익한 사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선교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 도망쳐 갔어요. 진짜 쓸모없는 놈이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사람은 달라져요. 분명히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유익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그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여리고 안에서 삭개오처럼 나쁜 놈이 없다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남의 호주머니를 뜯어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고 자기도 부한 인생을 살고, 근데 이제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네 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무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익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그분과 함께 살면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나만 새 사람이 되고 나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게도 분명히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달라지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마치 에스더가 천방지축의 인생을 살던 아하수에로 왕,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에스더를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아유 저 사람은 싫어, 선을 긋고 나와 함께 관계하기도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비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에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계속 눈길을 주고 그들을 끝까지 살려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돼요. 고쳤을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의심해 봐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0: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스스로 왜 모르냐?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모르면 너희는 버려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가 예수님 있다 있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아냐면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포도가 열려요. 그럼 이거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육체의 일이 다 벗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요.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열린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음행과 술 취함과 투기와 방탕과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점검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안 달라지면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변해 달라지는 사람, 새로워지는 사람.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지? 놀랍다, 신기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의 확증이 더욱더 곤고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말라고 해도 달라집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잠깐 왔다 가는 거.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오늘 예배 드리면 끝났다고 생각하면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지는 거죠. 지난 목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저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저희 딸 친구들이 와서 오랜만에 본다고 수원에서 애들이 내려와서 저희 집에 머무는데 세상이 그렇게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옷도 제대로 못 입어요. 여자애들 와갖고 막 있으니까. 얼른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손님은 그런 겁니다. 손님은 오면 얼른 갔으면 좋겠고 불편해요. 근데 그분이 주인이시면 그 주인은 안 떠나요. 주인은 계속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님이면 얼른 갔으면 좋겠고 예배도 잠깐만 드리면 좋겠고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거 말고 잠깐 예배 드리면 충분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아무리 내 앞에 맥주가 있어도 좀 마실 줄 안 되니까요. 잘 마셔요. 엄청 좋아합니다. 마시라고만 하면 충분히 마실 수 있어요. 안 마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부산 온누리교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 거짓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날 보고 계신데. 못하는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제가 2주 전에 에스겔서 설교하면서 새벽에 한번 정정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냥 그거 넘어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알 정도지. 근데 정정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는 일들이 한 번, 두 번 되면 제가 잘못 설교하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고백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더 주의 깊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관심하시는 그분을 믿어요. 그렇다면 삶은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못해요.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마음대로 산다는 건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내쫓은 거 얼른 가시라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계시냐고. 이렇게 한번 주님 계신가요? 꼭 물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에나 따라가세요. 어디에나 가서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했으면 도와주시고 살펴주시지만 어떤 죄악의 순간에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마구 살다가 옵니다. 그냥 주일 예배 드린 것만으로 만족하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돼요. 우린 다 천국을 꿈꾸고 살아가니 여러분 꼭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천국 백성처럼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달라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됩니다. 잠깐은 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바꾸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누리교회 051-702-01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국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 위해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0: 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1: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을 생생한 간증으로 보여드리는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를 맡은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한 구절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조금 길게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틀림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시게 될 무림 고수, 우리 뉴저지 갈보리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문정욱 목사님의 인생 고백이기도 하십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목회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주나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친숙하실 것이에요. 친숙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나목의 워십투게더 진행을 7년 넘게 하셨던 극동 가족이기도 하십니다. 자, 오늘 문정욱 목사님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목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의 간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아, 목사님께서 이렇게 헌칠하신 모습으로 앉아계시니까 조명이 필요 없지 싶은데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찬성으로 은혜 받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0: 성경에 무린 고수를 찾아서. 네, 성경에 무린 고수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일부러 제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까지 늘어났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극동방송 오래 애청하신 분들은 준화목의 워십 투게더라는 프로그램 아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하셨고 지금은 미국 뉴저지 갈보리교회 담임으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 문정웅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고수 코너가 이렇게 여러분 유명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부산까지 오시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에서 커서 극동방송에서 그 은혜로운 시간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또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뉴저지 갈보리교회 문정웅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연예인들이 뭐 예능 프로 출연해서 MBC의 아들이다, KBS의 아들이다 하는데 극동방송의 아들이다. 이 정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 네, 좋습니다.
0: 아니, 근데 원래 그 동생분과 함께 준어목이라는 찬양사역팀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네. 극동방송 진행도 오래 하셨는데 네. 그 성경의 무림고수를 또 미국에서도 애청하셨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목사님.
1: 네, 제가 미국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이나 또 신앙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는데요.
0: 네.
1: 특별히 이 무림고수를 보면서 이번에 한국 여행을 결정할 정도로
0: 아.
1: 이번에 꼭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0: 감동의 물결이에요. 물론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이 무림고수 출연이 그 네. 한국 방문 목적 중에 하나라고요.
1: 네,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무림고수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일부러 오실 만큼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뉴저지 갈보리 교회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려야겠네요.
1: 네, 제가 섬기는 뉴저지 갈보리 교회는요, 이 뉴저지에 있는데, 그러니까 뉴저지겠죠.
0: 그렇죠. 뉴저지는

0: 약간 도너츠처럼 생겼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길게 생겼는데요.
1: 어허.
0: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제가 있는 중부 뉴저지는
1: 네.
0: 저는 이스트 브런즈윅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한 20분 정도 가면은 뉴 브런즈윅이라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옆 동네죠.
1: 어허.
0: 거기에 이제 뉴 브런즈윅 신학교라고
1: 어허.
0: 가장 오래된 신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공부를 한 젊은 신학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출발을 합니다.
1: 네.
0: 그분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1: 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공부하신 지역이
0: 바로 뉴 브런즈윅입니다.
1: 야,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요.
1: 네.
0: 저도 공부한 그 두루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1: 네네.
0: 거기는 이제 감리교 학교인데요.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젊은 신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1: 네.
0: 그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1: 아, 이게 웬일입니까?
0: 두 분이 일본으로 가셨다가
1: 네.
0: 거기서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같이 내리셔서
1: 야.
0: 선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한국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1: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중부 뉴저지 지역에 있는 두 젊은이가
0: 네.
1: 한국에 최초로 발을 딛게 된 선교사님
0: 네.
1: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군요.
0: 맞습니다.
1: 야.
0: 그래서 저는 그 중부 뉴저지가
1: 네.
0: 어찌 보면은 한국교회의 고향과도 같은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1: 그러네요.
0: 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1: 네.
0: 하나는 한국에 그 두 분이 오셔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셔서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1: 네.
0: 근데 거꾸로 이제 미국은 그 기독교가 많이 쇠퇴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한국에서 그 선교를 통해 자라난 목사가 다시 중부 뉴저지로 가서
1: 아.
0: 그곳의 회복을 위해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1: 아멘.
0: 이루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1: 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0: 네.
1: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네요. 야, 뉴저지 갈보리 교회. 그 중부 뉴저지에서도 사실 가장 큰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신데.
0: 네, 중부 뉴저지에 조금 규모가 있는 두 교회가 있거든요.
1: 네, 네.
0: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교회에 또 하나님이
1: 아하.
0: 또 쓰시기 원하셔서.
1: 그렇군요.
0: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목사님, 사실 온누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0: 네.
1: 제가 그때 알기로도 교회 내에서 목사님만 부서를 맡으면 부흥하고 굉장히 주목을 받는 목사님이셨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어느 날 갑자기.
0: 네.
1: 지금은 뉴저지에 계시지만 뉴욕에 개척을 그것도 미국에서 한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0: 네.
1: 그 어떤 사연이 있으셨어요?
0: 제가 오늘 교회에서 참 작은 자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전도 집회를 끝나고
1: 네.
0: 돌아오는 길에 하영조 목사님하고 한 좀 꽤 오랜 시간 동안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때 하 목사님이 이제 제가 여쭤본 거에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앞으로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어떠한 목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쭤봤더니
1: 네.
0: 당신이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1: 네.
0: 이제는 나한테 배우지 말고 당신이 새로운 거를 더 큰 거를 개척해야 된다고 도전을 주셨어요.
1: 개척하라고요?
0: 그 사실은 온누리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때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아, 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것처럼
1: 네.
0: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척을 한다면 어떻게 개척할 것이냐라는 그거에 대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
1: 네.
0: 어린 시절부터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1: 야.
0: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1: 네.
0: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뉴욕이라는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1: 갑자기.
0: 네. 네, 왜냐하면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종이
1: 그렇죠.
0: 가장 많은 언어로 가장 많은 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곳이라
1: 네.
0: 거기서 개척을 해서 다문화 다민족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서 훈련받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다시 자기 나라의 선교사로
1: 네.
0: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교회를 세운다면 그떤 선교적 교회를 세운다면
1: 야.
0: 뉴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무 연고 없이 일단 그냥 뉴욕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0: 뉴욕에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1: 허 목사님이 당황하셨겠는데요.
0: 네.
1: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지금 하라고 도전을 준 건데 네. 이 젊은 목사님이 아 목사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미국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척을 하실 때 특히 대형 교회에 계셨잖아요.
0: 네.
1: 교회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다든지
0: 네.
1: 아니면 요즘에는 뭐 분리개척이라고 해서 장로님들 몇 분 또 성도님들 몇 분 이렇게 모아서 자리 잡을 때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되는데
0: 네.
1: 연고가 아무것도 없는 뉴욕에 갔을 때는 고생이 지금 예정된 길이었잖아요.
0: 네.
1: 처음에 좀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0: 제가 개척하러 이제 떠나기 전에요.
1: 네.
0: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1: 그랬겠죠.
0: 뭐 학교에서도 들어오고 또 네. 다른 교회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좀 이렇게 같이 목회 당신은 이제 시골 교회를 가시면서
1: 네.
0: 이제 좀 당신이 이렇게 맡아서 교회를 하면 어떻겠냐
1: 네.
0: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 사랑해 주시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 제가 뉴욕을 떠난다는 것이 점점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 그랬겠죠.
0: 왜냐하면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생시키는 게 뻔했으니까요.
1: 맞아요.
0: 근데 그때 우리 사모가
1: 네.
0: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지 않았냐. 왜 머뭇거리냐는 거예요 저한테.
1: 야.
0: 그래도 우리 사모가 또 그냥 용기를 주고
1: 네.
0: 또 자기가 그 결혼한 다음에
1: 네.
0: 저도 몰랐는데 그 만 원, 이만 원
1: 네.
0: 살 거 안 사고 또 이렇게 그 가게에 필요한 걸 아끼면서
1: 네.
0: 이제 모아놓은 비용이 있었어요.
1: 네.
0: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종잣돈이라 그러죠.
1: 네.
0: 그거를 씨앗을 삼아서 미국에 무조건 와서
1: 네.
0: 1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일단 개척을 해서
1: 네.
0: 한번 시작을 해보자.
1: 야.
0: 그래서 그냥 용기를 내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오누리 교회에 있을 때 좀 부흥을 좀 여러 번 경험을 해봐서
1: 네.
0: 저는 가면 어느 정도는
1: 아 이름도 있고 찬양 사역도 했고
0: 네, 네. 찬양 사역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줄 줄 알았는데
1: 네.
0: 정말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1: 계속 8명이
0: 계속 8명이 이제 가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뭐 가끔 방문은 하는데
1: 네.
0: 한 주 방문하고 이제 개척 교회의 가장 어려움이 부담이 되시니까
1: 그렇죠.
0: 한 주 그냥 예배만 드리시고 반갑게 식사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한 분도 안 오시니까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사실은 한 영혼 한 영혼 챙기기보다는
1: 야.
0: 그냥 그룹으로 이렇게 생각을
1: 그렇죠.
0: 하잖아요.
1: 네.
0: 근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1: 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틀림이 없으시네요.
0: 맞습니다.
1: 아, 그렇게 뉴욕 한복판에 개척을 해서
0: 네.
1: 그 놀랍게도 이민교회인데 여러분 130명까지 부흥을 하고
0: 네.
1: 또 요 얘기는 또 별도의 간증을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 심지어는 세대로 살던 그 미국 교회
0: 네.
1: 원어민 교회
0: 네.
1: 담임 목회를 겸하면서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아, 오늘 저희가 모신 것은 사실은 성경의 무림구수 성경 목회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0: 네.
1: 요 얘기만 잠깐 하고 가죠 목사님.
0: 네.
1: 일단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하면
0: 네.
1: 1년에 1도고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놀라운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0: 네 맞습니다.
1: 또 그 시스템으로 성경 목회로 130명까지 이민교회가
0: 네.
1: 부흥하는 경험을 하셨다고
0: 네.
1: 그 얘기 시작부터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0: 네. 저는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1: 네.
0: 첫 출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다가오는 가장 큰 부분은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의미가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이
1: 네.
0: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1: 강해 설교 잘하시고
0: 알아가지고 잘 설명해줘서 이해가 잘 되면 그게 이제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이 강한 교회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또 표현을
1: 네.
0: 하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 말씀 좋아 이렇게
1: 맞아요.
0: 하면서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야 이렇게
1: 네.
0: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과연 그 목사의 그 주일날 전하는 한 번의 말씀이 좋아서 그 한 주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1: 아하.
0: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1: 아멘.
0: 그 만나를 하루를 두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매일매일

0: 마다 신선한 그런 말씀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양식을 주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1: 아멘.
0: 그런데 그거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1: 네.
0: 성도님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1: 아하.
0: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샘물과 같은
1: 네.
0: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1: 야.
0: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마셔서
1: 네.
0: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겠다.
1: 아하.
0: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직접 읽는 것을 교회의 기본 시스템으로 해서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 리더들이든 누구든지 다 말씀 안에서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1: 야.
0: 그것이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1: 본인을 포함해서 온 교회가 말씀 보는 교회를 만들겠다.
0: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는 거죠.
1: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 은혜로 8명이 같이 시작하시게 됐는데
0: 네.
1: 개척교회는 원래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 가는 분이 부담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0: 네.
1: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짐을 짊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네. 부담을 느끼는데
0: 네.
1: 거기에다가 이 개척교회를 나오면은 무조건 성경을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이러면은 더 큰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0: 네. 근데 너무 감사한 부분은요.
1: 네.
0: 그 여덟 분이
1: 네.
0: 말씀에 배고픈 분들이셨어요.
1: 아.
0: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 때
1: 네.
0: 누구보다 가장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의 가장 그 큰 능력을 하나님이
1: 네.
0: 이제 우리 교회는 잘 될 거라고
1: 아하.
0: 이 같이 기도하면서 확신해 주셨기 때문에
1: 야.
0: 어찌 보면 우리가 항상 제가 표현하는데요. 약간 영적 전투에
1: 네.
0: 봉지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1: 여덟 분의 특공대를 만나게 하셔서
0: 맞습니다.
1: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돌파해 나가는데
0: 네.
1: 여러분 지금 시작할 때부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궁금해하셨을 텐데 JUM, 줌 말씀 읽기 표라는 걸 목사님이 갖고 오셨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이게 1년에 1독을 하게 만든 말씀 읽기 표인데 지금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서는 온 교인이 이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0: 네.
1: 기존에 우리가 많이 느꼈던 평삼주오,
0: 네.
1: 평일석장,
0: 네.
1: 또 주일다섯장에서 1년에 네. 1독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읽기표를 중심으로 목사님 포함 온 교회가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0: 네.
1: 결국은 엄청난 부흥을 맛보게 되고
0: 네.
1: 교회가 튼튼해졌는데
0: 네.
1: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찬양 한 곡으로 은혜 받고 돌아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특별히 오늘은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목회를 준비하시는 신학생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독 중심 목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찬송회 와도 되겠죠 목사님?
0: 좋습니다.
1: 이렇게 약간 말씀을 드려야 기대를 더 하십니다. 찬송으로 은혜 받고 돌아와서 목사님의 구체적인 간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멀리 미국 뉴저지에서 오신 문정욱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한복판에 8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게 하신 8분과 개척을 해서 네. 130명까지 개척이 되는 기적을 보셨는데
1: 네.
0: 아, 요 성경 읽기표는 이제 소개를 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
1: 네.
0: 이게 JUM 미국에 오셔서 이제 영어로 만드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줌 성경 읽기표인데 이게 무슨 약자입니까?
1: Jesus United Mission.
0: 아, United Mission.
1: 네, 그래서 선교적 교회입니다.
0: 선교적 교회. 네. 줌 말씀 읽기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얼핏 봐서는요, 목사님.
1: 네.
0: 1월 창세기부터 해서 12월 계시록까지.
1: 네.
0: 우리가 평소에 뭐 늘 사용하는
1: 네.
0: 성경 읽기표와 죄송하지만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이게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떻게 만든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보통 딱 보게 되면은
0: 네.
1: 다른 성경 읽기표랑 별로 이렇게 차별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0: 네.
1: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을 때 첫날 제가 처음 개척해서 미국에 간 첫날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0: 네.
1: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0: 네.
1: 그래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0: 어허.
1: 일단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주장하기 전에
0: 네.
1: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0: 어허.
1: 그리고 이제 그 365일 빈칸을 만든 다음에
0: 네.
1: 거기에 이제 적기 시작한 거예요.
0: 그래서
1: 맨 처음에는 그 일반적인 읽기표처럼
0: 네.
1: 이제 그 전체 성경의 장수를 이제 나눠가지고
0: 360으로 나눈 거죠.
1: 그렇죠. 365로 나눠서
0: 네.
1: 이제 권별로 이렇게 좀 조금 조정하는 정도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길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몇 장씩으로 나누는 게 그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0: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엄청 길잖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맨 처음에 다시 다듬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네. 읽으면서 이게 정말 그 이렇게 몇 장 몇 장 읽는 게 효과가 있느냐
0: 아하.
1: 봤더니 이게 어느 데는 길고 어느 데는 짧기 때문에
0: 네.
1: 이 장수를 정할 때 직접 읽고 정한 거랑
0: 야.
1: 그냥 기계적으로 나눠놓은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0: 아, 그 목사님은 정말 읽으면서 가능하면 매일 읽는 분량이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1: 맞습니다.
0: 그렇게 365일을 쪼개셨네요.
1: 네. 그래서 첫 해에는 그렇게 읽으면서
0: 네.
1: 제가 맨 처음 짰던 그 표에서
0: 네.
1: 조금씩 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아하.
1: 근데 이 조정이 몇 년이 걸렸냐면요.
0: 네.
1: 6년이 걸렸습니다.
0: 6년이요?
1: 네. 다 검증하고
0: 네.
1: 이렇게 운영했을 때 교회도 성도님들도 또 목회자들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찾는데 6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0: 그럼 이게 지금 제가 특징을 보니까 매월 말에
1: 네.
0: 성경 한 권이 끝나요.
1: 맞습니다.
0: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4월 말을 보면 역대하 36장으로 딱 끝나는데
1: 맞습니다.
0: 보통 성경 읽기표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1: 네.
0: 역대하 뭐 33장에서 끝나고
1: 네.
0: 또 그 다음 달 첫날 역대하 30뭐 다음 장에서
1: 맞습니다.
0: 시작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1: 네네.
0: 이거 일부러 권별로 나누시면서 양도 또 계산하신 거군요.
1: 맞습니다. 모든 달마다
0: 네.
1: 각 권이 정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가지고요.
0: 야.
1: 이제 전체적인 성경을 읽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0: 네.
1: 그래야 이게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거를 다 배려해서 하는 게 한 번에 되지가 않고요.
0: 아하.
1: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0: 네.
1: 이걸 매일매일마다 검증을 해야지만 이게 딱 완성이 되더라고요.
0: 그렇죠.
1: 해놨는데도 또 다음에 되면은
0: 네.
1: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0: 또 바꾸고.
1: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닌 뭐 한 장 두 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0: 네.

0: 그 한 장 두 장이 갖는 차이가 야. 한 장을 바꾸려면요. 네. 전체를 조정해야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6년이 걸린 겁니다.
1: 아,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성경 읽기표 같지만 6년 걸린 성경 읽기표고 앞에는 줌 말씀 읽기표고 아, 뒤에는 아, 영어로 써 있네요. 줌 바이블 리딩 차트. 네, 얼른 다시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아, 네. 영어와 한글을 다 포함하고 있고 미국 계신 분들이 쓰는 거니까. 아, 목사님께서 요거를 또 우리 성경의 무림구슬을 찾아서 가정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일로 제공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방송 끝까지 들으시고 제가 댓글창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도 붙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선물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6년의 노하우를 그냥 공개하시네요.
0: 네.
1: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1년에 1독 하자. 요 정도로 권면하는 읽기표였으면 저희가 오늘 소개를 안 했을 텐데.
0: 네.
1: 목사님의 모든 목회 일정을 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가면서 했다.
0: 네.
1: 이게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0: 개척을 하면 네. 혼자서 다 해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조금 동역자가 있더라도
1: 네.
0: 이제 교회 학교라든지 좀 교회 학교 부서를 조금 이렇게 같이 평신도 리더 중에
1: 네.
0: 아니면 전도사님 중에 이제 맡아주시지만 교회 전반적인 행정을 다 목회자가 해야 되고
1: 그렇죠.
0: 설교 준비도 목회자가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1: 혼자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도 네. 하셨을 거고
0: 맞습니다.
1: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열몇 편의 설교를 그냥 고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혹시 또 장례가 나거나
1: 아.
0: 특별예배가 있게 되잖아요.
1: 네.
0: 그렇게 되면 또 신방을 가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한 가지 원칙을 세웠던 게 같은 설교를 두 번 안 한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바람에
1: 아, 왜 기도하셨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특별 집회 다른 데 초대받았을 때 외에는
1: 네.
0: 교회 안에서는 장례식도 제가 항상 장례 나신 분을 기억하면서
1: 야.
0: 그 성경 본문을 정하고 새로 본문을 제가 준비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뭐 20편이 넘게 한 주간에 설교할 때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럼 그걸 다 감당하려면
1: 어허.
0: 사실 주보 만들고
1: 맞아요.
0: 또 찬양 준비해야 되고 그 모든 순서를 다 준비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꼭 주일 강단에 성경 66권을 편식 없이
1: 아하.
0: 소선지서까지
1: 네.
0: 또 이 뭐 목회서신이나 아니 옥중서신이나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성경들이 있거든요.
1: 네.
0: 성경 공부 외에는
1: 맞아요.
0: 그 모든 성경이 저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돼야 된다 생각을 해서요.
1: 어허.
0: 그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1: 아.
0: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일기표를 만들고
1: 네.
0: 이 성경 일기표를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그 목회예요.
1: 네.
0: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 네.
0: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매일마다 읽고
1: 네.
0: 그다음에 이 새벽 예배를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1: 아, 네.
0: 그리고 주일 예배도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1: 기본적으로 지금 온 교회 교인이
0: 네.
1: 이 말씀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교회 등록하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1독은 하게 돼 있고
0: 맞습니다.
1: 10년 다니면 10독은 해야 되는
0: 맞습니다.
1: 거고
0: 맞습니다.
1: 아, 그리고 그러기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지금 1월 1일부터 창세기를 17일까지
0: 네.
1: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첫 번째 1일부터 7일까지 21장까지
0: 네.
1: 성도들이 다 읽어 나가고
0: 네.
1: 그 주일이 되는 그 주일에는 목사님이
0: 그 본문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쓰는 겁니다.
1: 아, 그럼 새벽 기도 때는 그날 똑같이. 읽어야 될 분량대로 그 설교를 하시고
0: 맞습니다.
1: 주일 예배 때는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은혜 받았던 내용을
0: 네.
1: 또 설교를 하시고
0: 맞습니다.
1: 야, 이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기억하겠는데요.
0: 그러다 보니까요.
1: 네.
0: 만약에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 네.
0: 이미 창세기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면서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있다 보니까
1: 네.
0: 주일 설교 준비가요.
1: 네.
0: 어떻게 보면은 뭘 할까가 아니라
1: 어허.
0: 오히려 지금까지 주중에 묵상했던 것 중에서
1: 네.
0: 가장 핵심들의 어떤 거를 전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1: 오히려 설교할 내용이 더 풍성해져서
0: 네.
1: 야.
0: 그래서 주일 설교에 네. 이번 주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가
1: 네.
0: 오히려 성도님들이
1: 네.
0: 그거를 오히려 맞추는 그런 뭐 게임하듯이 그런 어떤 주일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요.
1: 아, 목사님 이거 너무 이상적이라서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데
0: 네.
1: 한 주 동안 말씀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0: 네.
1: 야, 이 내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요 얘기를 목사님이 하실까 아니면 다른 본문을 하실까?
0: 맞습니다.
1: 야.
0: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기차가 지나가려면
1: 네.
0: 레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 네.
0: 성경에 대한 레일이 있어야
1: 어허.
0: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1: 어허.
0: 다른 설명을 안 해도 성경

0: 있는 깊은 거를 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런데 일단 레일이 깔리면은 기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1: 아하.
0: 그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1: 네.
0: 그러다 보면 성도님들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이 언어가
1: 네.
0: 성경적인 나눔으로 바뀌게 되고요.
1: 네.
0: 그러면은 그 다음 번부터는 이렇게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1: 네.
0: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고요.
1: 야.
0: 성도님들 안에 대화 내용 자체가 성경 안에서 머물게 되니까요.
1: 네.
0: 교회 전체적인 영적인 수준이
1: 네.
0: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1: 야, 그러니까 온 교회가 지금 같은 본문의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고
0: 네.
1: 목사님 설교도 그 본문 설교이기 때문에
0: 네.
1: 얘기할 주제가 계속 거의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0: 그러니까 매일마다 얘기하는 게 이번 주에 이런 말씀에서
1: 야.
0: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뭐 좀 다툴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거는 잠깐 지나가고요.
1: 아하.
0: 결국은 그쪽으로 방향이 오더라고요.
1: 그럼 이게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0: 네.
1: 제가 지금 표를 보니까 1월 1일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왔고요.
0: 네.
1: 9월에 말라기 4장으로 끝나요.
0: 맞습니다.
1: 이게 지금 1, 2, 3, 4, 5, 6, 7, 8, 9.
0: 네.
1: 이렇게 9개월 동안 네. 구약 본문으로 나가다 보면
0: 네.
1: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구약 설교만 계속 듣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이 있나요?
0: 맨 처음에
1: 네.
0: 중간에 이제 새롭게 전도돼서 오신 분들은
1: 네.
0: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교회는
1: 그렇죠.
0: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1: 네.
0: 1년 12달 구약만 설교하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1: 네, 네,
0: 왜냐면
1: 네.
0: 보통 보면은 성도 그 목회자들이 이 복음서나
1: 맞아요.
0: 서신서를 많이 설교하시거든요.
1: 맞아요.
0: 1년의 구성을 보면.
1: 네.
0: 근데 저희 교회는 1월부터 9월까지 구약을 설교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 그럴 수 있죠.
0: 조금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이제 딱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의
1: 네.
0: 중심 내용은 구약의 역사적인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1: 아멘.
0: 결국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1: 네.
0: 아무리 구약 성경이라도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1: 네.
0: 또 신약 성경도
1: 어허.
0: 그 안에 구약의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영적인 준비 과정 속에서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1: 야. 그러니까 본문만 구약 성경이다 뿐이지
0: 네.
1: 사실은 구약을 통해 바라보는 예수님.
0: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1: 복음.
0: 거죠.
1: 네. 야, 그렇게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새벽 예배도 그렇게 다 본문 순서대로 가시고
0: 네.
1: 근데 사실 제 목사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신약, 그 복음서, 서신서 네. 중심으로 설교를 비중을 많이 하시는 데는 또 이유가
0: 네.
1: 있고
0: 네.
1: 또 저희가 평생 교회 다녀도
0: 네.
1: 소선지서를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사실은
0: 말씀입니다. 네.
1: 목사님들 준비하기도 또 어려우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0: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하다 보면요.
1: 네.
0: 이제 저는 17년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 아, 네.
0: 그러니까 그 본문이 올 때
1: 네.
0: 이 생체 리듬이
1: 네.
0: 영적인 성경과 같이 가기 시작하면은
1: 아.
0: 목회자도 되게 재밌어집니다.
1: 아, 재밌어집니까?
0: 네. 그리고 또 구약을 하지만
1: 네.
0: 1월부터 9월 사이 이제 수요 예배에서는
1: 네.
0: 이제 이 신약 성경 강해를 하거든요, 그때.
1: 아, 수요일 때는 신약 강해를 하시는군요.
0: 네, 그래서 네. 그 어떤 균형을 맞추고요.
1: 와.
0: 또 10월부터 12월은
1: 네.
0: 신약 성경만으로 가기 때문에
1: 네.
0: 그때는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구약의 역사라든지
1: 아하.
0: 성경의 파노라마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균형감을 있게 이제 성도님들이
1: 네.
0: 이렇게 말씀의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1: 네. 그러니까 목사님 신무하시는 교회는 어쨌든 그 성경 본문에 맞춰서 모든 교회 행사,
0: 네.
1: 목사님 설교,
0: 네.
1: 심지어 성가대 찬양,
0: 네.
1: 찬양팀의 찬양인도 하는 찬양,
0: 네.
1: 모든 프로그램이 이 성경 읽기표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겠네요.
0: 맞습니다.
1: 야, 그러니 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겠는데요.
0: 맞습니다.
1: 뭐 이렇게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지난주 화요일 날 여러분 보신 그 본문처럼 이렇게
0: 맞습니다.
1: 나가기 시작하면
0: 어제 본문은 이렇게 다 나가는
1: 네.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0: 맞습니다.
1: 만든다. 아, 놀랍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성경 강해 준비나
0: 네.
1: 공부를
0: 네.
1: 66권 전체
0: 네.
1: 많이 하지 않으실 수 없겠네요.
0: 맞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고 제가 먼저 읽지 않으면 성도님들을 보고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팬데믹 기간에 제가 직접 읽었습니다.
1: 오. 그러니까

0: AI로 이렇게 자동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읽었거든요. 1년 동안 매일매일.
1: 유튜브 채널 있으시잖아요.
0: 맞습니다. 네네.
1: 채널 소개 잠깐 해주시죠. 막간을 이용해서. 무슨 네. 채널을 가면 됩니까?
0: 그 문정웅TV라고요.
1: 목사님 성함 몰랐어요. 여러분 네. 문정웅TV 네. 뭐 들어가시면 네. 목사님이 직접 낭독해서 네. 66권 완성하셨습니까?
0: 네.
1: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0: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성도님들한테 읽으라 그러는 것을 또 바쁘신 분들도 혹시 있잖아요. 이게 책을 네, 넘기기 네, 어려우신 네. 분들은 정말 설거지 하시면서 옆에다 틀어놓으면 할 수 있도록 아하. 매일매일마다 그 분량을 읽었고요.
1: 목사님 저희 이 무림고스 코너를 통해서 틀림없이 확인하는 거는 네. 성경을 읽든 암송하든 뭐 네. 쓰든 네. 가까이 하는 분들에게는 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주시는 걸 봤거든요.
0: 맞습니다.
1: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0: 네.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그걸 매일매일마다 자기가 직접 읽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누가 권면하면 사람은 참 변하지가 않거든요.
1: 맞아요.
0: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오히려 더 듣기 싫어하고
1: 네.
0: 더 삐딱하게 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자신이 느끼니까요.
1: 네.
0: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1: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다가
0: 예수님을 안 믿으시다가 아하. 이제 아내와 자녀들만 보내놓고
1: 네.
0: 당신은 항상 주차장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분이 계세요.
1: 그런 분들 있죠.
0: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처음 믿게 되시고 이제 누구보다 이 성경 읽기 표대로
1: 네.
0: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시면서
1: 야.
0: 그분이 이제 하루는 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1호 개척교회 1호 집사님이셨거든요.
1: 네.
0: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렇게 좋은 거를 이제서야 알았다 그러시면서
1: 야.
0: 지금 자기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지금 믿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시냐고
1: 네.
0: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1: 어허.
0: 그 변화를 통해 오히려 지금 그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1: 네.
0: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1: 아멘,
0: 드렸어요.
1: 아멘, 아멘.
0: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음식점을 하셨거든요.
1: 네.
0: 근데 그분이 음식점을 어디로 오셨냐면요.
1: 네.
0: 교회 가까운 곳에 오신 거예요.
1: 신앙생활 때문에요?
0: 신앙생활 때문에
1: 야.
0: 이 한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가에다 내신 것이 아니라
1: 네.
0: 교회 바로 옆에다가 음식점을 내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음식점을 하시면서 주일에 손님이 제일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겠다라고 야. 결심을 하시고
1: 네.
0: 과감하게 주일을 이제 문을 닫으신 거예요.
1: 초신자가.
0: 초신자셨는데요.
1: 그것도 네. 목사님이 권면하고 네. 이렇게 하세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1: 야.
0: 이제 주일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 이런 권면은 드렸지만
1: 네.
0: 뭐 음식점을 닫으셔라 뭐 이런 구체적인 삶의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또 잘못 말씀드리면 시험 들 수가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고
1: 아.
0: 당신이 이제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1: 네.
0: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뜻으로
1: 네.
0: 이제 과감하게 어허. 주일에 이제 문을 닫고 그날은 온전히 가족과 함께 이제 그 주일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제 쏟으셨는데요.
1: 네.
0: 감사한 거는 그랬더니
1: 네.
0: 매출이 준 게 아니라
1: 야.
0: 더 잘 되시게 되셔서
1: 할렐루야. 네.
0: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의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 아멘. 아, 목사님 제가 이 프로 진행하면서 뭐 병이 났다, 우울증이 치유됐다 참 감격스러운 간증을 많이 듣지만
0: 네.
1: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힘과 결단을 스스로 하게 됐다는 거
0: 네.
1: 이거 이상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도
0: 맞습니다.
1: 하네요.
0: 네.
1: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지만
0: 네.
1: 정말 시간 관계상 다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지금 목사님 앞에 펼쳐진 책을 좀 봤는데
0: 네.
1: 그 교인들이 지금 성경 읽기표를 쭉 해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보일 텐데 계속 성경 읽어 나가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의 감사 이게 지금 성경 읽기표 안에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 연도가 있고 다섯 칸이 있어요, 목사님.
0: 네.
1: 이게 이제 무슨 내용입니까?
0: 이제 매년마다
1: 네.
0: 동일한 본문을 동일한 날짜에 읽기 때문에요.
1: 그렇죠.
0: 이제 이 매해마다 그 해가 돌아오니까요.
1: 그렇죠.
0: 이제 5년 동안 내 신앙의 변화를 직접 다시 돌아왔을 때
1: 야.
0: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날의 기도 제목
1: 네.
0: 또 그날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부분들을
1: 와.
0: 적다 보면은
1: 어허.
0: 5년이 지나면요.
1: 네.
0: 이 말씀의 능력 안에 네. 내 삶을 변화시키는

0: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1: 와.
0: 눈에 보일 정도로 네. 놀랄 만한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1: 야,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적용해보면 좋겠네요.
0: 네.
1: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기 분량이 끝나고
0: 네.
1: 기도 제목, 오늘의 기도 제목 네. 한 석 줄 쓸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네. 공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감사
0: 네.
1: 한 석 줄 쓰고 그리고 내년에 같은 날 또 그걸 보게 되고
0: 맞습니다.
1: 5년 동안 이걸 보면
0: 네.
1: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확실하게 보겠네요.
0: 맞습니다.
1: 야, 목사님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0: 하나님 앞에
1: 네.
0: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1: 네.
0: 그런 분명한 교회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1: 어허.
0: 더 말씀 안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1: 아멘, 아멘.
0: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1: 야.
0: 그 부분들을 이렇게 갖추게 됐습니다.
1: 목사님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많은 후배 목사님들하고
0: 네.
1: 또 개척을 꿈꾸시는 젊은 신학생들이
0: 네.
1: 아 나도 저렇게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0: 네.
1: 지금 목사님 사실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이 표가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0: 네.
1: 그분들에게 권면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목사님?
0: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진정으로 말씀 중심의 교회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직접 읽고 그 안에서 보화를 캐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나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함께 이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 성장하게 되고요. 또 교회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면은 어떤 인간적인 다툼이나 그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이 순간에 말씀 안에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뉴저지 갈보리 교회 가셔서
0: 네.
1: 또 이거 줌 말씀 읽기 표현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지금 2022년에 부임하셨으니까 이게
0: 네네.
1: 개척하실 때 교회에 적용하던 거하고
0: 맞습니다.
1: 이미 자리를 잡은 중견 교회에 적용하는 거하고
0: 네.
1: 차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0: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1: 네.
0: 개척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확실히 이제 그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줬는데
1: 네.
0: 이게 만약에 중견 교회나 대형교회 갔을 때도
1: 아하.
0: 동일한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1: 네.
0: 부분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문이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갈보리교회 와서 제가 오자마자 다른 거는 내가 요청 안 하지만
1: 네.
0: 목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존중하면서 하지만 딱 한 가지 이제 성경 읽기 표대로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제 목회에 대한 부분은
1: 네.
0: 담임 목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했을
1: 네.
0: 때 오히려 굉장히 그 반겨 주셨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거를 해 보니까 됩니다.
1: 그 심지어
0: 네.
1: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교회 떠났던
0: 은혜본이 네.
1: 없는 성도님들이 돌아오고
0: 맞습니다. 네.
1: 더 부흥하고
0: 맞습니다.
1: 야, 이게 참 우리가 교회 부흥을 놓고 여러 가지 좋은 세미나도 있고 또 방법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0: 네.
1: 결국은 교인들과 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하고
0: 네.
1: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 단순한 걸로
0: 네.
1: 교회가 튼튼히 설 수 있군요.
0: 맞습니다.
1: 야, 오늘 너무 큰 감동이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개인 간증까지 하면 3시간 간증을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압축하게 된 걸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지금 책도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0: 네.
1: 그 얘기 잠깐 나누고 마무리를 하죠.
0: 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통독하다 보니까요.
1: 네.
0: 때로는 또 빠질 때도 있거든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일주일에 목요일마다 모여서 이 한 권씩 함께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1: 아, 네. 네,
0: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요.
1: 어허.
0: 그리고 또 그때는 제가 그 읽어놓은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요.
1: 네.
0: 이제 조금 빠르게 틀어놓고
1: 네.
0: 함께 통독을 하고
1: 어허.
0: 그다음에 그 성경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1: 물살 틈이 없네요, 목사님.
0: 네, 네. 성경을 읽는 걸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거를 제가 이제 오감 통독이라 그래서요.
1: 오감 통독.
0: 네. 네. 우리가 인간이 다섯 가지 감각을 갖고 있는데
1: 그렇죠.
0: 그 감각과 대응하는
1: 어허.
0: 영적 감각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온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적 감각과 영적인 감각을 총 동원해서
1: 네.
0: 집중해서 말씀을 읽을 때
1: 아하.
0: 하나님이 다른 생각 안 하고
1: 네.
0: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게 오감
1: 네.
0: 통독입니다.
1: 그 책 제목도 오감 통독으로 나오는 겁니까?
0: 맞습니다. 네네.
1: 언제 나와요, 목사님?
0: 이제 곧 나올 겁니다.
1: 나오면 또 한 번 또 들려주십시오, 목사님.
0: 그러겠습니다.
1: 아니면
0: 네.
1: 줌으로라도
0: 네.
1: 이거 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목사님.
0: 네.
1: 자, 한국 교회에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개척할 때부터 네.

0: 중견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데까지
1: 네.
0: 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줌 말씀 읽기표. 앞에는 한글, 뒤에는 영어도 같이 파일 주시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네네.
0: 영어 자신있는 분은 영어로 읽어나가면서 성경 통독하시고 또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 또 목회를 꿈꾸시는 귀한 분들 아, 이렇게 목사님처럼 말씀 중심으로 1년 내내 이 통독 일정에 맞게 목회 일정을 짤 수 있는 아, 그런 또 과정도 한번 오늘 깊은 도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저지 갈보리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또 찬양 사역 또 주나목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극동 가족.
1: 네.
0: 네, 우리 문정웅 목사님이셨습니다. 혹시 일가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중부 뉴저지에서 건강한 교회를 찾는다. 뉴저지 갈보리 교회를 찾아가면 되겠죠?
1: 너무 좋습니다.
0: 네,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성경 봐야 돼요. 네, 지금까지 문정웅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의 귀한 방송은 여러분 다시 보기, 다시 듣기로 주변 분들과 얼마든지 은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했습니다. 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고요. 우리 기술의 전정호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주후 61년에서 63년경 로마에서 체포되어서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기록된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소아시아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분량이 짧아서요? 그게 아니고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본질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교리서와 같은 편지였기 때문에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서를 읽으면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가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본질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 감동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나를 위해 속량 곧 죄사함을 허락하신 것,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을 받은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도 특별한 복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통과 무기력함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팩트로 인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에베소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등부를 맡게 되었는데요. 한 중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이 자기 엄마라면서 언젠가는 내가 엄마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학생의 얼굴이 장난기가 넘치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서 정말 진지하게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엄마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는

아주 심한 간섭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행복해하지도 않는데 그 엄마는 자기에게 계속 공부만 강요하고 너는 이제 이과로 전향을 해서 의대로 가야 된다. 목표까지 다 세워놨대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와 매번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몰라주고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엄마 생각만 주장하고 자신의 계획만 계속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치밀어 어쩔 수 없어. 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나중에 크게 되면 언젠가 엄마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복수를 할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연인, 부부일지라도 작은 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원수처럼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금덕 할머니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 그 나이 때에 정신대에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향에서는 명예 졸업장도 주고 그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이 주어졌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수십 년간 이어온 그 고난의 시간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메말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난 2011년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 이 양금덕 할머니는요, 정신대 시민 모임과 함께 일본인들 힘내세요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너무 밉지만 사람을 미워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이 지진의 피해를 회복하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개인적으로는 평생의 한이자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지만 정당한 참회를 바랄 뿐 보복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얘기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을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찾아오는 그 일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는 그 복음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인 나와 화목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것의 의미를 온전히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충분히 감사하지도 감격스러워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 저주하셔서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사건, 그것이 정말로 위대하고 감격스럽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받은 용서의 위대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보이지 않는 막힌담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스스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남들에게는 없는 율법을 소유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철저히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방인들을 한마디로 개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도 없이 욕심과 죄악으로 살아간다면서 혐오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자신들만 거룩하고 경건하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정말 가짠타 하면서 치를 떨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어떻게 만지게 되면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유난을 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남의 땅에 와서 정착하며 살면서도 마을 축제를 하면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자신들의 절기를 지키고 자기들만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도저히 삶의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마치 원수와도 같은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이방인들이 모두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인간과 화목해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던 그 사실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기에 나오는 중간에 막힌담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막힌담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보이지 않는 벽, 그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엄청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만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도 가능케 한 사건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것이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화해를 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소한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한 채 서로 남남처럼 혹은 원수처럼 서로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고 주인과 종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또 남자와 여자, 아이와 노인이 차별받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차별과 다툼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인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 안에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감격해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갈등하고 오해하고 힘든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의 소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상대방이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한다면, 내가 뭐 같은 동산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함께 커피도 한잔 하시고 소소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똑같이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속 무슨 뜻입니까? 가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는 일이 있는데, 10살에 입양이 되었든 20살에 가족이 되었든 혹은 그 집에서 태어났든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자녀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녀들 중에서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잘 믿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녀가 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요 왠지 모르게 준응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유대인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그런 느낌 때문에 주춤하는 겁니다. 자꾸 눈치를 봅니다. 주변을 맴돌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 교회에 몇십 년 된 사람, 나중 믿은 사람, 새 가족으로 온 사람, 뭐 신앙이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건물,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거기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그들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허무시고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자신이 모퉁이돌이 되어서 그 돌들이 연결되고 건물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곧 교회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모퉁이돌은 영어로 코너스톤입니다. 그러니까 코너, 모서리에 있는 돌이에요. 이 모퉁이돌은 두 벽을 연결하기 위해서 각 벽의 모서리에 세워두는 돌입니다. 근데 이 모퉁이돌이 왜 중요한가? 이 건물 설계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건축가는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건물 전체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이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 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어서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귀족과 서민을 하나로 연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가 가진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깨끗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벽돌이 다른 사람의 벽돌보다 더 깨끗하고 반듯해서 건축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건물에서 떨어져 나간 쓸모없는 돌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절대로 건축에 쓰이지 못하는 그런 돌로 여겼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처럼 그렇게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형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희양생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못마땅합니다. 그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기도 모임도, 봉사도, 교제도 자기들끼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는 너희들 모두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로 우리를 연결하고 계시니 우리 모두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임을,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외인이,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 입양된 아이가 집안의 정식 식구가 된다는 것, 또 이방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서로 이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됐다,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챙겨주라, 배려하라, 그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우리 집에 딸이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레고 하우스를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레고 블록을 조립해서 집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설명서를 한번 보더니 딸이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옆에서 좀 참견을 할까? 코치를 해줄까? 설명서대로 집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진지하게 애쓰고 있어서 제가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 했다 그런 소리가 나서 보니까 공주가 사는 그 레고 집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네, 별로였습니다. 공주가 사는 그 집은 어때야 됩니까? 핑크핑크하고 블링블링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얼룩덜룩하고 색깔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봤더니, 울타리를 쌓는 블록과 대문 옆에 쌓는 블록과 벽면의 블록을 다 섞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쌓은 것이죠. 근데 본인이 만족하니까 그거를 허물라고 할 수는 없죠. 비록 설명서대로 만들진 않았지만 건축주인 우리 딸은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가족과 계급과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도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한심해 보이고 모달라 보이고 매번 앞가림도 못하고 죄로 인해서 흔들리고 주저앉는 것 같고 매번 같이 일하자 하면은 다른 색깔 블록 가져와서

0: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산돌이시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 가치관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른 그 우리들을 왜 연결시켜 주셨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를 예수의 피로 화목케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화목을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덮어줘야 합니다. 선을 베풀고 연합하여서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모퉁이돌 대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에 위치한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7022번 산성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나의 원수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설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에 홀로 앉아있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란한 빛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굳건히 두고 그분이 친히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해야겠습니다. 주 안에서 예비된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원래 보잘것없는 검은 탄소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 견디기 힘든 엄청난 압력과 뜨거운 열을 온몸으로 견뎌낸다고 해요. 그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원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완전히 변화가 된다고 하네요. 다이아몬드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거센 고난과 시련의 열기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시련과 연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빚어내시기 위한 거룩한 과정임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통해 힘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약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일어날 힘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붙드시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방이 막힌 듯한 심한 압박과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열심히 살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조롱을 받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친히 일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망하지 않고 더 강하고 아름답게 빚어져 갈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자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 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어느 버스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광고가 실렸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은 없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세상은 이렇듯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이성의 세계로 도배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성과 감성을 골고루 갖췄던 탁월한 지도자 다윗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했듯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본 다윗은 이러한 인간의 영화가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풍성한 찬양 나눌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신현미가 찬양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메리제인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세상은 짧은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멋진 삶 여러분 다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찬양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꼭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8845번님께서 전도사님

이 하루하루 감사뿐입니다 하시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도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5879번님께서는 공황장애가 있는데 이 방송 듣다가 항상 마음이 평안해지신다고 이렇게 기쁨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이렇게 놀라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송, 치유하시는 방송.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쓰임받는 귀한 내 삶의 노래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몸이 아프신 분들 찬양 듣다가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찬양들 함께 듣고 오실 텐데요. 그런 은혜의 시간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들으시고요. 포임의 영어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겠노라고 찬양 가운데 결단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토브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신청 찬양들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도 이렇게 샵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신청해주신 찬양 두 곡 들으시고요. 방금 들으신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송승현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방송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머무신 줄 믿고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무표정한 100명 중 웃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모두가 침묵하고 단 한 명이 노래한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서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처음으로 웃고 처음으로 노래하고 처음으로 일어서고 처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두 번째로 웃는 사람, 세 번째로 노래하는 사람, 네 번째로 일어서는 사람, 다섯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날 테니, 당신의 닮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테니,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너무도 감동이 돼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가운데 사랑을 굳게 믿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기뻐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을 모시고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힘찬 차량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많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도 잠시 놀라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극도로 힘든 상황, 더는 기다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계속 그분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기다림의 결론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신실한 자들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고 한 것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힘든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며 기다리는 것은 분명 죽을 만큼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라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래야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셨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다 금세 지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굳게 믿고요. 오늘도 힘차고 밝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에게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M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강함은 온유함에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거친 동물이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바르게 다스려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마라나타 프레이즈 앨범 11집 중에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마음으로 녹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번안된 곡입니다. Soft My Heart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이웃에게 다정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 사랑을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다고 하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과 기쁨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들으신 곡은 섹스폰 연주로 프렌즈 친구들을 들으셨고요. 그 전곡은 찬송가 구주를 생각할 땐 Jesus the very true of thee 그리고 Oh how I love Jesus 이어서 예수 놀라운 이름 Jesus name above all names 이렇게 세 곡의 메들리를 마라나타 싱어즈의 곡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그랄랄슨 합창단의 아카펠라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People Need the Lord 이어서 캔디 크리스마스의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에서 원더풀 피스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캔디 크리스마스의 찬송가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원더풀 피스를 들으셨고요. 그 전곡은 그랠라이슨 합창단의 아름다운 아카펠라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피플 리더로드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하루이길 원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0: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편 34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며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1: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 둘, 셋.

소리엘의 목소리로 오늘 첫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시작했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상한 그 마음 그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의지하며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vening Praise 이어지는 곡입니다. 희수일의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들려드렸어요.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들려드리고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중에 한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649번님, 온전케 되리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이 찬양 패러슈트 뮤직의 원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올게요.

패러슈트 밴드의 온전케 되리, Complete 함께 들었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힐송의 힐러, 치료자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FEBC 재난 대비 방송. 방송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EBC 재난 대비 방송의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은 소방방재청 대변인실의 박경련 재난 공보 담당관 모시고 벌소임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벌도 사실 종류가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벌, 주로 어떤 종류인지 소개해 주시죠.
1: 예, 주로 사람을 쏘는 벌은 크게 꿀벌, 호박벌과 같은 꿀벌류와 말벌, 나나니벌, 땅벌 등의 말벌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꿀벌, 호박벌 등의 꿀벌류는 대개 공격을 받거나 주위로부터 이상한 행동이 감지되지 않을 때는 거의 먼저 쏘지 않는데요. 말벌이나 털보 말벌, 땅벌 등의 말벌류는 굉장히 공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벌은 꿀벌보다 크기가 훨씬 커서 눈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0: 네, 벌에 쏘인다고 하면 벌초를 하거나 성묘를 할 때처럼 시골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1: 네.
0: 가끔 뉴스를 보면 도시에서도 벌쏘임 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1: 예, 그렇습니다. 벌들도 벌집을 안정적으로 부착시킬 수 있고 과도한 햇빛이나 바람, 비와 같은 저해 요인으로부터 벌집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다 보니까 뭐 주택 처마나 창틀에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또 지구 온난화 등으로 더워진 날씨와 말벌 번식기가 겹치고요. 도시화로 서식처가 파괴되면서 도심 쪽으로 벌들이 이동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외래종이 급격히 유입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벌들은 겨울이 되면 대부분 얼어서 죽는데 외래종들이 겨울에 죽지 않고 따뜻한 도심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개체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0: 정말로 벌집이 아파트 발코니나 또 집 근처 나무 기둥에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까?
1: 예, 요즘 벌들은 주택 처마 밑이나 베란다뿐만 아니라 기와나 지붕 안으로까지 집을 짓기도 하고요. 심지어 보일러실 연통에도 집을 짓습니다.
0: 네.
1: 조그맣던 벌집도 2, 3일이면 축구공처럼 커지고 그 안에 수많은 벌들이 번식하게 되는데요. 무리하게 벌집 제거를 시도하면 벌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그 벌집을 없애려고 분무형 살충제 등을 불에 붙여서 벌집을 제거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0: 네.
1: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집이 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그렇군요. 집 근처에서도 말벌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고 듣고 있는데요. 예방법이 있을까요?
1: 네, 말벌이 쏘는 독의 양이 일반 벌의 15배라고 하는데요. 또 계속해서 침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은 더 조심해야겠는데요. 말벌의 공격을 미리 예방하려면 산행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향수와 향기가 진한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밝고 화려한 계통의 옷을 입으면 벌이 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정원이나 들을 산책할 때는 맨발로 다니지 말고 벌이 모여 있을 확률이 큰 꽃밭 근처에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1: 굉장히 긴장을 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특히 벌초를 하다가 잘 보지 못하고 무심코 벌집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절대로 손이나 신문지, 뭐 손수건 등을 휘두르거나 큰 동작으로 뛰면서 도망가서는 안 되고요.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 하고 몸을 최대한 낮춘다.

0: 다음에 벌이 스스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막 뛰어서 도망가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겠군요.
0: 그렇습니다. 네.
1: 말벌에 쏘였을 때 정말 위급 상황인데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예, 꿀벌의 경우에는 쏘인 자리에 검은 벌침이 남아있어서 벌침을 제거하고 얼음 찜질과 소독을 해주면 대부분 가라앉는데 이때 핀셋 등으로 침을 제거하게 되면 독을 지닌 주머니가 터져서 위험하니까요. 빳빳한 신용카드 같은 것으로 밀쳐내듯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말벌의 경우에는 벌침이 없고 독성이 강해서 노약자는 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벌, 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에 쏘일 것을 대비해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벌에 쏘인 뒤에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어지러움, 목소리 변화, 인후 쪽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위험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병원에 가서 의료진의 진찰을 받는 것이 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1: FABC 재난 대비 방송. 지금까지 소방방재청 대변인실의 박경련 재난공보 담당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FABC 재난 대비 방송 장대진이었습니다.
2: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부르면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을 부르는 게 아닐까. 한 주의 끝자락에서 그 주님을 부르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히스플랜의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였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갑니다. 이번 주는 어떠셨는지. 저는 금요일 밤이 되면 늘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참 많은 말을 했는데 정작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정말 필요한 말은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해야 할 말들에 밀려서 하고 싶었던 말은 늘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들 막 주님 앞에 아뢰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정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한마디부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르면 가까이 오시는 분이니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Petra의 Ancient of Days, Daryl Evans의 Freedom, Matt Redman의 Rejoice with Trembling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훈의 언제였나, 텐트메이커스의 십자가의 좁은 길, 그리고 김도연의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이 어떤 날에는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봤고, 근데 그때 그런 순간을 지나오고 나면서 후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대답이 없는 것과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뭐 곁에 있는 사람이 늘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있는 것도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침묵이 부재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Cleansed 그리고 House of Worship에서 CC 와이넌스와 날린 책이 함께한 Shout to the Lord 그리고 크리스 톰린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쌍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대장간에서 칼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대장간 풍경을 떠올려보면 무쇠를 새빨갛게 달구는 장면 흔히 떠올리곤 하지요. 그런데 달궈진 쇠를 물에 담그는 절차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식히는 것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또 얼마 전에는 제빵이 취미인 친구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빵 반죽을 할 때도 반드시 반죽을 쉬게 해줘야 하는 숙성의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물도 기계도 장비들도 심지어 빵에 반죽을 치대는 일도 쉬어야 할 때가 있고 잠시 멈춰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쉼과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요.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분주하게 지내는 우리들. 그럴수록 고요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쉼을 얻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쉼을 함께 누리는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나무에 내 쉼, 이어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휴의 뒤에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자정이 넘어 토요일이 됐지만 토요일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금요일 밤을 이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이 방송 함께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또 금요일 밤을 넘어 토요일을 맞이하기까지 다소 고단한 몸과 마음으로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찬양의 밤 함께한다면 좋겠습니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리는 찬양이죠. 이어서 금을 만드는 시간, 김동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Grace to you,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이 밤에 함께 나누고 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647번님께서 출퇴근길에 주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오늘은 멀리 출장 다녀오는 길에 이 밤 운전하며 함께합니다. 차 안에서 찬양을 따라 부르며 함께하니 외롭지 않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홀로 운전하며 이 늦은 시간에 차 안에서 듣는 분도 계시군요. 야간 운전 조심하시고요. 안전 운전하시고 차 안에서 잠잠히 찬양 따라 부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이어서 Goodness of God, 돈 모엔의 찬양 레이첼 로빈슨의 피처링이었고요. 이어서 AJ 워십의 힘찬 찬송가였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최명주의 피처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제25회 대회 때 장려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필로스의 나 때문에 라는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찬양은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샌디 패치의 영어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곡으로 김도현의 찬송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 찬양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도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강수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기프티드의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들려드렸습니다. 강수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이고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토요일은 국내 CCM 찬양들로 만들어 드리고요. 또 꾸려가고 주일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으로 만들어 갑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쓰는 말 중에 반복해서 쓰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고요. 습관적으로 또 쓰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내가 자주 쓰는 그 어법이나 그 말투가 오히려 더 내용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말이죠. 근데 비단 그게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만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깔끔하게, 분명하게.

위아래 것들을 아래고 또 구하고 마음을 내어놓는 것, 그것도 주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또 생각하시게 되는 이한 시간이 뭔가 군더더기 없이 주님 앞에서 깔끔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또 방송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또 두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홀리원의 나는 믿네, 주리자매의 목소리로 듣고요. 그리고 한보영의 그리스도의 계절 두곡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홀리원의 나는 믿네. 이어서 들으셨던 지금의 목소리는 한부영 자매의 그리스도의 계절이었습니다. 원래 지영 자매의 곡이었죠. 이 그리스도의 계절의 가사는 우리나라의 CCC 대표이셨던 김중곤 목사님의 시에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도 정말 가슴 뛰는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참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을 여전히 깨우고 또 바로 세우는 그런 영향력 있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찬양도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찬양도 있으시고요. 또 그런 찬양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곡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제목이 바뀌기도 하고 내용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마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들은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찬양의 계절은 언제이십니까?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야 비로소 신앙에 눈뜨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아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을, 또 그 인격체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해야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격해야 내 삶과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닐 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느끼십니까?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묵직한 가사네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그렇죠. 이 주님의 은혜라는 말도 행복한 아침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실제가 있어야 그래야 그 은혜의 깊은 맛을 또 깊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행복한 아침 내용도 참 찔림이 있었거든요. 부활을 믿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근데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내가 경험하면 할수록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방금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깊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에게 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이랑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이제 오는 주 토요일, 오늘 지금 바로가 아니고요. 오는 주 토요일 날마다 한꺼번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달 사고 거의 없이 잘 방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사연으로 많이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상에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인사, 또 기도의 제목, 또 신청곡 다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지난주에 함께해 주셨던 사연과 신청곡들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요. 9507님께서 8월 29일 날 1시 12분에 안녕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사랑합니다 나예수님 들려주세요. 조용한 새벽에 듣는 찬양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507님 사랑합니다 나예수님 준비해놨어요. 5015님, 네, 기억하죠? 땡 5015님이라고 제가 별명 지어드렸잖아요. 왜냐면 5015님이 진짜, 예를 들면 01시 00분 06초인가 010초인가에 올려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1시 땡 하면 사연 보내주신다 그래갖고 제가 땡 5015님이라고 별명 지어드렸잖아요. 성공 여전히 잘하시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네. 9411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날이 두번 남았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목사님께 편지 썼습니다. 유성장로교회 류기열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내 삶의 이유라입니다. 네. 준비해놓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날이 두번 남으신 거면 은퇴를 하시는 거겠죠? 아니면 또 다른 또 부르심이 있으셔서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시는 걸 수도 있고요. 많이 아쉬우실 텐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편지 쓰셨나 봐요. 그쵸? 9411님 감사하고 신청곡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1147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주셨냐면 오늘 좋았어요. 최고입니다. 이런 칭찬 너무 좋아요. 네. 제가 가끔 저희 아이한테 하는 칭찬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막 설명하는 것보다도 야 오늘 좋았어. 오늘 최고야. 뭐 이렇게 엄지척 이렇게 해주고 네 너무 힘이 납니다. 1147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의 청자시죠. 6428님 거의 3개월 만에 도착한 서울집입니다. 컨디션 이번에는 제일 떨어져서 아직도 목 상태 귀까지 안 좋으시군요. 아이고 처음 겪는 돌발 상황. 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주께서 말씀하고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이동했을 뿐인데 잠이 장애가 되니 너무 당연하죠. 시간대가 다른 걸요. 네, 6488님 건강하십시오.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6488님께서 8월 30일에도 보내주셨거든요. 어제 토요일에는 사연 읽어주는 시간에 잠깐 자다 깨서 못 들은 아쉬움이 이게 그렇게 돼요. 시차 적응이 안 되면 진짜 잠깐 졸다가 눈딱 떴는데 한 시간이 후딱 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오늘은 초저녁에 몇 시간 잠자고 일어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침인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네.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일을 하시는 것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7568님께서 또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나약하고 병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깊은 잠, 숙면 취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7568님. 네. 평안한 잠 주님께서 주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8사 하나하나님, 시편 139편 제 이어서 듣고 싶어요. 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제이어스 곡은요, 내일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또 제이어스 신청을 해주신 분이 또 계세요. 8510님께서, 목사님 1시간 방송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더 듣고 싶은데 아쉬움에도 다음 시간을 매주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신청합니다. 한주 평안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8411님 요번에는 제이어스의 러브레터를 주일날 내일 들려드릴 거거든요. 대신 8411님을 위해서는 제가 선곡해놓은 곡이 있습니다. 노래 선물 들려드릴게요. 0778님, 어제도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사연 썼는데 실수로 지워져서 짧게 보냅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5237님, 아멘 해주셨습니다. 저도 아멘. 네. 이렇게 또 지난 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신청해주신 9507님께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들려주세요 했는데, 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또 어떤 곡이었을까요? 내 삶의 이유라, 맞죠? 9411님께서 신청해주신 내 삶의 이유라 두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달빛마을의 내 삶의 이유라. 그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소리엘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곡 다 신청곡이었고요. 강주연의 달빛과 스펠, 오늘 토요일 순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한 시간 동안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방송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 듣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거든요. 항상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리신 예수님을 그 내 마음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니까요. 그 사람이, 주인공인 사람이 맨날 바쁘다고 막 지나쳐서 나가요. 주님 여전히 거기서 기다리시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에 또 분주함에 주님과의 이 행복한 대화의 시간을 놓치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또 내일 제이어스의 곡을 못 들려드리는 8411님을 위해서 노래 선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준비했거든요. 정혜원의 구별 선물로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시와 그림의 물 위를 걷는 자, 이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김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가을의 기운이 이렇게 또 물씬 느껴지는 9월의 첫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독했던 여름의 열기가 물러가고 만물이 연그러가는 결실의 계절 9월이 시작됐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진 흙이 떨어지며, 네, 시편 65편 11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의 발걸음마다 은혜의 기름진 흙을 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여름날 눈물과 땀방울로 버텨온 우리의 시간들이 이제는 탐스러운 믿음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그런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9월의 첫 토요일 새벽,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가을의 문턱에서 바람 끝에 묻어나는 선선함 속에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봅니다. 지나온 여름날의 뜨거움도 견디기 힘들었던 소나기도 모두 나를 연결게 하려는 은혜였음을 주님, 가을의 천문을 열며 내 마음도 주님을 향해 익어가게 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은 하나도 없죠. 여름의 더위도 지금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도 우리 영혼을 알곡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들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제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달은 너희에게 열두 달 가운데 첫 번째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달 열흘에 그들 각기 한 가족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집안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취하게 하라. 그 집 식구가 어린 양 한 마리에 비해 너무 적으면 가까이 사는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나누되 사람 수와 각 집의 사람이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의 몫을 어림잡을 것이다. 너희를 위한 어린 양은 흠없는 한 살배기 수컷으로서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거를 것이며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온 총회는 해질녘에 그것을 도살하고 피를 조금 취하여 그 양을 먹을 집 문의 두 기둥과 옷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그것을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에 어디라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야 한다.

그중 일부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며 아침까지 남았으면 반드시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너희의 머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죽어서 그것을 서둘러 먹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밤에 내가 애굽 땅을 구석구석 누비며 애굽 땅의 모든 첫 수컷들을 취되 사람부터 짐승까지 모두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니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머무는 그 집에 있는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징이 될 것이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뛰어넘을 것이며 이로써 내가 애굽 온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너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법규로 경축할 것이다.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되 그 전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없애라. 누구든지 그 전날부터 이레 날까지 누룩 떡을 먹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첫날을 성회로 경축하고 이레 날도 성회로 경축하라. 그날에는 어떤 노동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먹는 일뿐이니 너희는 각자 먹을 것을 준비하라. 너희는 누룩 없는 무교절을 지키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이끌어 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날을 너희 자손 대대의 영원한 법규로 지키라. 너희는 정월 열 나흗날 저녁부터 그달 스무 하루날 저녁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너희 집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 거류민 중에서나 본국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나 누룩 넣은 것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누룩 넣은 것을 먹지 말고 오직 너희 머무는 곳에서 누룩 없는 떡만 먹어야 한다.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 제물로 도살하고 우슬초 한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인방과 문의 두 기둥에 바를 것이며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며 애굽을 치실 때 인방과 문 두 기둥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뛰어넘을 것이며 그 죽이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와 너희의 자손의 영원한 법규로 삼아 지키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는 이 행사를 지키라. 언젠가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행사가 무엇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물으면 그때의 너희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로서 그분이 애굽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라. 이에 백성이 엎드려 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바를 그대로 리행하였다. 이윽고 한밤중이 되매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첫 수컷 곧 왕의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맏아들 및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이 밤중에 깨어났고 애굽에 큰 울부짖음이 일어나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은 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는 가서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경배하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떼와 너희의 소떼를 모두 데리고 떠나되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라 하였다.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내몰면서 우리는 모두 죽었도다 라고 뇌까리며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각자의 반죽이 미쳐 부풀기도 전에 반죽을 그릇에 겉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 메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분부대로 행하여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옷들을 구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로 그 백성에게 호의를 품게 하시어 백성의 요구대로 취하도록 허락해 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하여 가졌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을 향해 가니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장정들만 60만 명 가량이었는데 수많은 혼합 종족들과 양떼와 소떼와 수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떠났다. 이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떡을 구우니 부풀지 아니한 것들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급히 쫓겨나 지체할 수 없었으므로 여행길에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머문 기간은 430해였고 430해가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을 떠났다. 이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으므로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으로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경축하며 지세워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의 규정은 이러하니 외국인은 그것을 먹을 수 없으나 종신이든 고용이든 너희가 돈으로 사들인 종은 할례 후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거류인이나
고용된 품

먹고는 먹을 수 없다. 너희는 그것을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 중 일부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것을 뼈도 꺾지 말지니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경축해야 한다. 만일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나서 그 땅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참회할 수 있다. 이 법은 내국인이나 너희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에게 동일하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별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2장 5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 또 아프신 곳, 마디마디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제가 탈북할 때가 12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는 게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은 정말 강인한 정신을 가진 엄마 때문에 극상해봐야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소름 돋게 놀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소름끼치게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아빠가 저를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구구단도 한글도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벌써 닭 떼고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항상 늘 공부도 잘했고 이랬어요. 늘 이렇게 우쭐해갖고요. 학교 가면서도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왜냐?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냥 행복하게만 살았을 것 같은 제 인생에도 마무리 시기가 오는데 그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9살 때쯤 어머니가 뜻하지 않게 감옥에 들어가시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왜 감옥에 갔나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왜 우리를 버리고 갔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사정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없는 그 시간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긴 터널을 보내는 건너가는 그 시간을 저희 가족은 보냈습니다. 동생들과 아빠와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친척 쪽에 사촌 삼촌이 중국 쪽으로 왔다 갔다 무역을 하면서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요. 그게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께 이렇게 맡겼는데 어머니가 그걸 소지하고 있다가 뭐 열어보고 뭐 이렇게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되어서 어머니가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니까 어른들은 저희들에게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없고요. 어린 저희들한테는 어른들의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뜬눈으로 엄마를 기다리고 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울면서 그때 막내 동생이 갓난아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인정사정도 없고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건 바로 그런 것부터인 것 같아요. 그런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고 엄마는 끌려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모든 것이 화근이 되었고요. 가정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래도 한 달이면 오겠지. 아, 3개월이면 오겠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는 건데 그 가정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과연 우리 엄마가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냥 버리고 어딘가 가진 않았는가. 정말 그럴 뿐이 아닌데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가 안 계시는 집안이 정말 멀쩡한 것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동생이 제 눈앞에서 젖먹이 아이가 칭얼거리고 일주일씩 내내 소금물만 먹으면서 버틴 저희들에게도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일어날 힘도 없어서 기둥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저희들인데 그 아이는 당연히 굶어서 죽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제 눈앞에서 남동생이 이렇게 굶어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는 또 잠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리니까요. 저도 그래서 건드렸는데도 미동이 없길래 이 아이가 너무 칭얼거리다가 잠들었나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아버지가 오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아버지 이상해요. 이 아이가 안 움직여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막 맥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담요에 안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봤던 남동생 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되게 수습이 되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멍하게 쳐다만 봤어요. 이게 과연 현실인가 어린 마음에요. 그렇게 봤던 것이 제 기억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죠. 어머니가 없는 바람에. 그래서 연료하신 그 할머니도 사실은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지만 그런 저희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희들 집에 가 이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얼마나 큰 고초를 겪으신지 몰라요. 독방에 갇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게 하고 그러니까 모진 그 고문을 통해서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갖고 있었느냐 절대 몰랐고 그냥 보관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로 갖고 있었던 것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외할아버지 쪽 외가댁에서도 굉장히 손을 많이 썼죠. 그래서 2년 만에 거의 죽는다. 시체 때문에 이렇게 버려진 것을 정말 구루마에다 실어서 살려냈어요. 외가댁에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온 것도 잠시. 어머니는 누굴 찾겠어요 제일 먼저. 막내 아이를 찾겠죠. 이불을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거를 믿을 수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는 그 3년 넘는 동안 항상 그 마음 속에 아이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늘 괴로워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이 북한이라는 곳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심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조용히 남조선행을 어머니가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막 배고파가지고 저 중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어머니의 첫 말이 저 너무 기억나요. 우리의 가는 목적은 오직 남조선이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동생도 그랬지만 저도 엄마 남조선은 그 거지들만 가득한 나라 아니야? 어떻게 남조선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잘 몰라서 그래. 그런 것이 아니야. 학교 다니면서 늘 배웠던 것은 남조선은 거지들만 너무 많고 거지들이 왜 많으냐. 자본주의 찌든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치매가 걸리면 산속에 버리고 오는 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서울역에는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깡통을 차고 생활세도 못 내서 여기서 배회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 어린 마음에 남조선 그러니까 와 나도 이제 거지들만 사는데 저런 데 가야 되는구나. 엄마의 말에 너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한마디만 딱 던지시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북조선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을 끌고선 그 98년 12월에 백두산 근처에 있는 압록강 근처로 오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눈은 너무 많이 오고요. 정말 눈이 쌓여서 그냥 사람이 발길조차 없어요. 근데 아이들 주렁주렁 셋 데리고 어머니가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가자 해서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삼엄한 그 경계를 뚫고선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는데 저기 보이는 거 중국이었던 거예요. 저 산속까지 뛰는 거다. 네. 여의 땅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그냥 뛰는데 이게 뛰어봤자 얼마나 잘 뛰겠어요. 키도 조그만데 막 눈은 막 무릎까지 오니까 막 거의 막 이렇게 기어서 가는데요.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누가 나를 뒷덜미를 잡는 거 마냥 뒷골이 막 오싹한 거죠. 막 뛰었어요. 헐레벌 때 그렇게 해서 뛰어서 딱 도착하니까 오, 중국에 도착했네요. 그러니까 온 몸에 그냥 땀이 범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영하 30도 가까이 되는데 백두산 근처니까 온 몸이 땀으로 흐르니까 이게 그냥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 왔더니 자 고생은 그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희가 산속을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걷습니다. 왜냐면은 지도 한 장 딸랑 갖고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으신 거예요. 남조선에 가려면 영사관을 가야 된다. 근데 그 영사관이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것이 선양에 있다. 근데 자기가 잘못 알고 선양으로 가야 되는데 길림으로 잘못 들은 거예요. 창바이산, 그 장백시에서 길림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그걸 무식하게 걷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막 여러분 들으시면 다 울어요. 그 안에서도 정말 눈만 먹으면서 농약 뿌려놓은 심지어 봄 되면 뿌릴 씨앗을 잘못하면 먹고 죽을 뻔한 것도 정말 그때 그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어느 한 번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한 번도 들어가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굶으면 굶었지 눈 속에서 그 다섯 식구가 발을 뱃속에 넣어서 녹이면서 너무 얼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산속에 불빛 있는 데를 찾아갔더니 어머 세상에 참숯을 만든 할아버지 셋이 일하는 오두막 같은데 들어갔더니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저희들을 보더니 짐승이 온 줄 알고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막 애들이 막 조그만 애들이 막 초롱초롱초롱 이러고 오니까 그 할아버지 셋이 기가 차가지고요. 저희들한테 막 죽을 써서 먹이고 그거 먹자마자 다음날 사람들 올까봐 빨리 가라고 하루도 못 있고 또 떨면서 또 산을 넘고 걷고 어쨌든 간에 저희 가족은요. 정말 강하고 깊은 인연이 있어요.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을 잇는 베이룬 리버라고 해서 그 국경에 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베트남 지역에. 그 강까지. 그러니까 총 네 번의 강을

건너요. 몸도 회복되기 전에 다시 저희가 무슨 연기인지도 모르죠.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하신 걸. 저희들 데리고 중국의 난닝성까지 가서 중국의 가장 지도를 보면 제일 아래쪽이에요. 난닝 연기 딱 내렸더니 숨이 콕 먹혀와요. 사우나 찜질방에 온것 같아요. 거기가 완전 더워서요. 거기서 다시 베이룬강을 넘는데요. 장마철이 돼가지고요. 넘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도 근데 넘어가서 10분도 안 돼서 베트남 군인들한테 홀랑 잡혀버려 저희가. 베트남이 중국과 전쟁을 겪은 나라거든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베트남 군인들은 중국을 엄청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 아 베트남에 가면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줄 알고 갔더니요. 그냥 군인들한테 홀랑 잡혀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We are from Korea. 그러니까 코리아 어디? 주소를 대야 되는데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화장품 회사 어디서 본 거 기억나가지고 인천시 어디서 왔다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냥 인천에서 왔다니까. 그러면 너네 여권이 되나? 미안한데 우리 여권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3개월 가까이 우리를 조사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사진을 다 찍어서 북한 영사관과 한국 영사관에 보냈겠죠. 자 신원을 좀 확인해달라. 언젠가는 한국에서 우리 데리러 오겠지. 근데 정말 건널 갑자기 소령이 저희를 막 불러요. 저희 어머니와 저를. 야 뭔가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막 신나게 뛰어갔어요. 그때는 그 호치민 동상이 딱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령 있는 데로 방을 들어갔는데 전화기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받아보래요. 저희 어머니가 받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긴 대한민국 영사관입니다.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시던 길로 되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끊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서면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곤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뭐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신실하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오늘 토요일 하루 마음에 가득했던 조급함들을 내려놓고 푸르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채우고 계시는구나 고백을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갖고 가실 여러분의 구호를 마음 다해서 응원합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여기서 마칩니다.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하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특별한 그 준비 장소. 우리는 광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장소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는 학교와도 같은 곳, 광야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하고 또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너 시험을 당해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테너 구균종 씨의 목소리로 먼저 함께 찬송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영어 찬송도 같은 찬양의 펫부은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구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소망을 담은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남

영광과 복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오늘도 충성과 순종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아픔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러나 나의 아픔은 유럽을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모두가 안락사를 행복이라 부르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오히려 죽음이란 엄숙한 결산을 앞에 두고 몸의 괴로움과 아픔을 체험해보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오카노라고 하는 분이 자기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오카노는 어떤 사람이냐? 39세 때 세상을 떠나는데 25살부터 죽는 순간까지 심한 질병과 투병 생활을 했을 때에 그는 세계적인 여류 기독교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픔의 시련, 찌어짜내는 그 아픔, 그 영혼을 치료하고 고통의 등잔에서 타오르는 불빛으로 인생길을 비추어 보며 교훈을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교통을 소재로 삼아 하나의 작품으로 성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만약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그런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환난과 고통은 금을 정련하는 용광로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정련된 금과 같은 믿음은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변치 않으며 캄캄한 밤에도 찬란히 빛을 발한다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선언 언덕이 있으면 비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씨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 고난 문제, problem of suffering.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왜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왜? 이 세상은 죄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 고통, 시련, 역경이에요. 데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세요. 좋을 때가 올 거예요. 지금 고통당합니까? 지금 어려움당합니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아픕니까? 참으세요. 좋을 때가 올 거예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참는 자에게는 상금이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 찬양에 이어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그리고 조금 전 함께한 찬송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이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까지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그 기도로 함께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리이다. 아멘.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며 오직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국제적인 협력의 물꼬를 트는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 기도와도 같이 남과 북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물꼬가 계속해서 트여지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의 한 장 한 장이 또 채워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201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 가운데서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지금은 잠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으니 이는 믿음의 순수함 곧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믿음의 순수함,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운데, 우리 주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 이 시간에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에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에 맞춰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고 있고 네. 또 국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인력을 보낼 것인지까지 직접 국가 차원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1: 네.
0: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여러 기관과 회사가 또 노동자를 파견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행사하고 있는 건가요?
1: 네. 좀 갈수록 그 기관이라든지 회사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된 내용을 보자면
0: 네.
1: 심사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0: 아.
1: 북한 당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해외의 노동자를 조직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해주는 일종의 자격을
0: 네.
1: 내부적으로 공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는 단순히 해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외국의 거래 상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공인 자격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북한 당국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허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통과될 수 있는 그 자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0: 네.
1: 실제로 해외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지 그 업체가 정말로 존재하고 탄탄한 구조를 갖췄는지
0: 네.
1: 그리고 북한 노동자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현지에 가서 실제로 할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한 뒤에야 파견 자격을 주는 방식 이게 강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뭔가 말로만 들으면
1: 네.
0: 노동자가 북한 주민에게 절대로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말로도 네, 들리는데 네, 네. 이렇게 파견에 앞서서 조건과 체계를 계속해서 더 면밀히 보고 있는 모양인 거죠.
1: 그렇죠. 이게 일종의 정상국가화다 그리고 이제 비리나 부정부패
0: 네.
1: 이런 것들을 타파하겠다라고 하는 구조에서도 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해외 이렇게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 파견 단체로 인정받으려는 기관은 그러니까 여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0: 네.
1: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숫자만 많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계약서도 7~8개 정도를 내는 건데 그중 최소 한두 개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 대방이 직접 도장을 찍어온 계약서가 있어야 공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승인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업 계획서 예전에는 그래도 됐거든요.
0: 네.
1: 그거나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문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하는 겁니다. 실제 외국 거래 상대방이 계약에 참여했다는 증거를 북한 당국이 요구하고 있고 이거를 제시를 해야 사람을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0: 그런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 대방이 직접 도장을 찍은 계약서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대방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1: 그렇죠. 북한 용어인데 그러니까 무역이나

0: 해외 사업을 할 때 거래 상대방 뚜이팡이라고 중국어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서 북한 노동제를 사용하려는 이 봉제회사 혹은 수산물 가공업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북한 측 기관의 대방,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러시아라면 건설이나 제조업 사업을 맡기려는 현지 업체가 대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북한 당국이 이제 북한 측 기관의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그렇죠? 그 해외 대방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는지까지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북한식 용어로 따지면 국가보위성 요원, 국가안전국 요원 이런 사람들, 정보국 요원이라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지시를 하는 거죠. 아 진짜 이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종합적으로 보자면 해외 사업이 있다라는 보고를 그대로 믿지 않고 실체를 현재 확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1: 근데 이게 변화의 한 줄기 중 하나라면
0: 네.
1: 이전에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도 주민들을 보냈던 건가요?
0: 그렇죠.
1: 그러면 막상 갔는데 일이 없으면은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약간 쌍갑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일만 시키고 별로 돈이 되지 않는
1: 네.
0: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게 이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거의 일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끌려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1: 네.
0: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돈을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이 물건이 어디에 팔려서 이 이윤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이윤에 따라서 우리 노동자가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1: 네.
0: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북한 당국이 체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사전에는 이 기관의 장이나 어떤 그렇죠. 단체의 신뢰도만 보고 네. 보내줬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줬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약간 부정부패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뒤로 빼돌리는 돈도 있을 수 있었겠고
1: 네.
0: 그런 것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제가 볼 때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1: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전보다 훨씬 철저해졌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요구하는 바도 달라진 거죠?
0: 그러니까 사람을 몇 명 쓴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1: 네.
0: 무슨 일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수단으로 작업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제 업체를 예를 들어보자면 북한 노동자들이 어떤 그 라인에서
1: 네.
0: 어떤 옷이나 제품을 만들어서 그 생산 과정 중에서 어느 공정을 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겠다고 하는 거고 수산 가공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약서가 단순한 몇 명 고용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경제활동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1: 네.
0: 이렇게 북한 당국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1: 지난 방송에서도 북한이 이런 해외 사업의 수익 구조를 아주 꼼꼼하게 본다라고
0: 네.
1: 이전부터 계속 나눠왔는데 이번 조치도 그 흐름 중에 하나인 거죠.
0: 그렇죠. 이 강대국의 외교, 우리가 더 이상 싼 값이 아니다.
1: 네.
0: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단계의 문제가 좀 더 도출되고 있긴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미 존재하는 해외 사업을 놓고 계약 조건이 적절한지 국가에 충분한 수익이 들어온지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1: 네.
0: 이번에 확인된 것은 그보다 앞단계 즉 애초에 어느 기관의 노동자를 맡길 것인지를 정할 때 실제 계약과 일감을 심사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단순히 하나의 해외 사업을 승인하기 위한 서류를 넘어서 그 북한 노동자들 해외에 보내려고 하는 그 기관 북한 기관이 될 수 있겠죠.
1: 네.
0: 그 기관이 앞으로 해외 노동자를 조직하고 파견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 그러니까 이제 부정부패를 이제 저지르지 않는 그 깨끗한 네. 단체가 누구 있는지 이런 기능이 넓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기관에 대한 그런 검열이 조금 더 체계화되면
0: 네.
1: 말씀하신 부정부패도 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0: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또

0: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됐는지는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 간부들에게 북한 당국이 체제가 올바른 돈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예요. 월급을 제대로 책정을 해야 그 네. 간부들이 부정부패를 안 저지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너네도 부정부패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부정부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북한 당국에 보고하는 장부하고 그리고 따로 실질적인 장부가 또 두 이중 장부가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이유가 북한 당국이 이거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 네. 네. 네, 이렇게 검열이 심해짐에 따라서도 그래도 분명 주목할 부분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이제는 예전에는 경험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파견한다.
1: 네.
0: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고정된 권한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사업 실적, 개혁 확보 여부에 따라서 국가가 다시 자격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제 경쟁이 계속 붙고 더욱더 네. 안전하고 더욱더 돈을 많이 벌고 계약이 투명하고 이런 것들을 북한의 그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땐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 네.
0: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 북한 노동자한테 그런 게서 자기가 노동에 한 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 거죠.
1: 근데 크게 보면 어쨌든 국가가 기관을 또 통제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0: 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아예 줄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필요한 국가와 사업에는 더 많은 사람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해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 있고 일감이 있고 국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골라서 노동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단순히 통제를 강화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골라서 키우는 통제, 통제된 확대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확합니다. 경제활동을 확대하지만 그 과정의 주도권, 이거는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고 어느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국가가 있다. 국가가 네.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선언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국제사회에서는 그리고 저희는 또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0: 네. 우선 어느 북한 기관이 해외 파견 단체로 공인을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관이 어느 중국, 어느 러시아 업체 혹은 어느 뭐 동남아 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계약이 진행이 됐다면 계약서에는 어떤 사업이 적혀 있는지
1: 네.
0: 이게 정확하게 뭐가 마련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또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노동자 입장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을 근거로 실제 노동자를 몇 명 배정했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그 계약대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항상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 그리고 그 기관이 선정됐을 때 북한 당국의 지시,
1: 네.
0: 전반적인 시스템 이게 어떻게 예전하고 달라지고 있고 그 달라지는 시스템에 따라서 북한 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더욱더 촘촘하게 우리가 지켜보고 조사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 보다 면밀히 체계를 구축하려는 북한 당국 가운데 네. 정말 완전한 그건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0: 네.
1: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임하고 또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가는 북한의 내일이 되기를 기도를 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델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예요. 아이젠하워, 아이크라 그러죠. 이 아이젠하워는 가난한 집안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 규절을 800규절을 암송하고 있었고요. 그냥 턱 옆구리 찌르면 성경 규절이 막 나왔고, 철저히 그는 주일 성수 교육을 받았고, 그는 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 생활하는 그런 교육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그는 급성 패혈증에 걸려서, 급성 패혈증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 걸려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됐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는 차라리 나 다리를 절단할 바에는 내가 목숨 걸고 차라리 죽을 각오로 기도하자, 그래서 의사 말을 거부하고 목숨 걸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적으로 다리가 고침받았어요. 급성 폐혈증에서 곧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체험 있는 믿음을 가진 거죠, 아이젠하워가. 그가 이제 그가 이제 장교가 되고 결국 이제 소령까지 진급을 했어요. 소령까지. 그런데 자기 동료, 동기들, 동기, 동창들은 다 별도 달고 다 잘 나가는데 자기는 아직도 소령이야. 그리고 그는 가난하고 백도 없고 그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백이 없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만이 내 백이시다. 그래서 저는 그 끝까지, 그게 어느 정도 나이 이상의 계급이 안 올라가면 퇴출되게 돼 있대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나 이 아이젠하워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 백이시다. 그리고 버티면서 그 어릴 적부터 훈련받은 그 기도 생활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천신만고 끝에 아슬아슬하게 별을 달게 되고, 이미 동기들은 다, 많은 동기들이 막 삼성장군, 사성장군 막,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져 옷을 벗고 동기들 옷을 벗은 거야. 자기는 끝까지 기도 생활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야. 2차 세계대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책임 맡은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0: 근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은 상륙하기가 거기는 불가능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독일군도 그걸로 상륙해봤자 거의 성공률은 100%이기 때문에 그걸로 상륙하려는 건 꿈에도 상상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걸 이용하자. 안 되면 되게 하자.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때 정말 모험이잖아요.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 보좌관들 주변의 장군들 또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모아놓고 매일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기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아이젠하워 장군의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연합군 사령관 지위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는 2차 대전을 승리하고 미국 대통령까지 돼요. 제34대 대통령, 아이크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될 그 당시, 거기 미국이 4년이잖아요. 그 당시 미국 역사상, 오늘까지 미국 역사상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그 때가 바로 아이젠하워 장군 때였대요. 지금은 미국 선교사가 한 8만 명, 뭐 정확한 모르겠는데 7, 8만 명이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2만 명 조금 넘고요. 예, 이 미국의 선교사 파송률 1위 국가고 우리나라가 2위 국가예요. 1위에 8만 명, 우리나라 2만 8천 명. 너무 차이가 많지만 우리나라 2위 국가예요, 우리가.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가장 몇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었대. 그리고 국력이 가장 왕성했대. 지금 미국은 좀 이게 시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니,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건 당신이 천천해서 그런 거지.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라고요. 아까 제가 이왕 믿는 거 양다리 걸치 하지 말고.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9월 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의 하늘은 흐리겠고요.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4도, 부산 23도, 포항 22도, 목포와 대구, 여수가 21도, 서울과 대전, 광주가 20도로 보이고요. 강릉이 19도, 평양과 개성이 18도, 신의주와 춘천이 17도, 함흥 16도, 청진 15도, 강계가 13도, 해산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31도, 목포 30도, 서울과 여수가 29도, 개성과 부산, 제주가 28도, 춘천과 포항, 대전, 대구가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강계와 강릉이 25도, 함흥 24도, 해산 23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오르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라 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뜻과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말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면서도 실체적인 삶의 문제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뜻에 따라 결정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뜻을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0: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려고 누웠다가 무심코 핸드폰을 보는데 인스타그램에 누군가의 반짝이는 순간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거 몇 분 들여다보고 나면 갑자기 내 하루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요즘은 이 비교라는 게 아예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감사가 있던 그 자리를 시기가 슬그머니 차지해버립니다. 성경은 이 감정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시기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병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썩음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왕자 책을 읽어보셨죠? 어린 왕자한테는 자기 별에 딱 한 송이 장미가 있었어요. 좀 까다롭고 허영심도 있는 꽃이었지만 바람막이를 세워주고 밤마다 유리덮개를 씌워주면서 어린 왕자는 그 장미를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에게는 그 꽃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지구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키웠던 장미랑 똑같이 생긴 장미가 무려 5천 송이나 피어있는 정원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서 풀밭에 엎드려서 그만 울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꽃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흔한 장미 한 송이었구나. 그때 여우가 다가와서는 어린 왕자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줍니다. 어린 왕자야, 정말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 네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서 네가 들인 시간 때문이야. 이 말을 듣고 어린 왕자가 다시 오천송이 장미 앞으로 걸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으니까 말이지.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물을 주고 함께한 그 시간 때문에 자신의 장미가 세상의 그 어떤 장미밭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감정의 뿌리는 언제나 비교입니다. 남의 정원에 화려한 장미가 수천 송이 피어있는 걸 보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물주고 돌봐온 그 한 송이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가 쫓기고 궁핍하던 그 시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가 이러한 고백을 했었던 때는 잘 나가던 때가 아니었어요. 가장 초라해 보이던 시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선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이 신뢰가 한번 생기면요, 남의 몫을 보아도 마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내 잔이 이미 넘치는 걸 아는 사람은 옆 사람 잔이 커 보여도 배아플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같이 기뻐해 줄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의 기쁨에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시기의 반대말일 수 있습니다. 질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주시고 저한테는 주시지 않았지요?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복도 선하지만 제게 맡겨주신 삶이 참 아름답고 선합니다. 저 오천송이의 장미도 아름답지만 내가 키운 장미는 참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다른 사람의 정원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한 송이 장미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 정원이 화려하게 피어날 때에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주님께 맡기고요.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 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여러분들은 3만 5천여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땅으로 이주해 오신 탈북민분들, 이들이 대한민국 땅에 오기까지 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지원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알고 참 많은 탈북민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매주 이 시간에는 그분들의 이런 삶의 간증들, 또 어떻게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뵈었습니다.
1: 우도환 성도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온성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반도 지도에서는 어느 쪽인가요?
1: 네, 제일 최북단 지역의 그 지도 제일 첫 시작점 중국 연변하고 그 빨빙저빙 구간에
0: 이렇게 약간 꼭지점처럼
1: 예.
0: 있는
1: 예, 지도로 볼 때 토끼라고 보면 이 귀 맨 위쪽 예.
0: 그럼 바로 건너편이 중국이고
1: 중국이고 또 러시아도 되고
0: 아 이쪽은 예, 러시아고
1: 저희가 국경이라
0: 예. 국경 도시에서 사셨군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0: 뭐, 한국에 오신 지는 그러면 몇 년 되신 거예요?
1: 2009년도에 왔으니까 해수는 지금 한 15년쯤 된
0: 것 같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딱 15년 정도 됐는데 네. 온성에서 떠나실 때 나이가 그러면 어느 정도셨어요?
1: 예,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 된 것 같습니다.
0: 30대 중반에 네. 생각이 참 많이 나시겠습니다.
1: 예, 그렇죠. 네. 고향 생각이 많이 나죠.
0: 온성에서의 삶을 잠깐 조금 얘기해 주시면
1: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전부 저는 좀 가정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정적으로 좀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예, 저희 아버지가 한국 라디오를 들었다는 조건으로 제가 태어나던 해 정치범으로 잡혀갔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부터 동네 주민들한테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라는 예, 좀 약간 좀 슬픈 그런 시절을 겪으며 자랐거든요.
0: 예.
1: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방랑하러 자랐어요. 좀 나라에 대한 이런 반항심. 예. 그렇지만 그걸 표현할 수 없는 표현 못하니까 속으로만 스트레스 받고 자라는 예, 그런 좀 반항아로 많이 자라고 그러다 보니 예, 바른 길로 못 가고 삐뚤어진 생활을 하면서 좀 주먹질을 하며 좀 살아갔어요.
0: 네.
1: 예, 그렇지 않으면 주먹질까지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동네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야 이럴 바는 주먹으로라도 차라리 동네를라도 평정하자.
0: 예, 예.
1: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를 무시 못하게 하자 이런 마음에서 가지고 제 어머니가 진짜 홀로 오남내를 켰어요.
0: 아, 그럼 예. 아버지는 그때 잡혀가셔서 못 돌아오셨어요?
1: 그렇죠. 정치범을 잡혀들어가면 그렇게 말하면 햇빛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돌아가셨다 해도 뭐 돌아가신지 어쩐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가족한테 알려 안 주니까. 동네 주민들로부터는 좀 많이 손가락질 받으며 자랐죠. 예. 또 거기 지역에서는 정치범인 가족이라고 사람들한테 뒷손가락을 많이 받고 어린 시절부터 진짜 많이 이렇게 힘든 예, 그런 생활을 하며 겪었습니다.
0: 예.
1: 좀 주먹질을 하며 자라다 보니까 좀 젊은 혈기라 집단 생활을 많이 좋아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집단.
0: 네.
1: 예, 여기를 말하면 뭐 군인 생활도 젊은 집단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근데 저는 군대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정치범인 자식이라 군대도 못 가고 하니까 제가 택한 길은 돌교대를 택했어요.
0: 네.
1: 예, 돌교대라는 거는 아마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래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여기 현장 일 같은 데예요.
0: 현장 건설 노동.
1: 예, 순전히 건설만 하는 그런 부대거든요.
0: 네네.
1: 어찌 보면 저 부대지요. 돌교대 명칭이니까 그것도. 거기는 진짜 다 젊은이들만 가는 진짜 꽃갱이하고 삽들고 일만 하는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진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그런 예, 뭐 명칭이 돌게 되거든요. 그것이
0: 그것도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 예, 그것도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예, 근데 어느 한 공사가 끝나면 또 다른데 공사를
0: 그렇죠,
1: 가고 뭐
0: 그렇죠.
1: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속도선 청년들 오겠다는 데를 나갔다가 거기서도 아빠가 정치범이라는 걸 해서 바로 제대됐어요. 예. 제대하면 여기로 말하면 전역이죠.
0: 네.
1: 전역을 받고 그 다음에 집에 오니까 또 막막한 거예요.
0: 그렇죠.
1: 예, 그래가지고 또 다시 얘기를 말하면 회사죠. 거기는 기간기업소로 가는데 거기서 기간기업소에서 또 군 쪽으로 조직하는 그런 돌격대가 있었어요. 이 한국에서도 뉴스로 많이 나왔지만 평양 남포 고속도로라는 데를 나갔어요. 거기 보면 5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마대와 사불로 중장비 하나 없이 순 곡괭이 삽, 뭐 마대 이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대로 마대는 아시죠?
0: 네네.
1: 예, 그 마대로 훅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미어서 가서 성토도 쌓고 뭐 절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속도로를 냈어요.
0: 아, 중장비 없이 손으로.
1: 예, 순전히 손으로. 그게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TV를 어느 TV인가 피뚝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0: 네네.
1: 예, 북한에서 하루에 두세 시간 잠은 잘 잤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도로를 완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좀 또 제가 솔직히 입당이란 것도 했어요. 원래 정치범인 자식은 꿈도
0: 그렇죠.
1: 볼 수 없는 거.
0: 예. 네.
1: 당의 입당이라는 게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입당하기가
0: 쉽지 좀, 않은데.
1: 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은 당의다 하면 좀 사람들

0: 정당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제가 입당을 했어요.
1: 오, 참
0: 예.
1: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예, 노동당 입당도 하시고,
0: 네.
1: 근데 어떤 계기 때문에 떠나셨어요?
0: 제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저 돌그때라는 것도 하승 마쳤고 꿈
1: 네.
0: 마쳤고 그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편의봉사라는 그런 데 직책에 들어갔어요. 편의봉사라면 어쨌든 모든 인민들의 편의를 봉사해주는 예 그래서 말 자체가 편의봉사예요. 명칭이.
1: 네.
0: 근데 그 편의봉사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여기를 말하면 서비스업이에요. 한국에서 얘기하면 서비스업인데 자전거 수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리, TV 수리요, 냉장고 수리, 무슨 이발이면 이발, 음식 가공이면 음식 가공, 사진이면 사진, 하여간 모든 편리를 돌봐주는 그런 곳이 편의봉사예요. 그러니까
1: 네.
0: 한 50명 정도 되는 예, 거기서 한 지역에 반장을 하면서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저희 누나가 한국에 먼저 와 계셨어요. 예. 근데 저희 누나가 한국에 오시다 보니까 저희 가족하고 연락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누나만 혼자 한국에 오고 저희 누나 그 가족 다 북한에 있으니까 좀 통화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1: 그렇죠,
0: 목소리도 듣고
1: 그렇죠.
0: 싶고.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저한테다가 휴대폰을 내보냈어요. 중국 휴대폰을 사서. 예. 제가 그래서 중국 휴대폰을 썼어요. 중국 휴대폰이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중국까지는 통화가 되잖아요.
1: 네.
0: 저희 딱집 앞이 중국이니까 도망가 하나 사두고,
1: 그게 터지는구나, 통신이. 네.
0: 예, 그게 통신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걸 쓰고 저희 누나가 같이 그냥 연결을 해왔어요. 서로 소식도 전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던 과정에 친구 하나가 좀 살기가 생활이 어려운데 저보고 한번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 하니까 자기 동생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그 동생을 좀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연결되면 자기네가 동생한테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야 근데 내가 그거 해줄 수가 없다. 내가 이 북한 땅에서 중국에 있는 네 동생을 어떻게 내가 해주냐.
1: 그렇죠.
0: 내가 그거 해줄 수가 없다. 북한에서 살때 마누라 예, 제 처하고 그 이제 친구의 처하고 서로 친구지간이에요 또. 그러니까 제 처가 그 친구의 처한테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1: 중국 휴대폰도
0: 네,
1: 있다.
0: 연락이 된다. 그러니까 네 서방한테 말해서 나한테 한번 좀 부탁해봐라. 그럼 도와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제처가 누설한 거니까 뭐 어떻게 부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는데 네가 지금 하루도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고 살던 애인데 네 갑자기 도와줘서 네 도움 받아서 막 흥탕망탕 쓰면 저희 북한은 세 명만 안 주면 속이는 말을 못해요. 예,
1: 그렇죠.
0: 김일성의 정권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벌써 주위에 다 눈이 많으니까 너네 못 먹고 살던 게 갑자기 잘 먹어봐라. 너 보위에 분명히 신고도 왔으니까 응? 뒤를 밟혀가지고 조사를 받는다. 그럼 네가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딱 해주는 대로 해라.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하루에 한 끼나 그래서 살짝 싸서 먹는 걸로 하고 너무 또 좋은 거 먹지 말고 그래서 옥수수를 사서 먹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면서 차츰차츰 넓혀가라. 그리고 약간 장사하는 거 어디 가서 조그만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약간씩 확장해서 좀 장사를 크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돈을 써라.
1: 네.
0: 그래야 네가 예처럼 사람들이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네가 나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장사하면 불린 걸로 지금 장사 이마에까지 크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다 코칭을 해줬는데.
0: 예. 근데 사람이 심리가 안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예.
1: 그렇죠.
0: 그 가족들도 있는데 얘 혼자 뭐라고 그 가족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한데 돈은 받았어요. 제가 다 해서. 예, 제가 중국에다 연결해가지고 도망가게 나가서 군대를 끼고 도망가게 나가서 돈도 받아주고 물건도 받아주고 했어요. 그래 가는 집에다 친구 집에다 줬어요. 근데 야 친구는 그렇게 할수 있는데 동생들이 돈 있는데 예, 부모도 지금 집에서 알아두면 돈 있는데 그렇게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몰래 한다 했는데 주민들은 눈은 피할 수가 없는
1: 그렇죠. 저
0: 거예요.
1: 집이
0: 예.
1: 갑자기.
0: 그러니까 갑자기 저게 뭐지? 저 집이 어제까지만 해도 먹을 게 없던 집이 어떻게 저를 잘 먹고 옷 애들도 옷 사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스상하니까 보이부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보이부가 저한테도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 10시에. 그래서 저보고 좀 보이부 가서 좀 얘기 좀 하자 하고 저도 또 그때 당시 직책이 있었으니까 저를 집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 반장님 이래서 좀 약간 좀 문의할 게 있는데 보이부에 좀 가서 얘기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벌써 딱 간판을 한 거죠.
1: 그렇죠.
0: 네, 아, 니네 날볼 일이 없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구나 하고. 그래서 딱 갔는데 보입에 딱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뭐좀뭐
1: 분위기가
0: 감옥소에 들어간 거나 같으니까 뭐그 밖에서 누구도 못 보니까 저를 수갑.

0: 하는 거예요. 바로 뒷수갑 딱 차고 무릎 꿇고 앉으라죠. 그다음부터 세 명이서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열쇠에 끌려가서 새벽 2시까지 진짜 매를 맞았어요. 진짜 새벽 2시까지 맞는데 야 사람 이렇게 맞고도 살 수 있나 하는 제 막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너무 맞아서.
0: 근데 마지막에는 한 30분 동안 진짜 매가 아팠어요. 근데 그 시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얘네들이 발길질이 왔다 가면 니네 발길이 왔다 가는 거 보니까 또 날 때렸구나 이런 느낌만 있고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너무 멋지니까 얘네가 말하는 거예요. 그 휴대폰 똑같은 거 꺼내면 제 거 같은 거 가방 속에서 한 다섯 번째 만에 똑같은 휴대폰을 꺼내면 니께 딱 요런 휴대폰이다. 그래서 아 저 정도까지 아는 거 보니까 그 휴대폰을 있다는 걸 아는 건 이제 그 친구에밖에 없었어요. 니가 왜 그 휴대폰을 거기에 뒀냐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솔직히 군당 회의 내려갈 때 대군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술려고 봤는데 휴대폰이 독이 떨어졌다. 그래서 통화를 못하다나 보니까 다시 갖고 오려니까 올 때도 초소가 있지. 그 집에다 놔뒀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올 수 있냐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저희 데서 그 군에까지 가려면 한 35km, 한 70리 정도 되는 거래요.
1: 예.
0: 그래, 아, 가져오겠다고. 내일 아침까지 내일 9시까지 가져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를 놔주더라고요. 걔가 제가 한국에 오게 된 동기가 지금 이거거든요.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김정일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일 최고의 욕적을 보라고.
1: 오.
0: 네. 예전에는 뭐 저희 아버지 때는 한국 라디오를 들어도 정치범이고, 그다음 그 후에는 라디오가 좀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 비디오, 한국 비디오만 봐도 사형당하고 이렇게 하는 때였어요. 근데 또 한국 비디오도 너무 성장하니까 그때부터는 사형을 얻고 또 약간 벌금, 그다음에 교도소 이런 쪽으로 나왔거든요. 김정일이가 한 얘기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거를 제일 역적으로 보라.
1: 오.
0: 예, 왜냐하면 북한은 딱 자기네 정치를 해가지고 통신을 모든 외부 통신을 막아버렸잖아요. 세계 통신을 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이 휴대폰은 세계적으로 다 통하니까 자기 정치가 나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갖고 있는 건 제일 역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 하나 쓰다가 역적을 잡혀준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1: 오.
0: 예, 그래서 그날 밤으로 저는 가져오겠다 해놓고 그날 밤으로 얘네가 다음날까지 가져오러 갈 때 그날 밤을 집에서 뭐 새벽 진짜 2시까지 매먹고 집까지 5분 거리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를 진짜 제가 한 30분을 기어서 집까지 겨우 도착해가지고 아 뭐 솔직히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엄마 나는 이래가지고 오늘 저녁 중으로 가야 된다. 가다가 죽어도 가야 된다. 아니면 나 여기 있어도 죽고 가다가 죽어도 죽는데 차라리 그럴바고 내가 가다가 죽겠다. 안 잡히면 갈 수 있는 게고 그래서 가겠다 하고 제가 떠났거든요.
1: 예.
0: 예. 근데 운 좋게 여기까지 한 번 잡히지 않고 이렇게 예,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1: 정말 너무 생생하게 예. 그때 상황이 그려지는데 예.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셨을까 예. 싶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오늘은 우도한 성도님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 혹시 은혜 받으시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0: 아, 제가 아직까지는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찬양을 아주 예, 기억하고 있는 찬양은 그게 없고 같이 부를 때는 따라는 부르는데 예, 제가 혼자서 부르라면 아주 예, 통달인 찬양이 좀 없네요.
1: 네, 성도님을 위해서 찬양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2009년에 오셨어요. 그래도 네. 한국에는 누나가 있어서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1: 네, 예. 좀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누나도 계시고 형님분도 계시고 하니까.
0: 아, 그러세요.
1: 예, 제 앞서 또 형님이 2007년도에 한국에 오셨고,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여기. 그리고 저희 누나가 또 저희 형님을 여기까지 모셔왔고. 저희 형님이 또 제가 올 때 많이 이거
0: 도와줬고
1: 예, 도와줘서 제가 한국까지 무사히 오게 됐고
0: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예. 아직 있으세요?
1: 네 저희 맏형님이 지금 북한에 계시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둘째님은 북한에서 탄광 일을 하시다가 가스사고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를 제가 와가지고 2011년대 제가 북한에 계신 저희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0: 아 모셔오셨어요?
1: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 10년을 사시고 지금은 돌아가신 지 한 3년이 됐어요.
0: 아, 한국에서 돌아가셨군요.
1: 네. 네. 그때 제가 지금도 제일 가슴이 아픈 점이 그 점이에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한 게 예, 제가 한국에 오니까 좀 살아가는 게가 좀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0: 그렇죠.
1: 예,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하니까 좀 저희가 북한에서 뭐 알던 기술과 뭐 이런 거가 좀 전혀 한국 생활에서는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겸해도 보고 했는데 그다음 저희가 또 한국의 기술에는 따라 못 가니까 그래서 현장직을 다니다 보니 그래서 제가 객지 나가서 현장일을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밤중에 뇌혈전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는 이미 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는 상태고 예 저희 어머니도 또 정신이 없는 상태고 뇌혈전으로 쓰러지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한 열흘 동안 딱 치료를 받으시다 돌아가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 유언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예,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해가지고
0: 그게 너무 아쉬우시겠어요. 예,
1: 지금도 그게 제일 진짜 마음에 남아있어가지고 솔직히 제가 그래서 좀 또 교회 생활도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0: 아, 그러세요? 예,
1: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음에 이거 뭐지 좀 죄책감이라 해야 되나 마음에 많은 짐을 좀 안고 있었어요. 그다음부터 일하는 것도 손에 안 잡히고
0: 그렇죠.
1: 어디 가든 뭐든 무슨 뭘 하든 다 귀찮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좀 약간 좀 타락된 생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데를 나가서 좀 안착된 생활을 해보고 싶고 누구 또 지인의 권고로 해서 이 교회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지금까지는 좀 믿음의 생활을 좀 하게 되고 이렇게
0: 네. 어머니를 이제 먼저 보내고
1: 예.
0: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지만
1: 예.
0: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거나 기독교를 접해보거나 해보진 않으셨어요?
1: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장소에서 해도 되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솔직히 기불천자였어요.
0: 네. 네.
1: 기천불이라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안 가본 데 없어요.
0: 예.
1: 솔직히 뭐 돈을 한국에 와서 기독교를 하면 뭐 오는 교회

0: 해서 뭐 얼마 동안 나가면 돈을 준다. 그 돈을 쫓아서 또 기독교를 가봤고 뭐 불교도
1: 천주교.
0: 가봤고 천주교도 가봤고 이렇게 정말 믿음을 아닌 그래서 심심풀어 아 거기 가면 재밌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다녀봤고 예
1: 그렇죠.
0: 그때 접해본 거 있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지금은 딱 접한 거는 여기 하늘궁교회 예 여기서
1: 네.
0: 지금 제 완전 성도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여러 종교를 발을 담가봤지만, 근데도 이 정착을 하지 못하시다가,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으셨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지금 그 마음을 받아서 지금은 이거 믿음의 성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1: 예.
0: 맨 처음 하늘궁 교회 나올 때도 이제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1: 네.
0: 예, 집에서 그냥 이렇게 타락한 마음에 예, 주말도 돼도 어디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 좀 무의미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한 지인이 저보고 이렇게 있지 말고 교회에 나가봐라. 교회 나가면 그나마 그래도 고향분도 있고 이쁜 여성도 많고 해가지고 네가 좀 마음이 위안될 거다 해가지고 또 여기 나와서 쭉 생활하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서 지금은 이쁜 예, 성들을 만나가지고 하늘궁교에서 결혼도 하고 예, 그래서 예, 지금 또 다니게 됐는데 근데 쭉 다니며 보다 보니까 고향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환영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집에 있기보다 이게 낫네, 좋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기 다니다 보니까 한 성도의 권유로 제가 또 선교사님에서 양육을 받게 됐어요. 예, 그
1: 양육가스인데.
0: 양육을 쭉 받다 보니까 아, 우리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시구나.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운을 쭉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후로부터는 예, 예쁜 여성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 여기를 이렇게 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 제가 생각을 완전 잘못하고 이 교회를 진짜 접하고 다녔구나. 양육을 받으면서 딱 느낀 게 아, 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이렇게 모든 생활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죄를 짓고 살았구나. 예, 이게 딱 선교사님이 양육을 받으면 제가 예, 완전 뉘우친 거죠. 마음으로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마음을 제한테 받고 그 마음의 감사의 마음을 어제 하나님께 다 어제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예.
1: 할렐루야.
0: 예,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니다가 믿음으로 좀 다니게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착한 성도분을 또 저한테 보내주셨고, 예, 그래서 또 선교사님도 저희 하나님 은혜를 다 받은 저희들한테 예, 또 결혼 예배를 또 차려주셔서 예, 하늘궁교에서 결혼도 차렸고,
1: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0: 예,
1: 네, 아유,
0: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0: 너무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1: 할렐루야.
0: 있습니다.
1: 네.
0: 예.
1: 신앙생활을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잘 만나고 열심히 하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는 잘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저도 지금 그 마음을 어디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는지, 그, 제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얼마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믿음을 안고 지금 하니까, 그에 대한 말 표현은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에
1: 할렐루야.
0: 대한 예, 이 감사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여기 성전으로 막 달려나가고 있어요. 솔직히 새벽 4시 반이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도 드리고, 그냥 또 오후에 나와서 이렇게 또 기도 드리고, 수금은 예배날도 꼬박꼬박 예배 오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성전에 아침마다 새벽 기도
1: 아멘,
0: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멘.
0: 예.
1: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주님 곁에 가실 때까지 꼭잘
0: 아,
1: 지켜나가시기를
0: 예. 알겠습니다.
1: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신앙 간증의 시간 짧지만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의
0: 예.
1: 모습을 다시 한번 저도 깨닫게 된것 같아서
0: 아유,
1: 너무 좋았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또 이런 자리도 마련되고, 예, 또이 기회에 저희 탈북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고, 저처럼 빨리 이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게끔 또 이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앞으로 우리 선생님도 더욱더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들, 삶들 더 열심히 살아가시길 저희도 축복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0: 감사합니다.
1: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인천 하늘꿈교회를 섬기시는 우도환 형제님의 또 탈북의 이야기와 신앙생활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제작진행의 김상균이었습니다.

0: 쌍극동 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 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9월은 가을의 시작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 폭우로 그 결과로 곡식과 과일이 잘 안 돼서 우리의 삶이 자꾸만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무릎을 꿇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훼손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우둔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미련함이 영혼 구원을 막지 않도록 회개해야겠습니다. 이 땅의 회복은 우리의 회개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지구의 회복을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도미노스의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가장 많이

이 배울 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린 자녀가 화분을 옮기다 깨뜨렸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0점짜리 대답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입니다. 30점짜리는 화분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지 입니다. 50점짜리 대답은 다치진 않았어 입니다. 그럼 100점짜리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이 비슷한 실수를 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교육받는다고 합니다. 마잘 토브, 축하해, 행운을 빈다 라는 의미입니다. 실수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책망하지 않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젖은 손으로 화분을 들지는 않았는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은 했는지, 혹은 화분이 무거웠는데 들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등 작은 실수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배움은 곧 성장을 의미합니다. 실수가 없는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성장이 멈춘 인생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나는 신앙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며 실수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실수를 하고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실수들을 거룩한 삶에 필요한 발판으로 여기며 매일 믿음을 키워나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실수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지난날의 실수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서 나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테너 박인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 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크와 콩나무라는 책에 보면 제크는 하루 만에 하늘까지 자란 콩나무를 타고

0: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어떻게든 올라가면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찬양 풍경의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주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그 사랑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함께하겠습니다.
1: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던 어느 날 광야에서 돌 하나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밤이었는데 그날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야곱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늘이 야곱에게 열린 것입니다. 복음도 그래요. 우리가 애써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올라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로 내려가셨다라고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노래한 찬양 두 곡을 골랐는데요. 하늘의 주님밖에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놀라움을 잊어버리기 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전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방식을 의미하는 이처럼과 정도, 분량을 의미하는 그토록이 있습니다. 이를 묶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만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사 이처럼 내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혹시 오늘도 혼자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애쓰고 계신 않은가요? 조금 더 잘해야 사랑받을 것 같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올라가려던 걸음을 잠시 멈춰도 좋겠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오늘 하루 무엇을 이루어야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사랑받기 위해 애쓴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경, 저는 더 사랑 지구촌께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양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안정과 질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 국민을 섬기며 나라의 위익을 위해 바르게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이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온 민족이 하나 되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사일런트 블루라는 시간이 있어요. 해가 뜨기 전 새벽 어슴푸레하고 푸름이 짙어져만 가는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 사일런트 블루의 시간도 지나고 나면 늘 그렇듯이 밝음이 찾아옵니다. 해가 떠오르니까요.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의 하루도요, 우리의 인생도 끝끝내 어둠으로 마치지 않고 다시 또 해가 떠오르는 밝은 날을 맞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끝없이 어둠만 계속되는 것 같아도요, 늘 그렇듯이 세상을 이긴 빛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푸름이 짙어져도 빛을 이길 수는 없죠. 다시 또 떠오르는 빛, 주님과 함께해서 찬란한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9월 5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9월이 찾아왔네요. 또 참 신기한 게 아침 일찍 출근을 할 때면 조금은 바람이 시원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9월이에요. 여러분 계신 곳은 좀 어떠세요? 선선한 가을의 느낌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밝은 곳, 또 선선한 가을바람처럼 시원한 그런 나날이시기를 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로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에 가득 채우고 싶은 찬양,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말씀 새겨가는 시간, 행복한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퀴즈로 가져왔어요. 아마 마음의 소망을 두고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께서 늘 붙잡으시는 그런 말씀이실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들어가는 빈칸의 단어를 맞춰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뿅뿅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정답 무엇일까요? 이 두 글자 단어의 힌트는요,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한다는 어학사전 힌트가 있는데요. 응하고 답한다. 어떤 단어일까요? 불렀을 때, 물었을 때, 뭔가 이것에 대한 리액션, 답을 하는 것일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오늘은 주관식 퀴즈예요.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퀴즈의 정답. 정답은요. 응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퀴즈로 드렸는데 2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일을 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스든 노든 웨이트 기다리라는 말씀이든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답일 거예요. 이 기다림이 쉽지 않은 시간이시겠지만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때를 위한 이 기다림 지치지 말고 잘 지내봐요. 응원합니다. 함께합니다.

9월 5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하루를 펼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듯 오늘 나의 하루도 새롭게 하소서. 회복되지 않은 피로와 고단함이 엄습할 때 주님이 부으시는 생기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만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더 좋은 것을 가졌으면서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마음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도 세상의 것에 굴복하는 마음을 이기게 하소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평가에 있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내가 진정한 나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사는 삶을 멈추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강건함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괜찮아, 이미 충분해 라고 말할 때는 배가 모자람 없이 넉넉히 찼을 때죠. 이미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 한 분만으로 모자람 없이

넉넉히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것들, 멋있어 보이고 빛나 보이는 것들을 누군가가 앞에 두어도 전혀 자리 둘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어제보다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해주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주말, 주일 보내세요.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가 581장 작곡자 신영순의 샤론의 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 9월입니다.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빛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빛의 사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출 수가 없습니다. 루이스 작사, 제임스 에드먼드 존스 작곡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힘차게 부르면서 샤론의 꽃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이 찬송의 가사는 알렌 목사의 부인인 하티벨 알렌 사모님이 지었습니다. 그는 교사로서 출판사 편집인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신앙 서적을 많이 출판한 귀한 분입니다. 작곡자 베이루스 벤자민 맥키니는 미국 루이지애나 출생으로 음악 박사이며 교수 겸 편집인입니다. 일반 대학을 마치고 남부 침례교 대학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죠.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은 가스펠 뮤지컬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온 세상 위하여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2002 부산 아시안게임 음악 허황우를 아십니까? 2002년 9월은 부산과 아시아의 아름다운 만남, 부산 아시안게임 대회가 있었던 해입니다. 36억 아시안인의 축제인 부산 아시안게임의 축전 행사와 개회식 무대에 올려진 춤과 소리의 총체 무곡 허황우 공연은 부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무대 공연이었습니다. 허황우는 음악가, 문학가, 미술가, 무용가 등 모든 예술인들이 총출동하여 만들어진 대작입니다. 허황우는 우리나라 가야국의 김수로왕과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황옥의 아름다운 만남을 극화한 무극입니다. 부산의 고대 문화권인 가야국의 김수로 왕과 허황옥의 만남은 한국과 인도, 나아가 부산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만남입니다. 21세기 첫 번째로 열리는 부산 아시안게임에 올려질 허황옥 공연은 36억 아시아인이 이곳 부산에서 만나 하나의 아시아를 만들자는 염원이며 부산과 아시아가 고대 가락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교류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극화해 대화합의 마당을 만들었던 장으로 당시 부산은 2002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아태장애인 경기대회, 세계합창올림픽 등 연이어 열리는 국제행사들을 앞두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쪽에 있는 동포들도 대거 참여한 남북 예술적 교류와 민족의 동질감을 느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형 뮤지컬 총체무곡 허황우를 제가 작곡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2002년 3월에 이 작품의 음악 작곡을 위촉받았습니다. 처음 위촉된 분은 제가 아니라 부산대학교 국악과 황희종 교수였습니다. 황 교수님께서 본인은 국악 전공이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최 측에 저를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약사 출신이지만 한국음악, 서양음악을 양쪽 다 전공하고 대학에서 서양음악, 한국음악, 무용음악을 가르치고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이유를 들어 저를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큰 규모의 작품 작곡 위촉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수락하고 대본을 접하고 아시안게임 행사 날짜에 맞추기 위해 6개월 동안을 제 작곡실에서 하루 3시간 자면서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 일이었으니 제가 5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당시 많은 작품들을 작곡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불교의 역사를 가진 인도의

스토리로 곡을 만들어야 하는 데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000년 역사를 자랑했던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지금부터 141년 전이고 대한민국 건국 이전 우리의 뿌리를 외면시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옳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허황후의 스토리는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기 훨씬 전 기원전 3세기 삼국유사 권이에 실려있는 가락국의 창시 이야기를 토대로 한 가야의 계곡, 즉 역사적인 사건에 있는 스토리이며 제가 위촉받은 창무국이란 노래와 극과 춤 등 총체 예술을 이끌고 갈 작품인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창무국 허황후에서 창은 음악이고 무는 춤, 즉 무용이며 극은 연극 또는 드라마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여러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 총체 무극의 예술 장르로 서양 음악에서의 뮤지컬 또는 오페라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황후의 음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33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러닝타임이 약 90분입니다. 제1막은 인도의 아유타국 이야기이고 제2막은 우리나라 가락국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부산 아시안게임 주된 축제 음악 허황후를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여 아쉽지만 유튜브를 통해 작곡가 신용순에서 동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곡만 음원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황후의 고향 아유타국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곡 중 제1막 두 번째 곡인 아유타의 공주 황옥, 평온했던 한 나라의 공주로서 나라를 잃고 고국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 바다 위를 떠돌아 다니는 황옥의 심경은 구한말 일제시대 나라를 뺏긴 우리 선조들의 마음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허황후의 녹음은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녹음 당시 서울대학교 음대 학생으로 재학 중이었던 딸 백샤론이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어 허황후 음악에 바이올린 부분의 연주자로 참여했습니다. 백샤론의 바이올린 연주로 아유타의 공주 황옥 그리고 부유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제2막은 우리나라가 배경인 가락국 이야기입니다. 외세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후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에서 파도와 부딪히며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이제 동방의 작은 나라 가야에 도착한 황옥 일행은 드디어 어느 산자락 끝 별포진에 배를 대고 무트로 올라옵니다. 가야 왕국에 도착한 황옥은 비단바지를 벗어 그것을 패백으로 삼으니 수로는 몸소 황옥을 맞이하고 그녀와 백년 가약을 맺게 되고 찬란한 가야 문화를 이루어갑니다. 18번째 곡 먼 항로의 춤 북으로 떠오르는 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후 가야국의 시조 수로왕과 황후 황옥의 사이에 왕자 10명과 공주 자매를 두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왕자는 허황후의 성에 따라 허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동성동본의 관계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혼인을 금지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김해 지역에 자리 잡은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건국에 얽힌 사랑 이야기로 여러분과 역사의 시간으로 가보았습니다.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허황후 음반제 22번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을 소프라노 고예진, 창 유희성, 이수연, 가야금 서운주, 바이올린 백샤론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시안게임 음악 허황후의 작곡자 신영순 교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땅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겨우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말씀, 즉 10번째 계명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래 연중 교회력과 절기에 맞춰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다 보니 이 10계명의 말씀을 한꺼번에 연속해서 나누지는 못했지만 연초에 시작한 이 10계명의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 10계명의 말씀을 설교하게 된 까닭은 원래 우리 교회의 표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라는 이 말씀과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연초에 원래 교회 표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교우 여러분들과 나누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새롭게 회복과 부흥, 다시 거룩하게 정결과 구별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늘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단순한 우리 교회 원래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영적 방향성을 담은 우리들의 신앙의 다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이 더욱 성령 안에 새로워지고 특별히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거룩해지는 공동체,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삶에 적용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바람이 이 십계명을 설교한 이유입니다. 교우 여러분, 십계명을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것을 제가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은 단순한 10개의 금지 조항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말씀은 10가지 말씀, 즉 데칼로그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계명,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차가운 명령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들리지만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관계적인 따뜻한 어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명, 명령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명령과 말씀은 받아들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의 시작인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십계명의 이 서언을 제1계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먼저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으니 자유인답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어진 이 자유를 지키며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계명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의 소유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덧붙였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계명은 첫 계명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계명으로 오게 되고 다시 첫 계명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십계명은 마치 하나의 원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하지 않습니까? 결국 십계명이 우리에게 묻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너는 무엇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탐내다라는 동사가 두 번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본래의 뜻은 어떤 것을 좋아하다, 어떤 것을 사모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혹은 갖고 싶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드라고 하는 이 탐내다라는 단어 자체가 언제나 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편 19편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며, 여기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탐내다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계열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욕망을 없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시하십시오. 겨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죄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삶을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망도 죄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 것도 죄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망의 방향과 경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웃에게 속한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만들고 싶어하는 그 무질서한 욕망, 그것이 탐심이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첫 사람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십시오. 보았습니다. 탐내었습니다. 따먹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이르면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았습니다. 탐내었습니다. 가졌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이 마음속의 욕망에서 시작되지만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결국 이 행동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앞에 아홉 가지 계명은 행동의 제이고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만 마음의 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보신다면 그것은 표면적으로 마치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매 계명을 살펴보면서 느꼈지 않습니까? 모든 앞의 계명 역시도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노와 미움의 문제까지, 그 마음까지 확대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합니다. 또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10번째 계명의 특별한 것은 처음으로 마음을 언급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 모든 계명의 죄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었다는데 이 10번째 계명의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살인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마음의 미움에서부터입니다. 간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 품은 그 음욕입니다. 도둑질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남의 것을 갖고 싶은 탐심, 그 마음입니다. 거짓 증언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앞에 계명들을 해석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 사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가 그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그는 외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앞에 그가 서자 자기 마음속에 보이는 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이 계명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보이는 마음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0번째 계명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님, 제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율법은 이 계명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한절 아래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다섯 번이나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이웃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탐심은 비교할 대상이 생겼을 때에 더 강력하게 작동되기 때문인 거죠. 믿음은 남의 분깃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게 주신 분깃을 세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비교가

중심으로 발전할까요?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는 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생활, 그 형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 광야에서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성들이 울며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그러면서 지난 애굽의 삶을 회상합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던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엄청난 망각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의 상태는 종살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노예 생활, 종살이마저 미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탐심은 이렇게 우리의 기억까지 왜곡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만나보다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애굽에서의 파와 마늘이 더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문제는 음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시편 16편에는 정반대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답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고백. 내게 왜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 참으로 좋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중요한 말씀이, 그 이유가 붙어져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이 소유했습니까? 내가 부자였습니까? 내가 많이 가지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한 것입니다. 탐심은 그래서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심은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심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탐심은 말하죠.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탐심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오늘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과 싸우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제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이 탐심의 피해자는 언제나 이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주도 나누었던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에게는 왕이었고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땅이 있었고, 그래서 나봇에게 내 땅과 바꾸자고까지 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 옆에 있는 백성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봇이 말했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자 아합이 침상에 드러눕게 되고 얼굴을 돌리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탐심이 아합의 마음을

장악한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 이세벨이 나서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나봇을 죽이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한 사람의 이 탐심 때문에 몇 개의 계명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거짓 증언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 아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다윗에게는 여러 채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아내를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탐을 내었습니다. 취했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처음 마음속에 욕망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음이 되고 그것이 거짓말이 되고 그것이 살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 번째 계명의 무서움입니다. 탐심 하나가 다른 모든 계명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면 대개 상대방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이 먼저 시작해서, 우리의 말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더 깊은 곳을 보도록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욕망을 보라고 말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내 의견이 채택되어야만 한다는 그 욕망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그 안에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단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만드는 그 모든 마음이 탐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보호하시기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탐심을,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자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자족을 보십시오. 자족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욕, 무소유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저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해에 곡간이 부족할 정도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이 곡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지으리라.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곳간에 가득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문제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가 자기 생명을 보장한다고 믿은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바울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족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자족은 모두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풍부할 때도 배우고 궁핍할 때도 배우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도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고 배고플 때도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자족입니다.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

0: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궁핍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풍부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저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족만으로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열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내 이웃에 있는 것입니다.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나 자신만 만족한다고 자족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의 잘됨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탐심을 이기는 두 번째는 결국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탐심은 이웃의 것을 볼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저 사람에게 저것이 있지? 하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탐심은 이웃의 성공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지만 사랑은 이웃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이웃의 기쁨이 줄여야 내 기쁨이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웃의 그 기쁨까지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개혁신학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 제 열 번째 계명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 계명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자기 형편에 대한 자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선을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열 번째 계명의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 사람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웃의 가정이 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웃의 사람의 자녀가 잘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탐심을 이기는 궁극적인 방법은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욕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욕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이웃의 축복을 함께 기뻐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욕망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에 위치한 땅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415-2241번 땅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5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요즘 야구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직관을 했습니다. 야구장에서요. 관중석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함성, 응원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요. 그 현장의 뜨거운 열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행복연구센터 소장인 최인철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 천재들은 야구장에 간다고 하면서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야구장에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평소에 걱정에 갇혀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팀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시선이 그라운드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뜨겁게 응원하고 함께 환호하는 그 순간 복잡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게 되고요. 그 강렬한 몰입이 바로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채워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결국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그 행동은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친 내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시편 20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환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마차,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야구장의 뜨거운 응원처럼 우리 삶의 응원단장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